0: 갈게요.
1: 아이고, 알고 보니까 네. 그 보드 게임 할 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0: 아,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 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1: 기분 좋죠.
0: 예, 그럼요.
1: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0: 그쵸.
1: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야?
0: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살짝 나는데.
1: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럴까요?
0: 그치,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1: 그쵸.
0: 진짜 그런 게 있어요.
1: 맞아요.
0: You'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1: Right.
0: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1: Okay.
0: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살짝 아쉽긴 한데요.
0: 왜요?
1: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0: 네.
1: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0: What's up?
1: Hey, what's up?
0: 아, 이거 편하다.
1: Yes.
0: 훨씬 편하네요.
1: 훨씬 편하죠, 그렇죠? 네.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0: 네.
1: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 이 맞겠죠.
0: 아, 그리고 right. 동사가 없었군요.
1: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So 네.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0: 네.
1: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 또 있죠. 인사 중에.
0: 아, 이거는.
1: Hey, what's going on?
0: 아, 할게요.
1: What's going on?
0: 네,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0: 아하.
1: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겁니다.
0: 네, 이거 대신 그냥 업으로만 쓸게요.
1: 간단하죠?
0: 예. 네,
1: 지금 듣고 있는데 영원히 안 보였어요.
0: 맞아요.
1: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0: 어허.
1: Right? 오케이. 예.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죠.
1: 이렇게 하면 in a good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0: Jane is in a good mood.
1: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0: Yeah, he is in a bad mood.
1: He is in a bad mood.
0: Yes.
1: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0: 부정으로.
1: 걸었어요. 네. 그런데 bad로 쓰셔도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0: 네.
1: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Okay?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거 한번 해볼게요.
0: 제가 항상 한 발 앞서가요.
1: 매드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야. 안 좋으셔. 엄마.
0: Mommy is in a bad mood.
1: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All right. 표정만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0: 네, 네. 맞아요.
1: All 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0: 오.
1: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0: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1: 많이 갖고 계시군요.
0: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아. 저희 남편이 많이 와. 힘들어해요.
1: 남편분이 예.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예. 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명작 해볼게요.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0: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죠?
1: 우리 시험 문장. 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0: 아,
1: 오, yes.
0: 우리는 진짜 이 네.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1: 맞아요.
0: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1: 이런.
0: 그러니까
1: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0: 기분이 좋고
1: 맞아요.
0: 떠 있잖아, 약간.
1: 맞아요.
0: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1: Yes.
0: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1: 오, 오케이.
0: 네, 그러면 five 오불.
1: 오불.
0: 5불이 $5라는 얘기잖아요.
1: Okay, yes.
0: So, 그래서 $5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1: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0: 아, 이거 보통...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1: 네.
0: 그죠?
1: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되거든요.
0: 아, 그런데 5 앞에 나왔네요.
1: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 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0: 아,
1: D-O-L-L-A-R-S.
0: 아,
1: dollars.
0: O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하.
1: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0: 응?
1: 바로.
0: 다른 게 또 뭐 있죠?
1: Box.
0: 해?
1: 어? 뭐, 처음 들으셨죠? 보셨나요?
0: 저 몰라요.
1: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5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는요.
0: 예.
1: 달러, 불.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0: 예.
1: 너 $5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예.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0: 5불 있어?
1: 10불 있어?
0: 맞아요.
1: 불을 많이 쓰거든요.
0: 그게 더 간단하고.
1: Right? 네.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0: 아~
1: 예전 단어로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skin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bug을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0: 네.
1: So bug 추천드릴게요.
0: Oh, bug.
1: Yeah.
0: Okay.
1: Okay, so bug이 나왔고요.
0: 음?
1: So I found $5. 근데 어디서요?
0: In my old jacket.
1: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0: 안쪽인데요.
1: That's right.
0: 네.
1: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In my pocket.
1: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그 서랍장이라고
0: in
1: 하죠.
0: In the drawer.
1: Okay.
0: 예.
1: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0: 아, that was in my pocket.
1: It was,
0: it was
1: my
0: in my
1: pocket.
0: pocket.
1: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0: 아,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Perfect.
0: Yes.
1: All 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0: 네.
1: 뭔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0: It was in my pocket.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All 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0: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0: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 할 거야?
2: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달러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넘나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찾아도 그걸 찾았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1: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상대방의 에.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2: 그렇죠.
1: 막 이럴 때 있거든요.
2: 예.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예.
1: 이 정도면 보통
2: 잘 받아줬어.
1: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2: 너무 착하다.
1: Right. So nice. 예.
2: What are you going to do? Eat.
1: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잠깐만요. 그럼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to?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자를까요?
1: 아, 네네네. 어, 어 지금 너무 아팠어요.
2: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걸로.
1: 그걸로.
2: 그것으로.
1: 그것으로.
2: 그것으로. 그럼 about이신가?
1: About it.
2: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1: 오, 오케이, 오케이.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2: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1: 오케이. 아. 자, 근데 생각해보면 예. about 또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2: 아.
1: 어,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2: 네.
1: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2: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아!
1: Right. With라고 하는 거.
2: With가 있네.
1: 이게 뭐예요? With가.
2: With 몸을 가지고.
1: 그렇죠.
2: 아, 그렇죠.
1: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 가지고 네.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2: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1: Right, right.
2: 네, 아쉽네요.
1: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적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2: 네.
1: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hey, 영화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오, 네네.
1: 아,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2: 아, 네. 그렇구나.
1: Okay,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네.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2: 네.
1: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네.
1: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2: 네.
1: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2: 네.
1: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2: 그 돈? The money.
1: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2: 네.
1: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2: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이걸로 뭐 할 거야?
2: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그렇죠.
2: 아.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2: Yes.
1: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2: 아하.
1: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2: 왜냐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맞아요.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2: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니까
1: Exactly.
2: So 영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2: 예.
1: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2: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2: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2: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2: 네.
1: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2: 네.
1: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2: 오호.
1: 어떻게 할까요?
2: I'm going to buy a toy with it.
1: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2: 아.
1: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2: 네.
1: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네.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2: 그쵸. 예, 과자면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1: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2: I'm thinking of

0: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1: 앞에서부터
0: I'm
1: 가볼까요?
0: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1: 아하.
0: 이거를 살까?
1: 아하.
0: 여기서
1: 오케이.
0: 끊을까요?
1: 좋아요.
0: 네, 여기서 끊고, 그
1: I'm
0: 다음에,
1: thinking of what?
0: 여기는
1: 아하.
0: 과자니까 snacks. 예.
1: Oh, okay. Alright, so I'm thinking of it though.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nack이라고 하는 게 있고, trea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둘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treat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0: 맞아요.
1: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treat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쓸 수가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0: 중요한 패턴이요.
1: Buy?
0: buying. 아니요.
1: 아닌 것 같아요.
0: I'm thinking.
1: 그렇죠.
0: 네.
1: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0: 예.
1: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막
0: 아.
1: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the ing를 넣는 거예요. So
0: 오.
1: think of doing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항상
0: 네.
1: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0: 네.
1: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0: 오, 멋지다.
1: Spanish, right?
0: 네.
1: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0: I'm thinking
1: I'm thinking, 그 다음에
0: of learning Spanish.
1: Spanish.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너
0: 오.
1: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0: 중고거래.
1: 너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0: 야,
1: 그렇죠? 아,
0: 네.
1: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0: Think
1: 네.
0: about.
1: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0: 네.
1: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0: 네.
1: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다큰 차이 없이 쓸수 있습니다.
0: 네.
1: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0: About 뒤에도 ing 와야 되고요.
1: Exactly. 오케이.
0: Aha.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 지롱.
0: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1: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All 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주세요.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0: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인, 명사. 네.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야, 너 그 여권 없어졌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거 yeah. 내 주머니 안에 있었대요.
2: It was in my pocket.
1: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2: I found the key.
1: 그 서랍 안에서.
2: In the drawer.
1: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Yeah.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2: Box.
1: Box, right? So 나는 오브를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2: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아, 대박입니다. 아주 에이.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다음은요? 아,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2: Yes.
1: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Mm-hmm.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2: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네.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2: 네.
1: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1: So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2: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2: yes.
1: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어?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Oh, I found $5 in my old jacket.
5: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5: Oh, good idea.
2: Yay.
5: Something delicious.
1: Ye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2: 정말 잘하십니다.
1: Good job, you guys.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네.
2: What time did they arrive?
1: Very 였습니다.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of doing something.
2: 네.
1: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2: 네.
1: 낭독도 몇 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하는 거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2: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네, 좋습니다.
1: That's right.
2: 네.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목적지는 따로 있지만 가는 길에 어디 잠깐 들러야 할 때가 있죠.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는 영어로 I have to visit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go to the stationery store for a second. 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으로 확인해 볼게요.
1: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a few things.
2: Sure. I'd like to get something too.
1: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2: Of course. What can I do for you?
1: Can you look for 샤프, 매직, 볼펜, and 노트? I'll be right back.
2: Sharp. Magic. Magic sharp? Excuse me. Sharp. Magic. Ball pen and note?
1: Oh, yes. Here you go.
2: Oh, I see. Mechanical pencil, marker, ballpoint pen, and a notebook.
1: Christine? Did you find everything?
2: Oh, yes. So easy.
1: You're so sharp, Christine. Thank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표현,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공부를 하려고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케빈과 크리스틴. 그런데 케빈이 문구점을 딱 보자마자 뭔가 살 게 있나 봐요. 쇼핑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구류 이름에도 영어인 듯, 영어 아닌, 영어 같은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들 배워볼게요.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둘. 그런데 문구점이 보이네요. 마침 케빈이 문구점에서 살 게 있나 봐요.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네요. 기억하시나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문장 이렇습니다. 나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동작 나와야겠죠. stop by. stop by는 어디에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이고요. the stationery store. 말 그대로 문구류를 파는 가게, 문구점입니다.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함께 말해 볼게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자, 이제는 이 긴 문장 속에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노란 부분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잘하셨습니다. 자, 마침 크리스틴도요, 살 게 있나 봐요. 둘은 문구점에 들어가고요.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부탁을 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흔쾌히 그럼하고 대답하는 크리스틴.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도와줄까?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요.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What can I help you with?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하는 걸 도와줄까? 라는 뜻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로 친구끼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가시면 점원분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크리스틴에게 케빈은 좀 황당한 듯한 부탁을 하는데요. Can you look for 샤프, 매직, 볼펜, and 노트? 샤프, 매직, 볼펜, 그리고 노트 좀 찾아줄래? 하고 부탁을 하는데 사실 이 말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되게 황당하고 당황하면서 샤프, 매직? 이럴 땐 어떡해요?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게 정답이죠. Excuse me, 아 저기요. 사장님인지 점원인지 보이는 분께 가서 샤프, 그대로 말해봅니다. Sharp, magic, ballpen, and note. 들은 대로 말을 해봤어요. 혹시나 했더니, oh yes, 바로 알아들으시더니 물건들을 갖다 주십니다. 크리스틴이 받은 물건 무엇일까요? Oh, I see. 받은 물건들 우리 차례대로 볼게요. 샤프는 sharp 아닙니다. A mechanical penci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Magic, magic 그럼 뭐였을까요? A marker. 우리 보드마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Marker이라고 매직은 표현을 하고요. 볼펜은 ballpen 아니고요. 볼 같은 끝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allpoint pen.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책. 우리 쉽게 노트 얘기하잖아요. 노트는 기록하다라는 뜻이라서요. Notebook이라고까지 기록하는 책. 공책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케빈이 돌아와서 크리스틴, 내가 말한 거 다 찾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너무 쉽지 쇼핑한 물건들을 딱 내보이죠. 이런 크리스틴을 보면서 케빈 감탄합니다. You're so sharp, Kristen. Thanks. 여기서도 sharp 나오죠. Sharp는 넌 정말 똑똑해. 샤프가 날카로운, 뾰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뭔가, 맞아요. 영리하고 예리한 사람을 우리가 샤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You're so sharp. 자, 이렇게 카툰 속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비슷한 표현이요. stop by 대신에 drop by 쓸 수 있습니다. 나 우체국에 잠깐 들러야 해.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에 꼭 보내야 할 소포가 있네요. 참, 나 우체국에 잠깐만 들러야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Good.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구체적인 일 말고요. 나 볼 일이 좀 있어. 이렇게도 말하죠. I need to run some errands입니다. Errand가요, 심부름 또 다른 사람 대신에 해주는 일 이런 것들을 errand, 할 일 얘기하거든요. I need to run some errands.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나가는 길에요. 뭔가 엄마의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나 볼 일이, 심부름 할 일이 몇 개 있는데 어떡해요? I need to run some errands. I need to run some errands. Great!

0: 좋아요. How did you like it?
1: 오늘은요, 우리 유용한 표현들을 뭉텅이로 배운 것 같아요. 그쵸? 흔히 샤프, 매직, 볼펜, 노트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다른 영어 표현이 따로 있었다는 거. 오늘부터는 정확한 표현, 생생한 표현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 볼 건데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들어봐야겠죠?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Daddy. Thanks, Daddy. Leader. He's our leader. Kidding. I'm just kidding.
0: Okay, 오늘은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 나왔는데 Daddy, 그리고 leader, and kidding. 오, 이 단어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선생님? 여러분, 잘 찾으셨나요? 맞아요. 이거 찾으셨다면 잘했습니다. 중간에 지금 다 가운데 D 발음, D 소리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울 학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바로 연음입니다. 연음 기억하나요, 여러분? 시냇물 소리, 물소리가 이렇게 중간에 흘러서 자연스럽게 소리,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이 D도 마찬가지로 연음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우린 T 배웠었는데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오늘의 발음 같이 한번 볼게요. 모음 소리와 모음 소리 사이에 D 소리가 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난다? 부드럽게 리을처럼 소리가 난다 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T 소리가 이렇게 돼서 water 기억하죠? water 말고 water가 되는 이유 역시 모음 소리 사이에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오늘은 그 똑같은 규칙으로 D, D만 보는 거예요. 차이 없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단어들 보면서 학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아빠. 아빠 우리 father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한테는 dad 또는 조금 더 귀여운 버전이죠. daddy. 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선생님 발음 어땠나요? 선생님이 daddy라고 했나요? d가 아니라 지금 이 중간에 있는 d 소리는 양옆에 모음 소리들 사이에 이렇게 쏙 껴있기 때문에 시냇물 흐릅니다. 그래서 Daddy, Daddy. 이 da 부분은 우리 apple 발음할 때처럼 입 크고 고무줄 늘리는 그 발음 있죠?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Daddy 하지 말고 Daddy. 그리고 뒷부분에 지금 이 D라고 해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죠. 오케이. 자, 예문 볼게요. 고마워요, 아빠. Thanks, Daddy. 이렇게 이야기할 때 Daddy라고 하면 아, 뭔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0: 이름이야. Leader. 오케이? 그는 우리의 리더야.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리더가 한 명쯤 보통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볼게요. He's our leader. He's our leader.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단어는 kidding. 자, 이제 느낌 오죠? 중간에 지금 이 t는 딩이라고 소리내면 좀 투박하다는 거. 키링. 리을 발음 납니다. 키링. 이거 무슨 뜻인지 아나요, 여러분? I'm just kidding. 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는데, 할게요. I'm just kidding. 키딩 아닌 키링. I'm just kidding. 오케이? T 아니고 D도 이렇게 모음소리 사이에 있으면 연음 된다. 시냇물 흐른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이 연음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오케이?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지금부터 오늘 다룬 표현들 큰소리로 따라 말하면서 입에 붙여볼게요. 준비됐죠?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데디 아니고 입 크게 그리고 리을 발음으로 데아리 맞죠? 듣고 따라해주세요. 데아리, 데아리. Very good. Okay, 두 번째 단어, 리더 아니고 leader. Leader. Very good.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D 연음되는 단어. Kidding. Kidding. 그렇죠. Kidding 아니고 링 소리 난다는 거. 자, 이 단어들 문장에서도 만나볼까요? Okay, 첫 번째 문장. 고마워요, 아빠. Thanks, Daddy.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Thanks, Daddy. Very good. 두 번째 문장도 갈게요. 그는 우리의 리더야. He's our leader. Good job. One more time. He's our leader.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자, 계속 마지막 문장 갈까요? 그냥 장난치는 거야. I'm just kidding. 이 문장들도 다 여러분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영어 문장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우리 지금 이 D 소리, 리을로 연음되는 포인트 꼭 챙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Daddy. Daddy. Thanks, Daddy. Thanks, Daddy. Leader. Leader. He's our leader. He's our leader. Kidding. Kidding.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우리 이 D 발음도 모음 소리 사이에 있으면 디귿 소리 아니고 리을로 연음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능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발음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Doctor. D-O-C-T-O-R. Doctor. Docto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jobs, 직업 1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직업들이 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직업이 나올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doctor, 의사예요. 친구들,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죠? That's right. We go to the hospital. 우리는 병원에 가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doctor가 우리 몸을 치료해줘요. doctor. 그 다음은 teacher,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EBS 프로그램을 보면 teacher가 있죠. And I'm your teacher. 그 다음은 firefighter, 소방관이에요. 이렇게 불이 나면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요. 친구들, fire 무슨 뜻이죠? 불이에요. fighter, 싸우는 사람, 불과 싸우는 사람.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쉬워요. firefighter. 그럼 오늘 발음과 강세 같이 알아볼 시간 가져볼게요. 의사, doctor, doctor, very good. 선생님, teacher, teacher. X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doctor. Doctor, teacher, teacher, firefighter, firefighter.
0: 이제 문장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A doctor can cure sick people.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Now, let's try together.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A doctor can cure sick people. Very good. Okay, let's move on.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선생님은 교실에 계셔.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도 친구들끼리 이런 문장 꼭 써보세요.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이제 여러분 해볼까요?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Very good. 점점 더 잘하는데요.

0: The firefighter rescued the little boy. 소방관은 어린 소년을 구했어. 친구들 상상해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때 소방관이 멋지게 와서 소년을 구하는 거예요. 와우. 자, 아까 배운 firefighter, don't forget. Now, let's try it together. 같이 따라해봐요. The firefighter rescued the little boy.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봐요.
1: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Nurse. N-U-R-S-E. Nurse. Nurse. Artist. A-R-T-I-S-T. Artist. Artist.
0: 다음 직업은 police officer, 경찰관이에요.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관, police officer. Nurse, 간호사. 친구들, 우리가 병원 가면 항상 간호사분이 계시죠? 간호사, nurse. 그 다음은 artist, 화가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artist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Are you good at drawing? 화가, artist. Very good.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Now, repeat after me. 경찰관,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Good job. Okay, let's move on. 간호사, nurse, nurse. Excellent. Okay, our third word, 화가, artist, artist.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1: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Nurse, nurse. Artist, artist.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볼게요. The police officer helped the woman. 경찰관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셨어. 맞아요. 이렇게 동네에 경찰관이 계시면 우리는 아주 안전해요. We are safe, so don't worry. Okay, let's say it again. The police officer helped the woman. Good job, everyone. Okay, next. The nurse gave me an injection. 간호사가 나에게 주사를 놓았어. 친구들, 주사 맞아본 적 있죠? 아주 살짝 따끔하잖아요. It's okay. It doesn't hurt. 별로 안 아파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nurse gave me an injection. 발음이 아주 좋은데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The artist was finding his brush. 화가는 그의 붓을 찾고 있었어. Artist, 화가, 잊지 말고요. 붓은 영어로 brush예요. Don't forget that. Okay, now let's say it all again. The artist was finding his brush.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복습해봐요.
1: Doctor, doctor. Teacher, teacher. Firefighter, firefight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Nurse, nurse. Artist.

0: artis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단어를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Bye-bye.

0: Unit 42. OE. Let's go. Phonics OE. O O O. O home.
1: O home.
0: O rose.
1: O rose.
0: O note.
1: O note.
0: O coke.
1: O coke.
0: O bone.
1: O bone.
0: O mole.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 해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Magic E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어 중간에 알파벳 O가 들어가고 단어 끝에 Magic E가 들어가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O O Very good. 그럼 O 소리가 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집, home이에요. 중간에 O 소리 들렸죠? 우리 모두가 사는 아주 소중한 보금자리, 집, 영어로 home. Home. Home. 잘했어요. 다음은 장미, rose예요. 여기도 O 소리 들렸나요? 아주 향긋하고 아름다운 꽃, 장미, 영어로 rose. rose. rose.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단어가 O 소리가 날까요? 아, note. note도 O 소리가 나죠. 우리가 짧은 글을 적고 싶을 때 작은 노트에 써요. 노트 영어로 note. note. note. Good job. 다음 단어는 콜라, coke예요. 우리가 보통 피자나 햄버거 먹을 때 이렇게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죠. 콜라 영어로 Coke, Coke, Coke. Good job. 그 다음 단어는 뼈, bone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뼈가 튼튼하려면 우유를 많이 마셔줘야 되는 거 알죠? 뼈, 영어로는요, bone, bone, bone. Very good. 마지막 O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두더지, mole이에요. 친구들, O 소리 나는 거 들렸죠? 동물이고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 영어로 mole. mole. mole. Great job! 친구들, O 소리 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우리 배운 단어로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단어 중간에 알파벳 O가 들어가고 맨 끝에 Magic E가 나오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3: O, O, O.
2: That's right!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금자리,

0: 영어로 뭐였죠?
1: Home.
0: That's right. Now, Logan, 우리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우리 신나게 색칠해 볼까요? Sunny는 purple, 보라색을 쓸게요.
1: Now I need white. White. Gray.
0: Gray.
1: The darkest gray.
0: 친구들, 우리 그러면은 home 한번 볼게요. 짠! 와우! 아주 멋진 집이네요. Logan, home. 그럼 세 번 말해주세요.
1: Oh, oh, home. Oh, oh, home. Oh, oh, home.
0: That was very good. 다음 단어는 아주 아름답고 향긋한 장미였어요. Logan, 장미 영어로 뭐예요?
1: Rose.
0: That's right, rose. 자, 그래서 여기 장미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장미도 색칠해 볼게요. What color shall we use?
1: Red and green.
0: Red and green.
1: Red and dark green. Red and dark green.
0: And dark green. Okay, here you go.
1: A rainbow color rose.
0: Oh, a rainbow color rose. Wow, it's beautiful.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Logan, 그러면은 장미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h, oh, rose. Oh, oh, rose. Oh, oh, rose.
0: Very good. 다음 단어도 oh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짧은 글을 어디에다가 적죠?
1: Note.
0: That's right. Note, note. Now, let's say it three times.
1: Oh, oh, note. Oh, oh, note. Oh, oh, note.
0: Very good. 그 다음에 또 oh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Logan, 이거는 quiz인데요.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를 어떤 탄산음료랑 먹죠?
1: Oh, oh, coke. Oh, oh, coke. Oh, oh, coke.
0: Very good. 또 oh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뼈! 뼈 영어로 뭐예요?
1: Bone.
0: That's correct. Bone. 자, 그래서 bone을 써볼 거예요. Logan, B 소리 나는 알파벳 뭐가 있죠?
1: B.
0: That's right. B. B, B, B. 다음, O. 어떤 알파벳이에요? O. 너무 잘했어요. O. 자, 그 다음, N.
1: Z. Nose.
0: 오, 잘했는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N, N 했고요. 마지막, Magic E가 들어가죠.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자, 이제 이렇게 단어가 완성됐어요. 다음, 이제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줘 볼게요.
1: Oh, oh, bone. Oh, oh, bone. Oh, oh, bone.
0: That's right. O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이거는 무슨 동물인지 맞춰봐요. 땅을 파요. 그래서 땅 속에 살아요. 뭘까요?
1: Oh, oh, mole. Oh, oh, mole. Oh, oh, mole.
0: Very good. We did it, Logan.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2: Last chance.
3: Let's go! Phonics O-E. O-O-O. O, home.
4: O, home.
3: O, rose.
4: O, rose.
3: O, note.
4: O, note.
3: O, coke.
4: O, coke.
3: O, bone.
4: O, bone.
3: O, mole.
4: O, mol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in을 배워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in.
0: 자, 그럼 warm-up부터 시작해 볼게요. Oh, look at the picture. Oh, dad and daughter. 아빠하고 딸이 같이 있네요. I think they're looking for someone. Their mom. 자, 우리 딸이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자동차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같죠, 그쵸? Maybe inside a car. 근데 차는 어디에 있나요? 차고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n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was mom in the car? 아닌 것 같죠? I think she's inside the house. 네, 집 안에 있는 것 같네요, 그쵸?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in이라는 표현을 써볼 텐데 그 이전에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ere are the cookies?
2: They're in the jar.
1: Where's the jar?
2: It's in the cupboard. Oh, wait, it's in my bag.
0: 대화 잘 듣고 왔죠?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Where's the hat? 하고 비슷한데 다르기도 하죠. 그쵸? 자,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했는데 이렇게 cookies처럼 복수의 단어가 오면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를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children? 이라고 하는 거죠. childr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re are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the children? Where are the children? 가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얘기할 때 where are the bags? Where are the bags?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ere is가 where are로 바뀌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계속 캐치해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신발 어디 있어요? Where are my shoes? 잠시만요. 신발은 그냥 단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발 자체는 물론 한짝이 하나지만 이게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켤레를 얘기를 해도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거를 복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만약에 Where is my shoe? 라고 하면 왼쪽 신발이나 오른쪽 신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자체를 찾을 때는 꼭 이렇게 복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cookies. Where are the cookies? 쿠키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They're in the jar.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they are를 줄여서 they're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in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쵸? In the jar. Jar라고 하면 뭐 유리병을 뜻하거든요. 어떤 조그만한 용기인데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 때 in을 보통 써요.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 안에라고 할 때 in 어디 어디를 쓰고요. 또 도시나 국가, 좀 큰 개념의 장소를 얘기할 때 in을 써요. 그래서 in 서울, in 부산,

0: 뭐뭐 대한민국은 Korea니까 in Korea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리고 또 액체나 음식, 옷 혹은 방금 말한 jar처럼 용기 안에 있다라고 할 때도 in을 써요. 그래서 in water, 뭐 in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안에, 뭐 팀 안에 라고 쓸 때도 in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는 잘 알아두면 좋겠죠. 많이 많이 연습해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they're in으로 한번 in을 연습해볼까요? 그들은 차 안에 있어요. They're in the car. 이죠. 근데 여기서 they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들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They're in the car. 큰 목소리로 연습해볼까요? They're in the car. Good job. 그것들이요. 박스 안에 있어요. They're in the box. They're in the box. Good job.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They're in Korea. They're in Korea.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옷 안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주머니 안에 있다. 그의 주머니 안에 있다. They're in his pocket. Pocket이 바로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They're in his pocket. 자, 그리고 그들은 제 팀에 있어요. They're in my team. 자, 그래서 어떤 장소 안에 있거나 속해 있거나 이럴 때는 in을 쓰는 거죠. 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한다, 발레를 한다,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럴 때도 in 뭐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where's the jar? 그럼 쿠키 먹고 싶으니까 그 jar, 그 용기는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It's in the cupboard 라고 대답을 했죠. in이 또 나왔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cupboard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cupboard는 이 단어만 보면 cupboard잖아요. cup은 뭐예요? 컵, 물 마실 때 쓰는 컵이죠. 컵이나 식기류를 넣어놓는 장을 바로 cupboard라고 합니다. 보통 부엌에 있죠. 그쵸? 자, 근데 발음할 때는 P 발음을 안 하고 cupboard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천장 안에 있는 거니까 in the cupboard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cupboard에 없었나 봐요. Oh, wait!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wait는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단어 하나를 쓸 때는 기다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Oh, wait! 어디에 있었나요? It's in my bag. 쿠키가 가방 안에 있었던 거네요, 그쵸? 물론 여기서는 it가 jar, 쿠키를 담은 그 용기를 뜻하니까 it인데 만약에 쿠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they are in my bag. 이 경우도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ere are the cookies?
2: They're in the jar.
1: Where's the jar?
2: It's in the cupboard. Oh, wait, it's in my bag.
0: It's time for level up.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Now, her daughter is looking for her mom. Where is mom?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딸이 찾고 있는 중이죠, 그쵸? Where is mom? 엄마는 한 사람이니까 where are가 아니라 where is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쵸? She's in the car. 아빠가 대답을 해주셨네요. 아, 엄마는 차 안에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이나 장소 안에 있다 라고 할 때는 in을 썼었죠. She's in the car. 자, 그러면 차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또 딸이 이렇게 물어보죠. Where is the car? 그러면 엄마가 타고 있는 바로 그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에 the car라고 해준 거예요. Where is the car?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ere is the car? Good job. 자, 차고가 영어로는 garage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발음이 생소하죠? 일단 이 단어에는 강세가 있는데 단어가 영어에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우리는 차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garage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져야 되니까 garage, garage 이렇게 높낮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It's in the garage. 자, 여기서 it은 the car를 뜻하는 거겠죠? 그 차는 차고 안에 있어. It's in the garag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ait a minute. 아까는 그냥 wait만 했는데 a minute은 엄밀히 따지면 1분인데 아주 잠시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잠깐만이라는 뜻이죠.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아빠가 엄마를 찾았나 봐요. Your mom is in the house. In the car가 아니고요. In the garage 아니고요. In the house. 집 안에 있네요. Your mom is in the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Your mom is here. 엄마가 여기 있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n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말에는 in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없으니까 많이 많이 예문 만들어보고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Are you ready to chant to the beat? Let's start. Where are the cookies? Where are the cookies? In the jar. In the jar. They are in the jar. They are in the jar. Where's the jar? Where's the jar? In the cupboard. In the cupboard. It's in the cupboard. It's in the cupboard. Where is mom? Where is mom? In the car. In the car. She's in the car. She's in the car. Where's the car? Where's the car? In the garage. In the garage. It's in the garage. It's in the garag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핑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핑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in.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어떤 장소 보통 안에 있을 때 in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3: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Tuesday Telephone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talk to someone far awa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네요. 전화 통화 중인가 봐요. 오늘은 왠지 전화기, 텔레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쌤이랑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짜잔! Oh, telephone. Telephone, 바로 전화기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우린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텔레폰의 시작이라는 거겠죠? 자, telephone 발음해볼게요. Telephone, telephone. Two people are holding telephones. 두 사람이 지금 전화기들을 들고 있지요. Oka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Far away. One more time.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화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두 사람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ey are far away from each other. They're far away from each other.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텔레폰인 거죠. 그렇죠? 자, far away. 읽어볼게요.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alright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loud, loud, 소리가 큰 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보아하니 전화 통화를 하는데 소리가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아 보이죠? The sound is loud. The sound is loud. 그쵸? 멀리 있어도 소리가 크게 잘 들리나 봐요. Loud, loud. 따라해볼게요. 시작. Loud. Very nice. 자, 그 다음은요. Clear 단어 나왔어요. One more time. Clear, clear. 또렷한, 명확한이란 뜻이에요. 멀리서 전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clear하게 전화가 들린 것 같아요. 그쵸? The sound is clear. 자, 소리는 굉장히 명확해요. 또렷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배워본 네 개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needing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1: Telephon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The telephone helps us talk. It is loud and clear. Alexander Bell invented it.
0: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지문을 선생님이랑 찬찬히 다시 살펴볼게요. Okay. 짜잔. 자, 첫 번째로는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자, 일단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어 두 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talk 보겠습니다. talk는 말하다, 토크, 토크 맞아요. 자, talk, 말하다고요. far away는 무슨 뜻이었지?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어떻게 talk 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친구와 어떻게 말하세요? 라는 거겠죠. One more tim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좋아요. 이거 far 발음 잘해.

해야 돼. 팔 아닙니다. 팔 아니고요. far. 자, F니까 F. far. 발음 잘해주세요. 멀리 보내주세요. far. Okay? 좋습니다.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어떻게 멀리 있는 친구와 대화할 것 같아요? 짜잔! The telephone helps us talk. One more time.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일단, telephone. 무슨 뜻이에요? 전화기, 수화기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이렇게 다이얼도 있고요. 번호 누르는 게 있는데, 우리,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telephone, 전화기고요. help는 돕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alk는 말하다죠.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해줬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하게 되면은,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Okay? 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라는 거겠죠. 전화기를 통해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지? 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좋아요. 톡 아니라 talk.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is loud and clear. loud and clear. 자, loud와 clear의 뜻을 한번 볼게요. loud은요, 소리가 큰입니다. loud. okay? 자, loud, 소리가 큰. 그 다음에 clear는 또렷한, 명확한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친구의 목소리를 소리가 크게,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It is loud and clear. 그것은 소리가 크고요. 또렷해요. 명확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loud and clear.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loud and clear. 좋아요. 좋습니다. clear 아니고 clear. Okay, clear. Alrighty. 자, 누가 이 멋진 전화기를 발명을 했냐 하면, Alexander Bell invented it. 자, Alexander Bell이란 사람이 바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Alexander Bell. 바로 발명가 이름이에요. Bell. 삥삥. 벨 소리 할때그 벨이에요. 자, Alexander Bell. 읽어볼까요? 시작. Alexander Bell. 좋아요. 자, invented은 선생님이 계속 이번 주에 알려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invent, 발명하다의 과거형인 invented의 뜻은 발명했다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알렉산더 벨이 발명했어요. 그것을 발명했어요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Alexander Bell invented it. 해볼게요. 시작. Alexander Bell invented it. 잘했습니다. 자, 우리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is the telephone like? 전화기는 어떠한가요? 얘들아, okay. A, it is loud. B, it is soft.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에요. Okay? 자, I'll give you 3 seconds. That's easy. Okay? 3, 2, 1. What's the answer? It is loud가 되겠죠? It is loud and clear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전화기가 부드럽진 않죠, 그쵸? 자, number two. Alexander Bell made the telephone. Alexander Bell made the telephone. Is it O or X? Three, two, one. Easy peasy, lemon squeezy. It is definitely Oh, 맞죠.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텔레폰 만들었다 그랬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다시 살펴보자. Telephone, 전화기, 수화기. Okay.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너는 멀리에 있는 친구와 어떻게 말을 하니? Okay,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이죠?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The telephone helps us talk. It is loud and clear. Loud는 소리가 큰, 그리고 clear는 또렷한, 명확한이죠? 그래서 그것은 소리가 크고 또렷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It is loud and clear. Alexander Bell invented it.
알렉산더 벨이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텔레폰의 역사를 살짝이나마 알게 되었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이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만 부르게 하지 마. 같이 불러줄 거죠? Okay, drop the beat. What's that? It's a telephone. It's a telephone. It is loud. It is loud. It is clear. It is clear.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이번에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봤던 사파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이었지? 그치, 그치. 텔레폰에 관련된 거였죠? 텔레폰의 발명가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벨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자, 우리 그럼 사파 속으로 풍덩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알렉산더 벨 invented The telephone.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죠.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알렉산더 벨이 우리에게 텔레폰을 소개하나요? 그쵸? Hi, I am Alexander Graham Bell. 오, 이름이 middle name, 중간 이름이 Graham인가 봐요. 오, 오케이, 한번 다시 볼게요. Hi, I'm Alexander Graham Bell. 이걸로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Hi, I'm Alexander Graham Bell.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그레햄 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 invented the telephone 이라고 그래요. 자, invented 바로 발명했다죠. 자, 내가 바로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라는 거겠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I invented the telephone. 좋아요. 어우, 잘했어요. 내가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Okay. 그랬더니 You can talk to people far away. 라고 합니다. 자, talk가 말하다고 far away가 무슨 뜻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이죠. 그래서 당신은 멀리 있는 people,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You can talk to people far away.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I made it so you can hear loud and clear 라고 합니다. loud는 소리가 큰이었죠. clear는 뭐야? 그쵸, 명확한, 또렷한이란 뜻이었죠. 자, I made it. 나는 만들었대. 왜? So you can hear loud and clear.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크게, 소리가 크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듣게 해주길 위하여 자기가 만들었대요. 멋있네요. 텔레폰이 없었으면 우리 스마트폰도 없었을걸? 자, 우리 친구들 즐겁게 들었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talk to someone far away. 자, 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 볼게요. 물론 스마트폰을 지금은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텔레폰 사용했었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보자. Bye bye, butterfly.

Wow, what a spooky looking van!

Have you seen my hat anywhere? It's pointy and black.

Percy. Best of luck to you. Farewell for now.

0: 나는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What do you want to be? 국어, 영어 좋아하니까.
1: I want to be a writer.
0: 거봐! 너는 로봇 좋다며. 그럼...
1: I want to be a scientist.
0: 그럴 줄 알았어.
1: You can be a great scientist.
0: Thanks. And you can be a great writer.
1: Thanks.
0: 야, 칭찬 금지라며. 야, 너가 먼저 물어봤잖아. 아휴, 너네 집 다 왔어. 들어가.
1: Bye. See you tomorrow.
0: 은우랑 헤어지며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꼭 실험할 때 나는 연기처럼 보였다.
2: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친구 니콜쌤이에요. 아, 오늘도 은우랑 지우가 서로 막 칭찬을 하다가 서로 막 쑥스러워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죠. 친구 사이에도 뭐 쑥스러운 것도 있지만 친구 사이에도 친구의 좋은 점, 장점, 배울 점이 있다면 표현하는 것도 또 좋은 것도 같아요. 우리 좋은 말을 들을수록 기운이 나니까요. 참,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drawing quiz 내준 거 기억나죠? 친구들 정답 찾았나요? 우리 일기 속에서 찾으면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국어책, 영어책 들고 있는 친구니까 I like Korean and English. I like Korean and English가 정답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장래 희망 다시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네요. 첫 번째, dark. dark. d 소리로 시작하고 k 소리로 끝이 났죠. 맞아요, 여기. 두 번째, stop. stop. 여기. 세 번째, writer. writer. 여기 있네요. 마지막, scientist. scientist. 여기. 자, 그럼 그림 보면서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오,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과학자. scientist. scientist. science. 가 과학이고 이런 과학을 다루는 사람, 과학자는 scientist라고 부르죠.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멈춰서 좌우를 살펴야 되죠. 멈추다 찾을 수 있나요? Okay, 멈추다. Stop. Stop. 세 번째, 아이고, 해가 지고 밤이 됐더니 주변이 깜깜해졌네요. 어두운 찾아볼게요. 어두운 dark. dark. 마지막 단어는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작가죠. 작가 writer. writer. Okay. 그러면 우리 오늘의 단어들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빨간 점 있는 부분은 강조하는 거 알고 있죠? 첫 번째 단어부터 dark, dark, stop, stop. 세 번째 단어는 두 박자예요. writer이죠. 앞부분에 강조 줘서 writer. 부드럽게 발음하면 writer. 마지막 단어는 scientist. 세 박자 단어죠. 그 중에 첫 번째 강조 줘서 scientist. scientist. Well done!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에요. dark, 어두운, 깜깜한 친구들 알고 있죠. dark 앞에 있는 getting은 뭐예요? getting. 앞에 get 부분만 따로 떼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get이라는 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되다,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get dark 하면 어두워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태가. 그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getting 붙여서 It's getting dark 라고 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 라는 뜻이죠. 또 생각하면서 친구들도 말해봐요.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좋아요. 두 번째 문장. Stop it. 이거 왜 말한 거예요? 일기 속의 친구들이. 맞아요. 이제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어색하니까, 야, 하지 마. 그만둬. 요렇게 얘기한 거죠. Stop and 그만하다, 멈추다 라는 뜻이고요. 그냥 stop 해도 되고, stop it 하면 it이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네가 하는 말, 이런 거 멈춰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Stop it. 한번 더. Stop it. 좋아요. 다음 문장은 What do you want to be?네요. 조금 길죠? What, 무엇이, do you, 물어보는 말. Want to be. 요거 세개 묶어서 볼게요. Want는 원하는 거예요. 그쵸? Want to be잖아요. 이 be는, 뭐뭐가 있다, 뭐뭐다, 이런 뜻도 되지만, 무엇무엇이 되다. 나중에 친구들이 커서 선생님이 된다, 의사가 된다, 축구선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Want to be는 그럼 되고 싶다라는 뜻이죠. 다 모아볼게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장래희망 물어보는 말이네요. 다시 한번, What do you want to be? 좋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I want to be a writer. 이거 누구 답이었어요? 은우의 답이었어요. I want to be a writer. 무슨 뜻? Want to be. 나는 되고 싶어? A writer. 라이터가 되고 싶대요. 라이터는 무슨 직업이에요? Write가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er 붙어서 그런 사람. 맞아요. 작가.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writer. 좋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훈은 뭐가 되고 싶대요? I want to be a scientist. Scientist는 과학자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역시 과학이랑 수학을 좋아한다더니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렇게 서로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얘기하고 나서 은우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죠. You can be a great scientist. You can be a great scientist. 이거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 너는 you can be 될수 있어. A great scientist.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 있어. 즉, 될 거야. 이런 뜻이죠. 칭찬하는 말. 그죠? You can be a great scientist.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해요? 고마워. 일단 고맙다고 인사해야죠. Thanks. Thanks는 thank you랑 같죠? Thanks. 고마워. And you can be a great writer. 또 칭찬은 이제 맞받아서 해줘야죠. And 그리고 you can be a great writer. 너도 뭐예요?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친구들도 한번 말해볼게요. And you can be a great writer. 좋아요. 또 칭찬 들으니까 쑥스러우면서 thanks. 그래, 고마워. thanks. 그리고 갑자기 둘이 말이 없어요. 왜요? 서로 칭찬하고 하니까 또 약간 쑥스럽고 어색해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야, 칭찬하지 말랬잖아. 너 빨리 집에 가. 이러고 둘이 헤어지네요. Bye. 잘 가. See you tomorrow. 내일 만나자. 친구들 많이 하는 인사말이죠. 같이 말해볼게요. Bye. See you tomorrow. 좋아요. 그럼 어떡해요? 잘 가. See you. 요만큼만 끊어서도 인사할 수 있죠. See you. 좋아요.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뽑아서 연습해 봤어요. 이 중에서 4개만 다시 골라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t's getting dark예요. It's getting dark. 여기서 중요한 거두 개만 뽑는다면, 그쵸, 친구들. 이렇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있어. 요게 중요하잖아요. It's getting dark. 요렇게 강조해 볼게요. It's getting dark. 친구들도 It's getting dark. 좋아요. It's는 살짝 찍고 올라온다 느낌으로 It's getting dark. 두 번째 문장은 Stop it. 하나만 강조한다면 당연히 stop, 멈춰가 되겠죠. It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거 받아주는 거니까 stop it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Stop it. 한번 더. Stop it. 오케이. 세 번째 문장. 기네요. What do you want to be? 자, 여기서 친구들 두 개만 강조한다면 두 개. 맞아요. 무엇이 되고 싶니가 되겠죠. 친구들이 때에 따라서요. 무엇이 싶니 되고 이세 개, be까지도 강조해 줄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개만 강조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좋아요. 한 번만 더. What do you want to be? 자, 이렇게 무엇이 되고 싶니 물으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대답하잖아요. I want to be a writer. 여기도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그쵸? 되고 싶어. want 작가가 writer. I want to be a writer. I want to be a writer. 가끔은 친구들이 I want to be a writer. be도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린 오늘 질문이랑 맞춰서 두 개씩 강조해 볼게요. I want to be a writer. 좋아요.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살려서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Getting dark. Stop it.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writer.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 일기 속에서 선생님이 고른 문장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 자, 여기 집이 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집이 있고 집 앞에 사람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위에 해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There's sun.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이렇게 달과 별이 생기면서 주변이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요 장면을 표현하는 영어 문장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드로잉 퀴즈 할수 있는 활동지 선생님이 올려둔 거 알고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써보기도 하고 또그 문장을 우리 친구들만의 그림으로도 표현해 봐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 그리고 그림솜씨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는 장래희망에 관한 거였어요. 친구들이 아마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많이 묻고 답하는 질문 그리고 답일 거예요. 오늘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내 짝꿍이 내 동생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영어로 서로 한번 묻고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나요. 안녕.

I just woke up. Woke up?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Hi, I'm Misorang.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친구가 전화와서 너 뭐해? 너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방금 일어났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영어로 해볼 거예요. But to do that, we need to go to our magic box. 매직 박스에 가서 need to grab two cards. 카드 두 개를 뽑아볼게요. Here is the first card. 첫 번째 카드입니다. 짠! Okay. Four letters long. 네 글자네요, 그쵸? Let's spell it out. J-U-S-T. Once more. J-U-S-T. The sound. 소리. J니까 J. 지읒 소리가 나요. J. J. S니까 S. T니까 T. 그래서 just, just 이런 소리가 납니다. just, just your turn, just, just. Okay, I'll put just back in the box and let me grab the second card. 두 번째 카드입니다. 짠! Okay, two words on this card. The first one, W, O, K, E. The second word, U, P.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 글자 한 글자 철자를 말해볼게요. W, O, K, E, U, P. And the sounds. W니까 W, W 이런 소리 나고 K니까 K, 기억, K, K. P니까 P, P, P읍 소리 납니다. Woke, woke up, woke up, woke up, woke up. Your turn, woke up, woke up. All right, woke up, back in the box.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All right, this was the first card. J-U-S-T, just, just, just has many meanings. 뜻이 여러 개인 단어예요, just. 그런데 오늘은 그 여러 뜻 중에 방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Just, 방금. 나 방금 먹었어, 방금 숙제 끝냈어, 방금 왔어 이런 거를 다 just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Just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Trust, dust, and must. They all end in ust, don't they? 다 ust로 끝나는데 첫 번째 단어 trust,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고요. The second one, dust, 먼지.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래된 뭐 건물이나 방 청소를 잘 안 하면 거기 먼지가 쌓이죠. Dust 이거고 끝으로 must 반드시 라는 뜻입니다. Must. So let's read the words out. Just, trust, dust, and must. Once more. Just, trust, dust, and must. Just 방금. Let's sing it. Just 방금, just 방금, just 방금. Just sounds like trust. Just sounds like dust. Just sounds like must. Trust, dust, must, and just. Just 방금. Let's do it one more time. Just 방금, just 방금, just 방금. Just sounds like trust. Just sounds like dust. Just sounds like must. Trust, dust, must, and just. Just 방금.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card.
And this is the second card. Woke up. Woke up. 일어났다 라는 뜻이죠. Woke up. Woke up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Cup, pop, and yup. Cup, cup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이나 우유나 주스 같은 걸 따라서 마시는 그 컵. Cup, cup. 그리고 pop. 퍼프는 퍼피의 줄임말이고 퍼피는 강아지를 뜻합니다. 강아지 어린 개. And the final one, yup. 응을 아주 캐주얼하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Yup, yup, yes랑 같은 뜻이고요. So let's read those words out. Woke up, cup, pop, yup. Once more. Woke up, cup, pop, and yup. Woke up, 일어났다. Let's sing it. Woke up, woke up, woke up. Woke up sounds like cup. Woke up sounds like pop. Woke up sounds like yup. Cup, pop, yup, and woke up, 일어났다. One more time. Woke up, woke up. Woke up. Woke up sounds like cup. Woke up sounds like pop. Woke up sounds like yup. Cup, pop, yup, and woke up. 일어났다. Alright, so let's take all those words and add many more to come up with two sentences. 이 방금 했던 카드들에 나와 있는 단어랑 다른 단어들 다 섞어서 문장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Let's go. Forget. Did. Up. Woke. You. Just. I. Mix it up. Abracadabra. Done. 두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꽤 짧은 편이네요, 오늘은. The first one.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천천히, slowly.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Once more.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Let's take a closer look at A and B. The first sentence, I just woke up. 우리가 방금 했던 단어들 다 나왔어요, 그쵸? I, 나, just, 방금, woke up, 일어났다. 나 방금 일어났어. I just woke up. I just woke up. And the reply, did you forget? Did you 하면, 너 뭐뭐 했어? 이런 거기 때문에 forget, 잊다, 까먹다 이거기 때문에 did you forget? 이라고 하면은 너 까먹었어? 너 잊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Did you forget? 자, forget, 잊다, 까먹다 이거 말고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너 잊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뭐뭐 했어? 하고. So we will replace forget. Forget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For example, 너 먹었어? 먹었어? Did you 먹다? Eat? Did you eat? Did you eat? Did you eat? The next one. 너 운동했어? Did you 운동하다? Many options. Exercise. 사용해 볼게요. Did you exercise? Did you exercise? 너 운동했어? Did you exercise? And the final one, 자다. Did you 자다는? Sleep. Did you sleep? Did you sleep? Did you sleep? Alright, 그럼 원래 문장이었던 I just woke up, did you forget? 이걸로 노래를 불러볼게요.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친구랑 막 이렇게 떠들고 웃고 말하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요. 그쵸? 자, 과연 그 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뭔가 명령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공손하게 약간은 부탁을 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먼저 단어 친구들! 단어부터 알아야지. 하하. 자,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요? 첫 번째 단어. 오케이. Hilarious. Hilarious.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지만 실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 웃고 있죠?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뭔가가 웃겨도 너무 웃긴가 봐요. 아주 웃긴, 아주 웃은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뭐 웃긴 이라는 말로 funny 라는 말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hilarious는 그것보다 더 웃긴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Hilarious. Hilarious. Hilarious. Very good. And next. Quiet. Quiet. 아우, 이 단어를 하니까 제가 소리를 못 내겠네요. 여러분, quiet 하면 지금 딱 봐도 그쵸? 조용한 이라는 말입니다. Quiet. 오케이. 좀 작게 말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Quiet. Quiet. Quiet. 잘했어요? And next.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passport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passport.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비행기 모양 있네. 항공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passport 라고 써있죠. 뭐예요? 우리 여행 갈 때, 특히 국경을 이렇게 넘나들 때, passport 없으면 정말 여행하기 힘들죠. 바로 여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 만드셨나요?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나중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Passport. Passport. Passport. Very good. And next. Fasten. Fasten.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에서 이 아이가 보니까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 뒷좌석인 것 같은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착각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안전벨트를 fasten 한 거예요. 안전벨트를 어떻게 했나요? fasten. 조이고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이다, 고정시키다, 매다 라고 하는 단어가 fasten 이에요. 여기에 t는요, 발음해주지 않습니다. t는 발음하지 마세요. Okay? fasten. fasten. Very good! 자, 이제 어휘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게요. 네, 여러분, 대화 잘 들어보셨나요? 어머, 도서관에서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해요? 아유, 자,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들어. 자, A가 이제 이 친구가 막 웃던 친구자 막 웃어요. 뭐 만화책 읽고 있나 봐요, 도서관에서. It's hilarious! 라고 해요. Hilarious. 우리 아까 단어 할 때 나왔던 거죠? 바로 너무 웃은, 아주 웃은, 재밌는, 너무 재밌는 거죠? 이거 진짜 웃기다. I love this comic book.
이라고 합니다. 나 이 comic book, 즉 만화책이죠. 만화책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만큼 재밌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It's hilarious. I love this comic book.

Oh, it's hilarious. I love this comic book.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가 도서관이었다는 거. 그래서 B가 말합니다. 저기요, please be quiet 라고요.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Be quiet 만 하면 요 빨간 색깔 please 없고, 자, 없고 요거 없다고 치고, be quiet 만 해도 말 되죠. 쉿, 조용히 해 라는 말입니다.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하는 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Be quiet! 조용! 이것도 말이 되는데 앞에 please를 붙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please!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죠? 뭐 제발! 이렇게 부탁할 때 많이 쓴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부탁할 때뿐만 아니라 뭔가 좀더 공손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please를 붙이죠. 즉, 조용히 해요. 이게 아니라 please be quiet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주죠. 조용히 좀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해! 하고 조용히 좀 하세요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맞아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please be quiet. please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You are in the library.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당신. 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거군요. 와, 이렇게 please 붙여주니까 기분이 좀덜 나쁜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Please be quiet. You are in the library. 어이. Please be quiet. You are in the library. Please be quiet. You are in the library.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랬더니 A가, 아이고, 본인도 이제 좀 미안한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I'm sorry. 죄송해요. I couldn't help it. 이라고 말합니다. 자, 친구들, 이거 직역해 보면 나는 그것을 도울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아우, 너무 웃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쭉 읽어볼게요. I'm sorry. I couldn't help it. I'm sorry. I couldn't help it. 예이,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말하죠. Don't read a comic book here, please. 하고요. 잠깐! Don't! 동사의 원형. Don't! 동사의 원형.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부정으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화책 읽지 마라. 만화책 읽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here, 여기에서 만화책 읽지 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끝에 please를 또 붙였습니다. 제발 한마디로 명령을 하긴 하는데 please를 붙여주니까 또 부드러운 느낌이 되죠. 여기서 만화책 읽지 마!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화책 좀 읽지 좀 마세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please는 문장 아까처럼 앞에 있어도 되고 지금처럼 뒤에 있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말해 볼게요. Don't read a comic book here, please. Don't read a comic book here, please. 잘했어요. 자, 우리 please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까요? 자, 당신의 여권을 좀 보여주십시오.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Very good. Next. 자, 안전벨트 매세요. Please fasten your seatbelt. Please fasten your seatbelt.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Line up, please. Line up, please. Line up, please. 모두 please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정말 재밌다. 이 만화책 진짜 마음에 들어. Speak. This comic book.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Speak. Speak. I'm sorry, I couldn't help it. 아이, 여기서 만화책 좀 읽지 좀 마세요. Speak.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봐요. 들어. 조용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좀 부드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3, 2, 1. Time's up. And the answer is yay. Please. 그렇죠. 문장 이렇게 앞에다가 쓸 수도 있고, 뒤에다가 쓸 수도 있죠. 말해볼게요. Please. Be quiet. Please be quiet. Please be quiet. Very good. The next question. 자, 안전벨트 매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Ding! Okay, the answer is. 그래요, 여러분. 맞추셨나요? Please fasten. Please, magic word, 그리고 매다, 고정시키다 라고 하는 fasten까지 말해볼게요. Please fasten your seatbelt. Please fasten your seatbelt. Please fasten your seatbelt. Yay!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예! 여권이라는 단어! 두두두두두. 패스포트.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뭐뭐 좀 하세요, 뭐뭐 하지 좀 마세요 라고 그런 뉘앙스를 줄수 있는 magic word 바로 please를 배웠습니다. 문장의 앞이나 또는 제일 끝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주로 이렇게 말하는 거.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주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과거 진행형입니다. 우리 현재 진행형 했던 거 기억날 텐데요. 과거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비동사의 형태만 바뀌어 있거든요.

0: 진행형의 형태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면 과거 진행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에서 학교 시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 진행형의 형태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was, were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앞에 비동사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 MR is가 아니라 was, were 사용하면은 과거 진행형입니다. 참고로 과거 진행형의 해석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 숙제를 하는 중이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한글 해석이 만약 없다면 요 아래에 있는 보기 두개다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둘다 크게 문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해석을 잘 봐야죠. 중이었다. 과거 시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 am doing을 고르시면 안 되고 I was doing 이렇게 고르셔야 맞겠습니다. 비동사 ing 쓰면 진행형인데 비동사를 현재로 쓰면 현재 진행형, 과거로 쓰면 과거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었다. 요 해석하면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잘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들은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동사의 차이가 보이죠? They라는 주어에 맞춰서 써주셔야겠습니다. They was가 맞을까요? They were가 맞을까요? 이건 좀 쉽다, 그쵸? They were. 요거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약간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They were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쓰시면 그들은 음악을 듣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Listen to가 뭐뭐를 듣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도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밤새 비가 오고 있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거는 간혹 가다 친구들이 이 진행형의 형태 자체를 조금 헷갈려 하면서 요런 문제를 틀려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 강조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행형은 비동사 ing입니다. 절대 동사를 쓰는 일은 일어나선 안 돼요. was rain 저렇게 하면은 비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도 있고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나 생겨버리죠. 모든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단한 번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아예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거가 영어의 규칙에도 맞고 진행형의 형태에도 부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다. was raining.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날씨나 시간, 거리, 명암 등등 뭔가 주어를 딱 특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비인칭 주어 it 사용한다는 거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 복습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주어를 it을 사용을 했는데, 굳이 해석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고 있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All night은 밤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갈게요.
1: Listening point one. I was doing my homework. I was doing my homework.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I wasn't playing basketball. I was playing baseball. He wasn't eating pasta. He was eating pizza. They were guessing incorrectly.
0: 자, 뭔가 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맞춰보는 듯한 그런 지문이었는데요. 하나씩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과거 진행형 잘 보는 거겠죠? I wasn't playing basketball. 나는 노는 중이 아니었다. Basketball? 농구죠. 그러니까 나는 농구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 Play basketball 합해서 농구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농구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 I was playing baseball. 나는 야구를 하는 중이었다. 농구가 아니라 야구를 하는 중인 I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he입니다. He, 그는 wasn't eating pasta. 파스타를 먹는 중이 아니었다. 그럼 뭘 먹는 중이었을까요? He was eating pizza. 그는 피자를 먹는 중이었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basketball, 농구가 아닌 baseball, 야구를 하고 있었고 he라는 사람은 파스타가 아니라 피자를 먹고 있는 상황이네요. 뭔가 처음에 말한 것들이 다 지금 틀렸다, 그쵸? 그러면서 요 단어가 나옵니다. incorrectly 요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틀리게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ncorrectly 좋아요. They were guessing 그들은 추측하는 중이었다. incorrectly 틀리게 추측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y라는 사람들이 I랑 he가 뭘 하는지를 뭔가 묘사하는 중이었었나 봐요. 근데 뭔가 조금 틀리게 묘사를 했어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 wasn't playing basketball. I was playing baseball. He wasn't eating pasta. He was eating pizza. They were guessing incorrectly.
0: Right입니다. 오늘도 총 세 문장을 영작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은 과거 진행형이죠. 자, 사실 과거 진행형 같은 복합 시제들. 자, 복합 시제라는 건 뭐냐면 뭔가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복합 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영작을 할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차근차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모든 영작의 기본은 주어랑 동사 찾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복잡한 동사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빅토리아

아빠는 그녀의 숙제를 하는 중이었다. 인데요. 자, 일단 주어가 빅토리아는 이고요. 동사는 하는 중이었다. 입니다. 자, 그럼 주어를 일단 자신 있게 씁니다. Victoria 라고 써요. 동사가 문제죠. 하는 중이었다. 인데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의 동사 원형이 뭐겠어요? 이다죠.

좋아요. 하는 중이단데 하는 중이 어떠니까? was doing. 요런 식으로 뭔가 이 하는 중이었다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다? 비동사가 하나 필요하려나? 중이다? is, ing겠네? 하다니까? is doing? 아, 어떠니까? was doing? 요런 식으로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 게 편할 겁니다. So Victoria was doing her homework. 요렇게 하시는 게 맞겠어요. 한 번에 되는 친구들은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아닌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쪼개서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 풍선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인데요. 그 풍선들이가 주어. 날아가고 있었다. 얘가 동사인데, 자, 뭔가 여기는 지금 날아가다가 동사입니다. fly. 근데, 날아갔다? 과거인가? flew? 근데 날아가고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이네? was flying the balloons? 근데 was가 아니라 were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The balloons were flying away.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근데 한번더 과정을 짚어볼게요. 날아가고 있었다에서 가장의 동사 원형이 날아가다, fly, away는 나중에 붙이고, 날아가고 있었다에서 일단은 날아갔다, flew, 과거형. 날아가고 있었다, 과거 진행. were flying away.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우리 형, 동생에게 선물을 주는 중이었다. 인데요. 나는이 주어. 주는 중이었다가 동사인데, 나는 I로 쓰면 되고요. 주는 중이었다. 일단 동사는 give입니다. 그쵸? 동사원형 give. 주는 중? 그럼 주는 중을 이번에 먼저 해볼까? 주는 중? is giving? 아, 주는 중이었다니까 was giving? 아, 요게 난좀더 편하네. I was giving? 한 다음에 요렇게 맞아 쓰면 되겠죠. My brother a present. 요런 식의 순서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편한 걸 선택해서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과거 진행 우리 영작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공부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투부정사, 동명사를 거쳐서 또 우리 삼총사 중에 하나인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짚어볼 테니 잠시 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가야겠죠? 자, 우리 오늘은 담화 화제 추론 유형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안내인지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학급 회의 개최, 2번은 견학 일정 안내, 3번은 기계 작동 원리, 4번은 견학의 주의사항, 마지막 5번은 미아 발생 대처법인데요. 무엇에 관한 안내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을 쭉큰 흐름을 듣고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들어보죠. Listen up.
1: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car factory. Before we start the tour, there are a few things you need to keep in mind.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your hard hat. Second,

0: try not to wander away from the group. Finally, do not touch any machines. However, you are always welcome to ask questions. Now, shall we start looking around?
1: 자, 무엇에 관한 안내였나요? 여러분들 주제 잘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car factory.
1: 자,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는 car factory 들으셨죠? 자동차 공장이란 뜻인데요. Welcome to our car factory. 우리 자동차 공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0: Before we start the tour, there are a few things you need to keep in mind.
1: 자, 이것도 많이 들었었던 표현인데요. 빈칸에 일단 들어갈 세 단어는 keep in mind 였습니다. 명심하다 라는 뜻인 거 아시죠? 발음할 때는 연음되면서 keep in mind. Before we start the tour, 우리의 견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there are a few things you need to keep in mind.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독해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미 주제가 나왔구나. 견학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것들. 그랬으니까 앞으로 어차피 뭐를 명심해야 되는지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텐데요. 그 앞에 있는 요 문장이 이미 주제문인 거죠. 그쵸?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0: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your hard hat.
1: You should always wear your hard hat. 들으셨죠? 첫 번째는 wear, 두 번째는 hard hat. 살짝 들렸습니다. 중간에 드는, 그쵸? So hard hat인데요. 안전모가 되겠죠. 딱딱한 모자라는 건 우리 안전모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보통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 이렇게 주제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항상 안전모를 쓰셔야 합니다.
0: Second, try not to wander away from the group.
1: Try not to wander away from. Wander away from. 그러면 뒤처지다란 뜻입니다. 다시 뭐뭐로부터 뒤처지다란 뜻이에요. 한 번 더, wander away from, 뭐뭐로부터 뒤처지다. 그래서 try not to,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룹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죠.
0: Finally, do not touch any machines.
1: Finally, do not touch any machine. 그래서 어떤 기계도 만지지 마세요. Machines, 그러면 기계, 기기라는 뜻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0: However, you are always welcome to ask questions.
1: However, 하지만
0: Now,
1: 하지만 you are always welcome to ask questions. 그랬으니까 여러분 항상 환영입니다. To ask questions.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빈칸 채워보세요.
0: We start looking around.
1: 자, 이 부분 한 번 더 들어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0: Now, shall we start looking around?
1: Now, shall we start looking around?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둘러볼까요? 함께 돌아볼까요? 견학을 시작해볼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제문은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견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keep in mind. 여러분들이 명심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분사의 출제 포인트는 무엇일까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오토가 붙는 거, auto, A-U-T-O라고 하는 접두어가 어떤 의미일지, 어떤 단어를 만들어줄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auto 그러면 자신의 또는 스스로의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autograph입니다. 이 auto가 자신의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graph 하면 이게 이제 write,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로 쓰다, 스스로 쓰다 그랬으니까 autograph가 바로 sign이라는 뜻도 있고 뭐 자필 서명 이런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 명사 뜻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자필 서명하다, 사인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autograph.

기억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단어는 autobiography입니다. 자, 먼저 auto가 self, 자기 자신의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ography가 이제 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graph는 이제 쓰는 거잖아. 그리고 이 bio 자체가 삶에 대한 뜻이 있어. 뭐 생애, 인간의 삶, 뭐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biography는 생명에 관해 쓴 거, 전기가 되는 거고, autobiography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쓴 전기니까 바로 자서전이 되는 거죠. Autobiography, 뭐라고? 자서전이 됩니다. 자, 이번엔 automobile. 자, 오토가 self 또는 스스로의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bile, 그러면 얘가 이제 moving, 움직이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utomobile, 그러면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 어떤 게 얘들아 있을 수가 있을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omobile 그러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는 단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제 분사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분사라고 하면 먼저 용어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이 분이 나눌 분자였었죠. 그래서 분사는 두 개로 갈라지는 걸 떠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개라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개인데 이 종류가 성격이 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바로 같은 분사이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재 분사는 ing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명 PP라고 하는 것.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 ing와 PP를 구분하는 문제 일단 한번 풀고 우리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올바른 거 골라주면 되는데요. 모두 고르래요. 1번. Look at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2번. The hairpin finding under the bed is mine. 3번. The teacher spoken English is my homeroom teacher. 4번. Many people want to buy bags importing from France. 마지막 5번입니다. The dog barking loudly looks scary. 자, 이 중에서 어법상 맞는 게두 문장 있었는데요. 몇 번, 몇 번인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꼭 해봐야겠죠. 자, 먼저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거였고요. 동명사랑 형태는 같지만 동명사랑 전혀 다른 아이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명 PP라고 하는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뭐 go, went, gone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PP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행, 즉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의미와 그리고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쵸? 스스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진행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인 게 아니고요. 이미 되어진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능동이 아니고요. 얘는 당하는 느낌이죠.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게 과거분사 PP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 상반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서 쓸수 있는 형용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다. 그치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I saw the sleeping cat 이란 문장인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나는 봤어. 그 자고 있는 고양이를 봤어. 이렇게 하나 되고요. ing를 쓰고 있어요. 자고 있는 고양이. 스스로 자고 있고. 진행 중이야. ing를 쓰고 있고. 자, 두 번째 문장은 I saw the broken window. 그럼 얘는 이제 PP 형태를 지금 쓰고 있잖아. 나는
깨어진 창문을 봤어 라는 문장인데요. 얘는 지금 창문 입장에서

창문이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PP를 쓰는 게 말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ING를 쓸지 PP를 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수식해 주고 있는 명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수 있으면 ING, 얘가 당할 수밖에 없다면 PP,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ING나 PP가 명사를 지금 꾸미고 있죠. 방금 맨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분사들을 봤는데, 사실은 문장 앞에서 꾸밀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뒤에서 꾸밀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는 혼자 명사를 수식할 땐 앞에 오고, 분사 구가 꾸밀 때는 뒤에 온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한 단어씩 꾸밀 때는 앞에 오면 되고요. 방금 본 것처럼 수식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을 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방금처럼 Look at the sleeping cat. 그러면 자고 있는 고양이 한 단어니까 앞에 왔지만 여기서는 Look at the cat sleeping under the table. 그래서 테이블 아래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봐.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 자체가 여러 단어가 되죠. 그쵸? 그러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얘가 바로 붙어서 꾸밀 수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이 고른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Look at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그랬습니다. 저 소년을 봐라. 그랬는데 어떤 소년이니? 명사 있고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소년이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진행이자 소년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능동이니까 잘 쓰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번은 The hairpin finding under the bed is mine. 그랬는데 자, 지금 누가 봐도 이 헤어핀을 얘가 꾸며야 되는 자리죠. 침대 아래에서 발견한 헤어핀은 내 거야 이건데, 자, 헤어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발견을 하니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헤어핀은 발견이 되는 거니? 그쵸? 당연히 헤어핀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돼야 돼. 그쵸? 그래서 finding으로 꾸밀 수 없고요. 어색하지? 요거에 PP 형태 써주면 돼요. 자, find가 원형이고요. 요거에 PP 형태가 바로 find, did 아니다, 얘들아. 그렇죠. fou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침대 아래에서 발견된 헤어핀은 내 거야. 이렇게. 자, 3번입니다. The teacher spoken English is my homeroom teacher. 그랬는데, 지금 의도하는 바가 영어를 말하는, 영어를 하고 계시는 저 선생님은 우리 담임쌤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직접 영어를 주체적으로 speaking 하겠죠. 그쵸? 영어를 말해지는 쌤. 이건 이상해. 그치? 정답은 얘를 ing로 바꿔야 앞에 있는 티처를 꾸며주는데 어색함이 없습니다. The teacher speaking English is my homeroom teacher.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될것 같아요. 일단 1번은 맞고요. 그치? 그 다음, Many people want to buy bags importing from France. 그랬는데, import가 이제 수입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방 입장에서 봐야겠지. 수입판이 되니. 가방 입장에서 수입이 되겠지.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PP 형태로 바꿔주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입된 많은 가방들을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엔 The dog barking loudly. 크게 짖고 있는 그 강아지는 look scary. 무섭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여기에는 barking이 강아지 꾸며줄 수 있죠? 강아지 스스로 짖고 있는 이렇게 될수 있으므로 마지막 5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인데요. 바로 감정 분사를 ING를 쓸 것인가, PP를 쓸 것인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항상 되고 있죠. 먼저 ING를 쓰면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고, PP를 쓸때 비로소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데요. 예문 볼게. The book was boring. 그러면 그 책은 지루합니다. 지루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는 she was bored because of the book. 그녀는 그책 때문에 지루했어요. 이건 그녀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에 PP. 그러한 감정을 만드는 거에 ING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분사들만 간단하게 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 텐데요. Exciting, 신나게 하는. Excited, 내가 신이 나는. Surprising, 놀라게 하는. Surprised, 깜짝 놀란.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감정. Touching, 감동을 주는. Touched, 그러면 감동을 받은. Interesting, 흥미롭게 해주는 거. Interested, 그러면 흥미를 느끼는 이 되겠습니다.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알맞은 분사를 넣으면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Jason is looking at the singing song woman. 그랬는데, 당연히 노래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ING를 써야 꾸며줄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자, 두 번째는 Mark will buy an exciting game. 자, 게임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얘들아. 그래서 신이 나는 게임을 살 거예요. 자, 마지막엔 The girl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piano. 그 소녀는 피아노를 치는 데에 관심이 있어.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PP 형태. 이렇게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에서도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아직 몇개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도 함께 해 주시죠. Have a nice day. Bye bye.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전!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너무 귀여운 아이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뭔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심호흡을 하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이네요. 자, 숨을 쉬다를 영어로는요, 이런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Breathe. Breathe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TH 발음에서 약간 the와 같은 유성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 주의 깊게 조금 이따 스피킹 클리어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Breathe. Breathe는 숨 쉬다. 그리고 gas라는 것은 기체라는 뜻이 있죠. Oxygen. Oxygen는 산소.

0: 청소라는 뜻이고요. 다음 단어 long. long은 자, 우리 뭔가 오늘 호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것 같죠? 자, 바로 폐라는 신체 기관을 영어로는 lung이라고 해요. blood. blood는 피를 말하고요. carry는 무언가 나르다 혹은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다루었던 이런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We breathe air through our noses all the time. Air is very important to us. Air is made of many different gases. Oxygen is the most important gas of all. We need oxygen to live. When we breathe, oxygen enters our noses and mouths. It goes into our lungs. Blood carries oxygen to different cells in the body. People can live for weeks without eating any food. People can live for days without drinking water. But nobody can live for half an hour without oxygen. Because of it, we can live healthy lives. So oxygen is very important to us. We need to thank oxygen for all the things it does for us.
0: 네, 자, 우리가 의식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죠. We breathe air through our noses all the time. 자, 우리는요, 숨을 쉽니다. Air through our noses. 자, 원래 nose라고 하면 코란 뜻이잖아요. 이 코의 복수 형태를 s를 써서 표현할 수 있고요. 발음은 noses. noses로 방금 리스닝에서도 들렸을 겁니다. 자, 우리는 코를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숨을 들이쉬죠. 자, all the time이라고 하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Air is very important to us. 공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Air is made of many different gases. 공기는요, 매우 다른 그런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Oxygen is the most important gas of all. 자, 그 중에서도 산소는요, 기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뭔가 이제 산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건가 봐. 저기 그림에도 보니까 우리 공기를 이렇게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쉬고 있죠. We need oxygen to live. 자, 우리는 사는데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When we breathe, 우리가 숨을 쉴때 oxygen enters our noses and mouth. 산소가 enter, 들어가요. 자, 어디로 들어가요? 맞아요. 우리가 하고 들이쉬면 바로 코와 어떤 입으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It goes into our lungs.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제 바로 폐로 가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이시가를 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주어 oxygen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코나 입을 통해서 산소가 폐로 가게 된대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작동합니까? 그렇죠. 돌고 있던 blood, 피가 carries oxygen to different cells in the body. 자, 그래서 이런 피가 산소를 나르죠. 어디로 날라요? 맞아요. cell이라고 하면 세포란 뜻이 있어서 우리 신체에 있는 각각의 다른 세포들로 피가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운반한다라는 내용이죠. People can live for weeks without eating any food. 사람들은 살수 있어요. 자, 뭐 하지 않아도? 그렇죠. For weeks라고 하면 수주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즉, 몇주 동안 사람들은 살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eating any food. 음식을 먹지 않고도요, 몇주 동안은 버틸 수 있다, 살수 있다라는 거죠. People can live for days without drinking water. 그리고 사람들은요, 며칠 동안은 살수 있어요. 자, without은 뭐뭐하는 것 없이란 뜻이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서 며칠 동안 살 수는 있어요. But, 자, but이라는 이러한 연결사가 나왔죠. 역접의 연결사죠. But nobody can live for half an hour. 자, half an hour는 30분이란 뜻이어서, 자, 어떠한 사람도 30분 동안 살수 없어요. 30분도 살수 없답니다. Without oxygen,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대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주 동안은 버틸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며칠 동안은 버틸 수 있지만, 산소가 없이는 30분도 살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필수적이고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0: because of it. 자, 이것 때문에 we can live healthy lives.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 전체 지문의 topic, 바로 oxygen이 되겠죠. 산소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So, oxygen is very important to us. 산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We need to thank oxygen.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고 있는 이러한 산소에 대해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고마워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For all the things it does for us. 산소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필자의 의도를 우리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는지, 글을 잘 이해했는지 true or false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true or false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one, we breathe air through our noses. 우리는 코를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자, 당연히 우리 코를 활용을 하죠. 정답은 true이고요. Number two, air is not very important. 공기는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Obviously, the answer is false. 여기서 지금 not이 빠져야, 이 부정어가 빠져야 올바른 statement가 되겠죠. Number three, we don't need oxygen to live.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이것 또한 지금 false statement로 틀린 문장이구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oxygen enters. 산소가 들어가요. 어디로요? Our noses and mouth. 우리의 입과 이런 코로 들어갑니다. 코와 입으로 들어가요. 정답은 당연히 true이고요. 자, 이어서 lung, 폐로 들어갔었고 폐로 들어가고 나서 혈액이 또한 이러한 것을 각각의 세포로 운반한다 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 문장은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기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온 문장이에요. 그만큼 선생님한테도 까다로운 그런 문장의 발음인데요. 단어의 발음인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TH 부분, 그 다음에 뒤에 through라는 이 전치사, 무언가를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TH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breathe라는 단어는 숨을 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요. 이때 th는 우리 혀의 끝부분을 살짝, 우리 메롱하듯이 하는데 끝부분만 살짝 앞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the 라고 소리를 내서 성대를 울려서 유성음 소리로 내셔야 돼요. the 그래서 breathe 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혀의 끝 부분을 앞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살짝 넣고 라고 이 혀 사이로 이 혀와 입술 사이에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때는 성대가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위의 사운드는 the의 사운드. 자, 두 번째 이 단어에서는 th의 사운드 있기 때문에 through 라고 th라는 소리만 나야 합니다. 자, 우리 전체 문장에서 발음해 볼게요. We breathe air through our noses all the time.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We breathe air through our noses and mouth.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We breathe air through our noses all the time.
0: 지금 유성음 사운드와 무성음 사운드가 같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 유의해서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Why oxygen is important? 얘들아, 산소가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는요, 이런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Oxygen is essential for respiration. 자, respiration은 호흡이라는 명사이고요. Because the body uses it to burn food molecules. 자, 산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뭔가 에너지처럼 쓸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요. 그 음식물을 태우는 데에 필요가 되는 게 바로 산소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힘으로 바꾸려면 그때

따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It makes up almost 21% of the total gases in air. 자, 그리고 공기 중에서 산소는 약 2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grammar clear로 어법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어법상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로 쌤이 바꿔 보았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A, B를 먼저 위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A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People can live for weeks without eat any food.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A번에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은 뭔가 틀렸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뒤에 B번의 포인트도 역시 People can live for days without drink water 라는 이 문장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A, B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뭐가 이 출제 의도인지부터 그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얘들아, 전치사입니다. 자, 영어에서 이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어 있는 I예요. 다시 여기 전치사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앞전자에 위치할 그런 치라는 그런 의미여서 명사 앞에 붙게 되는 게 전치사. 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영어에서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자리 자체를 목적어 자리라고 정해져 있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나 혹은 명사 친구, 동명사, 구, 덩어리 혹은 명사 역할을 하는 절 또한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았을 때 without이라는 아이를 볼게요. 자, without은 뭐뭐 없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는요, 절대 혼자 쓰일 수 없다고요. 전치사 뒤에 자리는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로 정해져 있고, 이때 목적어 자리에 명사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eat 얘들아 뭐죠? eat라는 것은 그렇죠. 먹다. 먹다. 자, 우리말로 다로 끝나면 영어에서 동사잖아요. 자, 그래서 갑자기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people can live라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뭐가 나올 순 없어? eat라는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문장에서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두 개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무언가가 접속 역할을 하는 아이를 써주거나 아니면 동사 의미를 두 개를 쓰고 싶을 땐 접속사를 쓰거나 아니면 하나를 준동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가장 영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A번에 앞에 without이란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it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뭘로 바꿔야 된다? 아,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명사로 바꿔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동명사라고 하죠.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볼게요. 자, 동명사의 생김새는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라고 고쳐야 된다? it라는 부분을 ing를 붙여서 동명사의 형태로 써 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요, 살수 있어요. For weeks. 몇주 동안 살수 있어요. Without eating any food. 어떠한 음식을 먹지 않고서, 먹지 않아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죠. 자, 참고로, 자, 동명사라는 것은 얘들아,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형태만 동사가 아닌 준동사이고요. 원래 이 동사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eat는 무언가를 먹다라는 타동사의 성질도 있어서, 바로 뒤에 any food라는 목적어도 역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지 않고서, 어느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몇주 동안 살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B번 가볼게요. B번도 마찬가지예요. without이란 전치사가 있고요. drink란 아이가 보입니다. 자, drink는 얘들아 무슨 뜻? drink?
그렇죠. 마시다라는 그런 동사여서 뒤에 a water, 뭔가 물을 마시지 않고서 사람들은 며칠 동안은 살수 있어요라는 그런 해석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로서 이 drink라는 동사를 목적어 역할할 수 있는 명사, 다시 말해 또 동명사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drink에 ing를 붙여서 drinking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참고로 동명사구라고 하면요. 이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단어 덩어리들을 그냥 동명사구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drinking water 자체가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그냥 구구나 두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 거를 구라고 하니까 동명사구가 뭐에 대한? 그렇죠. 전치사 without에 대한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마시다라는 drink의 타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서 water라는 이러한 단어가 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며칠 동안 살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워스 코이 정답 확인해 볼게요. 관계 대명사 that은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당연하죠.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신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시험에서도 아마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왜요? 관계대명사 that은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뒤에는 무언가 하나가 성분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오이스 퀴즈로 정리해 볼게요. 자, 동명사. 자, 얘들아, 동명사 기억나죠? 자, 동명사가 뭐였죠? 그렇죠. 동사에 뒤에 ing 형태만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일종의 준동사였었고요. 말 그대로 동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다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배웠었던 Grammar Clear에서 without 뒤에 나왔던 그 부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한번 퀴즈 맞춰볼게요.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쓰일 수 없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뭔가 산소, 옥시젠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as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 a new job. I think I have to do it over again.
1: Oh, I'm terribly sorry. I will help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again.
0: It's okay. I can't write anything right now because I'm so distracted. Well, on second thought, I think it would be good to start over again.
1: Ah, I love your positive attitude. Let's do this together. Let's concentrate.
0: Great! If you're really sorry, you can get me a nice cup of coffee.
1: You got it! I'll make you some coffee right now.
0: Be careful! Don't trip and unplug the cords.
1: Don't worry! No more mistakes for me!
2: All right. 카르튼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와 함께 복습 고고고! 자, 케빈이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군요. 어? 그런데 화면이 꺼졌어요. 어?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자 글쓴이 Oh, sorry, Kevin. 케빈, 미안해. I think I unplugged the cord by mistake. 나 잘못하다가 이거 전기 코드 뽑은 것 같아. 그러자 케빈이 Christine, why are you unplugging the cord? 크리스틴, 왜 갑자기 전기 코드는 뽑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I watched a TV show and it said that you should unplug the cords that you're not using.
3: 그게 내가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저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뽑아놔야 된다고 이렇게 봤거든.
2: 그러자 케빈이, Oh, I see. You should be more careful next time.
3: 아, 그렇구나.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줘.
0: Oh, sorry. Were you doing something important on the computer?
3: 미안해. 혹시 컴퓨터로 좀 중요한 거 작성하고 있었니?
2: 그러자 케빈이,
0: I was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 a new job.
3: 나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면접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
0: I think I have to do it over again.
3: 내 생각엔 다시 해야겠다.
2: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m terribly sorry.
3: 너 진짜 미안해.
0: I will help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again.
3: 내가 도와줄게.
2: 그러자 케빈이
0: It's okay. I can't write anything right now because I'm so distracted.
3: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금 완전 어수선하거든.
0: Well, on second thought,
3: 그나저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0: I think it would be good to start over again.
3: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2: 자, 원어민처럼 말하기. On a second thought.
3: 다시 생각해보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외워주세요.
2: On a second thought.
3: 다시 생각해보니까.
2: 자, 그래서 크리스틴이 I love your positive attitude.
3: 난 너의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마음에 들어.
2: Let's do this together.
3: 이거 같이 하자.
0: Let's concentrate.
2: 집중해보자, 그.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Let's concentrate. 집중하자. 여러분들, let's concentrate. 많이 쓰죠? Let's concentrate. 집중. Let's concentrate. 꼭 외워주세요.
3: 자, 케빈이, great. If you're really sorry, 그래, 그렇게 미안하다면,
0: you can get me a nice cup of coffee.
3: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할게.
2: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got it. 알겠어. I'll make you some coffee right now.
3: 당장 커피 만들어 올게.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그러자 케빈이, be careful. 조심해. Don't trip and unplug the cords.
3: 또 발 헛디디다가 전기 코드 뽑지나 마.
0: Don't worry. 걱정 마. No more mistakes for me. 두 번 다시 실수 안 해.
2: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제 핵심 표현을 다시 한번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Alright, everyone.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4: Hello, my name is Jamie. Hi, Kevin.
2: Hi, Jami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뭐 시작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진 두 가지 배워볼 건데요. 한번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Tom traveled all over the world. Tom이 전 세계로 여행을 했었어. No wonder he's on the road all the time. 걔가 항상 길 위에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야. I wonder if he ever gets homesick. 나 걔가 향수병이 있진 않았는지 궁금하네. 자, 요렇게 오늘 all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뭔가 처음이라는 친구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뭔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 향수병이 있지 않았을까? 뭐 요런 대화였지요. homesick이라는 또 좋은 표현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all로 시작하는 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ll over the world랑 all the time이라는 표현인데요. all 자체의 의미가 사실 명확하죠. 전부, 이만큼 다 라는 게 바로 all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다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all over the world인데요. 일단 이 the world를 생각하면 전 세계, 뭔가 이만큼의 우리 지구 전체를 말한다는 느낌 확실히 들죠. all over 같이 붙으면요. all이 전부고요. over가 뭐예요? 약간 이렇게 넘나드는 그림이죠. over 자체가 머리 위로 넘고 혹은 뭔가가 위에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넘어서 극복하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약간 이 위에서 이렇게 감싸듯이 전부 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이 전 세계, 전 세계로라는 느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All the world라고 하면 다소 어색하고요. All over the world라고 해야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over가 굉장히 이 뜻을 강조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위를 전부 감싸는 이 느낌, 요거 이 지구를 다 감싸는 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Tom이 여행을 했는데 전 세계를 다 전 세계로 요 위에를 다 이렇게 넘나들어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하면서 막 지구 위를 그냥 막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요거는 아주 교과서에 제가 본 것만 한 다섯 개 교과서 정도에 요 똑같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친구들이 있는데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친구들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뭐 소셜미디어라던가 뭐 동영상 보는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인 유저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 전 세계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두 번째는 all the time 이라는 표현입니다. time은 시간이죠. the time 같이 붙었고요. all the time, 모든 시간입니다. 24시간 전부를 뜻해. 모든 시간. 아, 24시간 다 더해서 결국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시간에 전부 다 감싸서 전부 포함하는 거니까 항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항상 길 위에 있었다는 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네. 궁금하지가 않다라는 게 결국 확실히 그럴 거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세계를 여행하면 주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딘가를 관광을 하는 것도 다 이동이고 여기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동이고 여기에서 숙소로 가는 것도 이동이고 하니까 이런 문장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Stop worrying. 걱정은 그만하고 all the time. 항상 걱정하는 건 그만하고 and relax. 자, 편안하게 쉬어라. Easy, take it easy, calm down. 이런 표현들이 생각나는 문장이죠. All the time이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ll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둘다 all이 요만큼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다 포함. All the time, 시간 다 포함.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항상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퀴즈 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 퀴즈 네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그는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넘나드는 인기. 그쵸? All over the world. All over. 꼭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럽군요. 그죠?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He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He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료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커피의 시초가 이탈리아였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즘

0: all over the world. 좋습니다. 오늘 popular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네요.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계속 복습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죠. Allison은 항상 일하는 중이다. 마치 이건 내 얘기. 내가 바로 앨리슨. 난 항상 일하는 중이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항상이라는 거? All the ti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Allison is working all the time. Allison is working all the time. 이거는 선생님 친구들이 실제로 선생님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야, 너는 맨날 일하는 중이냐? 이러는데. 실제로 선생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늘 일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이상 선생님의 어필을 마치겠고요. 다음 문제 보죠. 이곳은 너무 인기 있어서 항상 사람들로 꽉차 있어. 자, 일단 여기는 그쵸. 그게 중요하죠. 항상이 중요해요. All the time을 넣는 게 중요하고요. Popular도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죠. This place is packed. All the time since it's so popular. This place is packed all the time since it's so popular.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om traveled all over the world. No wonder he's on the road all the time. I wonder if he ever gets homesick.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ll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막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그쵸. All over the world라는 거 봤고요. 전 세계로, 전 세계에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간을 전부 가리켜서 항상이라는 뜻 갖고 있는 표현도 있었죠? All the time이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우리 꼭꼭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발음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Doctor. D-O-C-T-O-R. Doctor. Docto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0: 그럼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jobs, 직업 1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직업들이 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직업이 나올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doctor, 의사예요. 친구들,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죠? That's right. We go to the hospital. 우리는 병원에 가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doctor가 우리 몸을 치료해줘요. doctor. 그 다음은 teacher,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EBS 프로그램을 보면 teacher가 있죠. And I

0: I'm your teacher. 그 다음은 firefighter, 소방관이에요. 이렇게 불이 나면 소방관이 와서 부를 거예요. 친구들, fire 무슨 뜻이죠? 불이에요. fighter, 싸우는 사람, 불과 싸우는 사람.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쉬워요. firefighter. 그럼 오늘 발음과 강세 같이 알아볼 시간 가져볼게요. 의사, doctor, doctor. Very good. 선생님, teacher, teacher. Excellent. 소방관, firefighter, firefighter. Great job!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Doctor, doctor. Teacher, teacher. Firefighter, firefighter.
0: 이제 문장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A doctor can cure sick people.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Now, let's try together.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A doctor can cure sick people. Very good. Okay, let's move on.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선생님은 교실에 계셔.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도 친구들끼리 이런 문장 꼭 써보세요.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이제 여러분 해볼까요?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Very good. 점점 더 잘하는데요. The firefighter rescued the little boy. 소방관은 어린 소년을 구했어. 친구들 상상해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때 소방관이 멋지게 와서 소년을 구하는 거예요. 와우! 자, 아까 배운 firefighter, don't forget. Now, let's try together. 같이 따라해봐요. The firefighter rescued the little boy.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봐요.
1: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Nurse. N-U-R-S-E. Nurse. Nurse. Artist. A-R-T-I-S-T. Artist. Artist.
0: 다음 직업은 police officer, 경찰관이에요.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관, police officer. Nurse, 간호사. 친구들, 우리가 병원 가면 항상 간호사분이 계시죠? 간호사, nurse. 그 다음은 artist, 화가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artist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Are you good at drawing? 화가, artist. Very good.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Now, repeat after me. 경찰관,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Good job. Okay, let's move on. 간호사, nurse, nurse. Excellent. Okay, our third word, 화가, artist, artist.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1: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Nurse,

0: Nurse. Artist. Artist.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볼게요. The police officer helped the woman. 경찰관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셨어. 맞아요. 이렇게 동네에 경찰관이 계시면 우리는 아주 안전해요. We are safe, so don't worry. Okay, let's say it again. The police officer helped the woman. Good job, everyone. Okay, next. The nurse gave me an injection. 간호사가 나에게 주사를 놓았어. 친구들, 주사 맞아본 적 있죠? 아주 살짝 따끔하잖아요. It's okay. It doesn't hurt. 별로 안 아파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nurse gave me an injection. 발음이 아주 좋은데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The artist was finding his brush. 화가는 그의 붓을 찾고 있었어. Artist, 화가, 잊지 말고요. 붓은 영어로 brush예요. Don't forget that. Okay, now let's say it all again. The artist was finding his brush.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복습해봐요.
0: Doctor. Doctor. Teacher. Teacher. Firefighter. Firefight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Nurse. Nurse. Artist. Artis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단어를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과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Tom watched TV last night. 톰은 어젯밤 TV를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서 톰은 어젯밤 TV를 보지 않았다라고 고쳐 써줄 건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입니다.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 부정문 만들 때는 do 혹은 does의 도움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과거형일 때는 딱한 친구의 도움만 받습니다. 현재형일 때처럼 do, does 나눠서 도움받지 않으니 훨씬 더 간단하죠. did의 도움을 받아요. did를 쓰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줍니다. did not. 그런데 did not은 줄여서 didn't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did not 줄일 때이 not에 있는 o를 지워주시고요. 그 자리에 점콕 찍으면 didn't가 되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did not 또는 didn't를 썼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I did not have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did not은 didn't로 줄여 쓸수 있고요. 그 뒤에 have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는 먹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She did not buy the skirt 또는 she didn't buy the skirt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과거형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아니든 항상 did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그 치마를 사지 않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써주세요. 1번. He visited Paris. 그는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했죠. 지금 시제가 visi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 그대로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으로 바꿀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did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 did not 써주고 그 뒤에 visited라고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he did not 써주고 동사 원형으로 visit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He did not visit Paris 또는 did not을 줄여서 didn't라고 해도 되죠. He didn't visit Paris. 그는 파리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뜻의 문장 완성입니다. 2번 she cooked dinner. 그녀는 저녁을 요리했다. 그녀는 저녁을 요리했다. 크게 과거형으로 cooked라는 동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동사 과거형을 우리가 부정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이번에도 역시 did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did not, 그리고 cooked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니까 she did not cook dinner 혹은 She didn't cook dinner.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요리하지 않았다라는 뜻.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만들 때는 didn't 또는 did not을 적어주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의문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did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만들 때는 Do, does,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do, does 대신에 did를 적어주면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완성입니다.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써줘요. 대답할 때 당연히 did를 활용해야겠죠? Yes, 주어 did 또는 no, 주어 didn't. 대답을 no라고 할 때는 didn't 이렇게 줄여서 쓴 표현을 사용합니다. Did you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 Yes, I did. 응, 했어. 라고 할 때는 Yes, I did. 아니, 안 했어. 라고 할 때는 No, I didn'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의문문 만들 때 어순 보시면 did, 그 다음에 주어는 you 써줬고요. 동사 원형인 do를 적어서 의문문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너 숙제했니? 라고 물어봤죠?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 나 숙제했어. 혹은 아니, 나 숙제 안 했어. 주어가 I가 됩니다. 그러니
I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did 또는 I didn't 이렇게 써주시는 거 주의해 주세요. 하나만 더 보면요. Did Lisa and Jason have lunch together?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id 뒤에 주어가 두 명이네요. Lisa and Jason. Lisa와 Jason이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have가 나왔습니다. Lisa와 Jason이 함께 점심을 먹었니? 라는 질문이에요. 응,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 라고 할 때는 Yes, they did. 아니,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No, they did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적어주세요. 1번, they played soccer. 그들은 축구를 했다. 자, 이걸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줄 건데요. play. play 뒤에 ed가 붙어 있으니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만드는 규칙을 떠올려야 되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did, 주어인 they를 써주고, 그 다음에 played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적어줘야 되니까 did they play soccer? 이렇게 써주면 의문문 완성입니다. 대답은요? yes라고 하고 있으니까 yes, 주어, did라고 해야 되겠죠? 주어인 they 그대로 가져와서 yes, they did. 응, 그들은 축구를 했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he went to the zoo last week. 자, 고, 가다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서 went라고 바뀌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he went to the zoo last week이라고 하면 그는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다.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꿔 써줄 거예요.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의문문으로 바꿀 때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did, 주어인 he 써주고, did he went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went가 아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니까 go라고 해야겠습니다. Did he go?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Did he go to the zoo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답, no. no라고 했기 때문에 no, 주어 didn't가 대답이 되겠죠? no, he didn't. 아니, 그는 동물원에 가지 않았어. 라는 의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게요. Tom watched TV last night. 부정문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watched. 과거 시제죠. 그러면 과거형,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만드는 규칙을 떠올려 볼까요? did의 도움을 받아서 did not,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Tom did not watch의 동사 원형, watch라고 해야겠죠? Tom did not watch TV last night. 또는 did not을 줄여서 didn't라고 해줘도 좋습니다. Tom didn't watch TV las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의문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재 진행형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중1 필수 영단어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 오늘 배울 단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텐 학습 목표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피곤해져요.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먹고 푹 쉬어야 해요. 오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감기에 걸린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콧물도 나고요.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열도 납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는요, 푹 쉬고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감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감기는 영어로 cold라고 합니다. 이 cold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추운, 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는 이 감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cold의 다양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cold 같이 한번 스펠링 확인하며 써보도록 할게요. C-O-L-D C-O-L-D

읽어볼게요. cold. 자, cold가 추운, 찬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의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hate cold weather. 여러분, cold weather 무슨 뜻일까요? 추운 날씨겠죠? cold weather. 그래서 I hate cold weath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추운 날씨를 hate,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cold는 이 감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감기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이 덩어리 표현을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바로 catch a cold 혹은 get a cold인데요. 감기에 걸리다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 될지 고민하지 말고 이 catch나 get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한 단어, 한 단어의 뜻만 암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덩어리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꼭 통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덩어리 표현은요, 많이 알아두면 많이 알아둘수록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catch a cold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not to catch a cold라고 했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가 되겠죠?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cold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eadache. headache. 두통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두 부분으로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헤드 하면 어디죠? 우리 몸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에이크는요, pain이에요, pain. pain이라는 건 고통이거든요, 통증. 그래서 머리에 있는 통증이니까 두통이 되는 겁니다. 자, headache. 강세는 이 머리, 이 부분을 강하게 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adache. 한번 더. headache. 네, 좋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써볼까요? headache. H E A D. 그리고 A C H E. 읽을 때는 headache. 이렇게 되면 두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나는 심한 무엇이 있어요? terrible headache니까 심한 두통이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he stayed home because of a headache. 이렇게 말하게 되면 he stayed home. 그가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그런데 because of a headache라고 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집에 있었던 거예요?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headache는 두통인데요. 우리 이 ache를 활용한 표현 딱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암기해 봅시다. 먼저 stomachache인데요. 얘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che는 통증이라고 했죠. stomach는 우리의 위 혹은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tomachache 하면 복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othache. 여기에도 ache가 있습니다.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플까요? toothache. 우리의 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toothache 하면 치통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headache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medicine. medicine 같이 볼게요. 약이라는 의미예요. 자, 오른쪽에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medicine. 강세 앞에 있어요. M E D I C I N E 읽어볼게요. medicine. 약인데요. 우리 아플 때 약을 먹게 되잖아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Take your medicine and

get some sleep. Take your medicine and get some sleep. 여러분, 우리 약을 먹다라고 할 때 eat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요. 이 take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럼 take your medicine 무슨 뜻일까요? 약을 먹어라. 그리고 get some sleep. 잠을 좀 자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need some medicine for my headache. 나는 두통이 있어. 이 두통 때문에 무엇이 좀 필요해요? medicine, 약이 좀 필요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여러분, medicine이라는 건 약이고요. 우리 약을 먹다 라고 할 때는 take medicin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같이 기억할게요. 자,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감기 증상 표현들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pain, 통증, 그리고 기침 나타날 수 있죠. 이 기침은 cough, cough라고 읽습니다. C-O-U-G-H인데 F 발음이 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열이 날 수 있는데 이 열은 영어로 fever, fever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 목구멍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은 영어로 throat인데 앞에 아프다라는 의미의 sore을 붙여서 sore throat, sore throat 해서 인후통 혹은 목 아픔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 복습해 볼게요. 우리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라는 표현은 cold.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headache. 마지막으로 우리 약, medicine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 교환과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1: 암 토끼.
0: 토끼야, 오늘 우리는 뭘 잡아볼까? 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1: 워터.
0: 맞아, 쪼르르 물을 따르는 소리인데 이게 대체 뭐지? 맞아,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럼 오늘은 kettle, 주전자를 잡으면서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볼까요?
1: Yes, please! Yes, please!
0: 보글보글 차를 끓일 수 있는 kettle, 주전자 잡아볼까요?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make a purple kettle. 저는 보라색 주전자를 만들 건데요. Put it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This color will be the color of the lid. 뚜껑 색깔이 될 거예요. Fold a big triangle. 커다랗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Unfold and fold to the other side. 손가락 두 개 정도를 가운데 놓고 거기까지만 아래를 접어 올려요. It's a little triangle, right? And then fold up.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Turn over. 뒤집어서. Fold the top point to the bottom. 아래쪽으로 내려 접어요.

0: Fold 펼친 후에 중앙점까지 fold down 또다시 접어주고 leave a little space and then fold up 약간 차이를 남겨서 올려주면 this part will be the lead 여기가 뚜껑이 될 거예요. Now take the right flap 오른쪽 날개를요. You see from here to here 여기 칸이 보이죠? 이 칸의 중앙 정도로 오도록 한번 접어볼게요. 똑같이 왼쪽도 접어줍니다. Now, put your finger down here. 여기에 손가락을 둔 채로 한번 바깥으로 접어볼게요. Repeat here. On the right side, this part will become the spout. 우리 물을 따르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한 겹만 들어서 조금 접어 내려주는데, 이 정도 접어 내려요. 접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뜰 거예요. Then squash down.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주시면 됩니다. On the left side, it will become the handle. 여기가 손잡이가 될 건데요. 여기 끝부분으로부터 쭉 접어 내려주시면 되고요. Turn over, 뒤집은 다음 아래 뾰족한 부분을 살짝 접어 올려줍니다. 차라! Your cute kettle is complete. 귀여운 차주전자가 완성되었죠? 만약에 그냥 주전자가 아니라 차를 따르는 주전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tea kettle 또는 teapot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teapot 가지고 티타임 하러 가볼까요? 룰루. 와우, wow, where are we? We're in the woods. 우리는 숲속에 있네요. 어머, 이게 누구죠?
1: 아, 하이. 하이.
0: 여우와 토끼네요.
1: I'll make some tea for you.
0: Tea? Great. 무슨 차인데?
1: 이게 무슨 차냐면 바로 나뭇잎 차야. 야, 내가 이렇게 숲속에서 나뭇잎을 따왔지.
0: 나뭇잎 차? 정말 맛있겠다. 기대가 돼.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1: 나뭇잎 차는 내 요리법만 따라 하면 돼.
0: 내 요리법만 따라 하면 돼. Follow my recipe. 내 요리법만 따라해. Follow my recipe.
1: 먼저 주전자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자, 주전자에다가 물을 따라야 해. 물. Water. 그러면 이제 주전자에 물을 넣어볼게. 그 다음 나뭇잎도 넣는 거야.
0: 주전자에 물과 나뭇잎을 넣어요.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주전자에 물과 나뭇잎을 넣어요.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1: 이제 차를 끓여야지.
0: 차를 끓여요. Boil the tea. 차를 끓여요. Boil the tea. 보글보글. 어머, 차가 끓고 있는 것 같아.
1: 우와, 다 끓었네. 그럼 불을 끄고 내가 차를 따라줄게. 토끼야, 자, 이것은 너의 차잔이야.
0: My teacup?
1: And this is my teacup. 차잔에 차를 따라줄게.
0: 차잔에 차를 따라요.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찻잔에 차를 따라요.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1: 우와, 맛있겠다. Be careful, it's hot.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실게. 최고의 나뭇잎 차야, 여우야. 그치, 그치.
0: 토끼와 여우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tea time 보냈다.

0: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여우의 틸타임 함께 즐기셨다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follow my recipe.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boil the tea.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0: 여러분, 여우의 레시피 따라서 차를 잘 끓여보셨나요? 그럼 우리 그 차를 마시면서 퀴즈 같이 풀어봐요. 내 요리법만 따라하면 돼요. Follow my recipe. 물과 나뭇잎을 주전자 안에 넣으세요.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차를 끓여요. Boil the tea. 차를 찻잔에 따라요. That's right.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Fantastic! 여러분, 정말 잘하셨는데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tea time 가지면서 조금 쉬어볼까요? 그럼 다

있는 케빈과 크리스틴. 그런데 케빈이 문구점을 딱 보자마자 아, 뭔가 살 게 있나 봐요. 쇼핑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구류 이름에도 영어인 듯, 영어 아닌, 영어 같은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들 배워볼게요.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둘. 그런데 문구점이 보이네요. 마침 케빈이 문구점에서 살 게 있나 봐요.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네요. 기억하시나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문장 이렇습니다. 나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동작 나와야겠죠. stop by. stop by는 어디에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이고요. the stationery store. 말 그대로 문구류를 파는 가게, 문구점입니다.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함께 말해 볼게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자, 이제는 이 긴 문장 속에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노란 부분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잘하셨습니다. 자, 마침 크리스틴도요, 살 게 있나 봐요. 둘은 문구점에 들어가고요.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부탁을 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흔쾌히 그럼하고 대답하는 크리스틴.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도와줄까?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요.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What can I help you with?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하는 걸 도와줄까? 라는 뜻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로 친구끼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가시면 점원분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크리스틴에게 케빈은 좀 황당한 듯한 부탁을 하는데요. Can you look for 샤프, 매직, 볼펜, and 노트? 샤프, 매직, 볼펜, 그리고 노트 좀 찾아줄래? 하고 부탁을 하는데 사실 이 말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되게 황당하고 당황하면서 샤프, 매직? 이럴 땐 어떡해요?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게 정답이죠. Excuse me, 저기요. 사장님인지 점원인지 보이는 분께 가서 샤프, 그대로 말해봅니다. Sharp, magic, ballpen, and note. 들은 대로 말을 해봤어요. 혹시나 했더니, oh yes. 바로 알아들으시더니 물건들을 갖다 주십니다. 크리스틴이 받은 물건 무엇일까요? Oh, I see. 받은 물건들 우리 차례대로 볼게요. 샤프는 sharp 아닙니다. A mechanical pencil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Magic 그건 뭐였을까요? Marker. 우리 보드마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Marker 이라고 매직은 표현을 하고요. 볼펜은 ball pen 아니고요. 볼 같은 끝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allpoint pen.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책. 우리 쉽게 노트 얘기하잖아요. 노트는 기록하다라는 뜻이라서요. Notebook 이라고까지 기록하는 책. 공책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케빈이 돌아와서 크리스틴, 내가 말한 거 다 찾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너무 쉽지. 쇼핑한 물건들을 딱 내보이죠. 이런 크리스틴을 보면서 케빈 감탄합니다. You're so sharp, Kristen. Thanks. 여기서도 sharp 나오죠. sharp는 넌 정말 똑똑해. 샤프가 날카로운, 뾰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뭔가 맞아요. 영리하고 예리한 사람을 우리가 샤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You're so sharp. 자, 이렇게 카툰 속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0: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비슷한 표현이요. stop by 대신에 drop by 쓸 수 있습니다. 나 우체국에 잠깐 들러야 해.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에 아, 꼭 보내야 할 소포가 있네요. 참, 나 우체국에 잠깐만 들러야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Good.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구체적인 일 말고요. 나 볼 일이 좀 있어. 이렇게도 말하죠. I need to run some errands 입니다. Errand가요. 심부름 또 다른 사람 대신에 해주는 일 이런 것들을 errand 할 일 얘기하거든요. I need to run some errands.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나가는 길에요. 뭔가 엄마의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나 볼 일이, 심부름 할 일이 몇 개 있는데. 어떡해요?
1: I need to run some errands. I need to run some errands. Great!
0: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은요, 우리 유용한 표현들을 뭉텅이로 배운 것 같아요. 그쵸? 흔히 샤프, 매직, 볼펜, 노트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다른 영어 표현이 따로 있었다는 거. 오늘부터는 정확한 표현, 생생한 표현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아, 저는 게임 더 하고 싶은데 엄마가 Stop playing the game. 게임 그만해라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클릭!
1: Stop playing the game.
2: 30 more minutes, please.
1: No, no more games.
2: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빈칸 같이 채워볼게요. 오늘 빈칸 보니까 멈추다, 게임, 더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채울 수 있을지 또 조금 전에 들었던 단어가 떠오르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엄마의 말씀이에요.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을 훅 열고 들어오셔서 게임 그만해 하시는 거죠. 그만하다, 멈추다 라는 말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stop stop이죠. 우리말로도 stop이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 stop 두 박자 아니고 한 박자예요. stop 붙여서 stop stop 그 다음에는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걸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stop playing the game. 우리말로도 게임, 영어로는 game.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은 게임 두 박자지만 영어는 game. game 이렇게 한 박자로 발음해줘요. 그럼 전체 문장이 stop playing the game 이에요. playing 이니까 하는 것, game.

0: 하는 것 그만해. 게임 그만해가 되겠죠. 후.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30 더 minutes please예요. 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more 넣을 수가 있겠죠. 30는 30, more, 더, minutes는 시분, 초할때 분이에요. 그러면 30분만 더 주세요가 되겠네요. 엄마 30분만 더 할게요. 딱 30분만요. 30 more minutes, please. 엄마가 근데 아주 단호하셔요. No, no more games. 아니, 이제 게임은 더 이상 안 돼. No more games. 그랬더니, Mom, 이제는 조금 자세를 낮췄어. Just Five more minutes, please. 이번에는 30분 아니고 몇 분이요? Five more minutes. Just는 여기서 딱 이런 거예요. 딱 뭐뭐만요. 5분만요. 그럼 엄마 더 주세요. 제발요. Just five more minutes, please.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됐네요. 친구들도 익숙한 대화죠. 엄마가, 지금 게임 그만해. 뭐뭐 덮어. 이렇게 하면, 엄마, 10분만요. 5분만요. 1분만요. 30초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때 쓸수 있는 대화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대화를 리듬 살려서 함께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stop playing the game 에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어디 뜻이 가장 중요할까? 그렇지. 그만해. 무엇을 그만해요? 게임 하는 거. 여기서의 하다가 play잖아요. 하는 거, 무엇을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거. 그래서 the 빼고는 stop playing the game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강조를 하는 게 어렵다면 선생님처럼 뒤꿈치를 들던지, 손을 올리던지, 덕을 들던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Stop playing the game. 그렇지. 이렇게 높낮이를 살려줘야 리듬이 생긴다. 아이의 대답은 30 more minutes, please예요. 여기는 어디 강조할까? 단단 다 강조해요, 친구들. 30분만 더. 30분도 중요하고요. 더도 중요하고 제발요도 중요한 거예요. 30 more minutes, please. 다한 단어 한 단어 강조해 볼게요. 30 more minutes, please. 좋아요. 엄마의 대답. 아니, 더 이상은 게임은 안 돼. No, no more games. 어디 강조? 눈치챘죠, 친구들. 맞아요. 이것도 전부 다 강조예요. 안 돼라는 말은 중요해요. No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No, not, never 이렇게 아니라는 말은 무조건 강조예요. No, no more games. 강조해 봐요. No. No more games. 좋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 그러면 몇 분? 5분만 더요. 어떻게 강조할까요?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다 강조해요. 오늘은 강조하는 말이 많네.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Awesome. 자, 이 리듬 기억하면서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좋아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가족 누르고, scene 18, 18번째 대화 잘 듣고 함께 말해볼게요. 리듬 잘 살리기.
1: Stop playing the game.
0: Stop playing the game.
1: 30 more minutes, please.
0: 30 more minutes, please.
1: No, no more game.
0: 단호하게. No, no more games.
1: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0: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아, 역시 가장 절박한 대사가 가장 일치하는 걸로 선생님은 나왔어요. 친구들도 리듬 잘 살렸나요? Awesome. 자, 이제는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의 대화에서 문장 하나를 뽑아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습해 볼 문장은 stop 동작잉이에요. 동작에 잉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거든요. 뭐뭐 하는 거 그만해. 대화 속에서는 stop playing the game. 게임 그만해로 나왔죠. 우리 친구들도 요거 잘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해봐요. 그만 싸워 해볼게요. 싸우는 것 그만해. 싸우다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fight.

0: fight. 그만 싸워. Stop fighting. 요거는 어때요? 그만 먹어. 아, 선생님이 맨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니콜, 제발 그만 먹어. 그만 먹어는 먹다를 넣어주면 돼요. 먹다는 right. Eat. Eat 넣어서 stop eating. Stop eating 하면 그만 먹어.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TV 그만 봐. 하, 이것도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그럼 TV를 보다를 문장을 일단 만들어봐요. 보다, watch. 그리고 TV는 TV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어서 stop watching TV. 한 번 더. Stop watching TV.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의 대화 상황도 대화 속의 표현들도 내가 매일 듣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었죠. 이렇게 친숙한 문장부터 매일매일 하나씩 바꿔보는 거 영어 말하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선택하지 않은 답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친구들이 눌러서 대화 연습 꼭 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Oh,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in을 배워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in.
0: 자, 그럼 warm-up부터 시작해 볼게요. Oh, look at the picture. Oh, dad and daughter. 아빠하고 딸이 같이 있네요. I think they're looking for someone. Their mom. 자, 우리 딸이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자동차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같죠, 그쵸? Maybe inside a car. 근데 차는 어디에 있나요? 차고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n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was mom in the car? 아닌 것 같죠? I think she's inside the house. 네, 집 안에 있는 것 같네요, 그쵸?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in이라는 표현을 써볼 텐데 그 이전에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ere are the cookies?
2: They're in the jar.
1: Where's the jar?
2: It's in the cupboard. Oh, wait. It's in my bag.
0: 대화 잘 듣고 왔죠?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Where's the hat? 하고 비슷한데 다르기도 하죠, 그쵸? 자,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했는데 이렇게 cookies처럼 복수의 단어가 오면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를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children? 이라고 하는 거죠. childr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re are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the children? Where are the children? 가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얘기할 때

shoes. 잠시만요. 신발은 그냥 단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발 자체는 물론 한짝이 하나지만, 이게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켤레를 얘기를 해도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거를 복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만약에 Where is my shoe? 라고 하면 왼쪽 신발이나 오른쪽 신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자체를 찾을 때는 꼭 이렇게 복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cookies. Where are the cookies? 쿠키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They're in the jar.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they are를 줄여서 there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in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쵸? In the jar. jar라고 하면 뭐 유리병을 뜻하거든요. 어떤 조그만한 용기인데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때 in을 보통 써요.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 안에라고 할때 in 어디 어디를 쓰고요. 또 도시나 국가, 좀큰 개념의 장소를 얘기할 때 in을 써요. 그래서 in 서울, in 부산, 혹은 뭐 대한민국은 Korea니까 in Korea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리고 또 액체나 음식, 옷, 혹은 방금 말한 jar처럼 용기 안에 있다라고 할 때도 in을 써요. 그래서 in water, 뭐 in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안에, 뭐팀 안에라고 쓸 때도 in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는 잘 알아두면 좋겠죠. 많이 많이 연습해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they're in으로 한번 in을 연습해 볼까요? 그들은 차 안에 있어요. They're in the car이죠. 근데 여기서 they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들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They're in the car.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They're in the car. Good job. 그것들이요. 박스 안에 있어요. They're in the box. They're in the box. Good job.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They're in Korea. They're in Korea.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옷 안에도 쓸수 있다고 그랬죠? 자, 주머니 안에 있다. 그의 주머니 안에 있다. They're in his pocket. 포켓이 바로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They're in his pocket. 자, 그리고 그들은 제 팀에 있어요. They're in my team. 자, 그래서 어떤 장소 안에 있거나 속해 있거나 이럴 때는 in을 쓰는 거죠. 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한다, 발레를 한다,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럴 때도 in 뭐뭐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where's the jar? 그럼 쿠키 먹고 싶으니까 그 jar, 그 용기는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It's in the cupboard 라고 대답을 했죠. in이 또 나왔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cupboard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cupboard는 이 단어만 보면 cupboard잖아요. 컵은 뭐예요? 컵, 물 마실 때 쓰는 컵이죠. 컵이나 식기류를 넣어놓는 장을 바로 cupboard라고 합니다. 보통 부엌에 있죠. 그쵸? 자, 근데 발음할 때는 P 발음을 안 하고 cupboard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천장 안에 있는 거니까 in the cupboard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cupboard에 없었나 봐요. Oh, wait!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wait는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단어 하나를 쓸 때는 기다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Oh, wait! 어디에 있었나요? It's in my bag. 쿠키가 가방 안에 있었던 거네요. 그쵸? 물론 여기서는 it가 jar, 쿠키를 담은 그 용기를 뜻하니까 it인데, 만약에 쿠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0: They are in my bag. 이 경우도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쵸? 요런 거를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Where are the cookies?
2: They're in the jar.
1: Where's the jar?
2: It's in the cupboard. Oh, wait. It's in my bag.
0: It's time for level up.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Now, her daughter is looking for her mom. Where is mom?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딸이 찾고 있는 중이죠, 그쵸? Where is mom? 엄마는 한 사람이니까 where are가 아니라 where is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쵸? She's in the car. 아빠가 대답을 해주셨네요. 아, 엄마는 차 안에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이나 장소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in을 썼었죠. She's in the car. 자, 그러면 차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또 딸이 이렇게 물어보죠. Where is the car? 그러면 엄마가 타고 있는 바로 그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에 the car라고 해준 거예요. Where is the car?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ere is the car? Good job. 자, 차고가 영어로는 garage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발음이 생소하죠? 일단 이 단어에는 강세가 있는데 단어가 영어에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우리는 차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garage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져야 되니까 garage, garage 이렇게 높낮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It's in the garage. 자, 여기서 it은 the car를 뜻하는 거겠죠? 그 차는 차고 안에 있어. It's in the garag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ait a minute. 아까는 그냥 wait만 했는데, a minute은 엄밀히 따지면 1분인데, 아주 잠시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잠깐만이라는 뜻이죠.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아빠가 엄마를 찾았나 봐요. Your mom is in the house. In the car가 아니고요. In the garage 아니고요. In the house. 집 안에 있네요. Your mom is in the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Your mom is here. 엄마가 여기 있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n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말에는 in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없으니까 많이 많이 예문 만들어 보고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Are you ready to chant to the beat? Let's start. Where are the cookies? Where are the cookies? In the jar. In the jar. They are in the jar. They are in the jar. Where's the jar? Where's the jar? In the cupboard. In the cupboard. It's in the cupboard. It's in the cupboard. Where is mom? Where is mom? In the car. In the car. She's in the car. She's in the car. Where's the car? Where's the car? In the garage. In the garage. It's in the garage. It's in the garage. Good job, everyon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in.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어떤 장소 보통 안에 있을 때 in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1: In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ello, my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Tuesday. Telephone.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talk to someone far awa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네요. 전화 통화 중인가 봐요. 오늘은 왠지 전화기, telephone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쌤이랑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짜잔! Oh, telephone. Telephone, 바로 전화기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우린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텔레폰의 시작이라는 거겠죠? 자, telephone 발음해볼게요. Telephone, telephone. Two people are holding telephones. 두 사람이 지금 전화기들을 들고 있지요. Oka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Far away. One more time.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화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두 사람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ey are far away from each other. They're far away from each other.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텔레폰인 거죠. 그렇죠? 자, far away 읽어볼게요.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Alright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Loud. Loud. 소리가 큰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보아하니 전화통화를 하는데 소리가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아 보이죠? The sound is loud. The sound is loud. 그쵸? 멀리 있어도 소리가 크게 잘 들리나 봐요. Loud, loud. 따라해볼게요. 시작. Loud. Very nice. 자, 그 다음은요. Clear 단어 나왔어요. One more time. Clear, clear. 또렷한, 명확한이란 뜻이에요. 멀리서 전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clear하게 전화가 들린 것 같아요. 그쵸? The sound is clear. 자, 소리는 굉장히 명확해요. 또렷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Okay.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앞에요.

0: 여러분, 네개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리딩 질문 들어보고 올게요.
1: Telephon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The telephone helps us talk. It is loud and clear. Alexander Bell invented it.
0: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지문을 선생님이랑 찬찬히 다시 살펴볼게요. Okay. 짜잔. 자, 첫 번째로는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자, 일단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어 두 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talk 보겠습니다. talk는 말하다, 토크, 맞아요. 자, talk, 말하다고요. far away는 무슨 뜻이었지?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어떻게 talk 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친구와 어떻게 말하세요? 라는 거겠죠. One more tim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좋아요. 이거 far 발음 잘해야 돼. 팔 아닙니다. 팔 아니고요. far. 자, F니까 F. far. 발음 잘해주세요. 멀리 보내주세요. far. Okay? 좋습니다.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어떻게 멀리 있는 친구와 대화할 것 같아요? 짜잔! The telephone helps us talk. One more time.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일단 telephone. 무슨 뜻이에요? 전화기, 수화기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이렇게 다이얼도 있고요. 번호 누르는 게 있는데 우리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telephone, 전화기고요. help는 돕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alk는 말하다죠.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해줬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하게 되면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Okay? 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라는 거겠죠. 전화기를 통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좋아요. 톡 아니라 talk.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is loud. and clear. loud and clear. 자, loud와 clear의 뜻을 한번 볼게요. loud은요, 소리가 큰입니다. loud. okay? 자, loud, 소리가 큰. 그 다음에 clear는 또렷한, 명확한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친구의 목소리를 소리가 크게,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It is loud and clear. 그것은 소리가 크고요. 또렷해요. 명확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loud and clear.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loud and clear. 좋아요. 좋습니다. clear 아니고 clear. Okay, clear. Alrighty. 자, 누가 이 멋진 전화기를 발명을 했냐 하면 Alexander Bell invented it. 자, 알렉산더 벨이란 사람이 바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Alexander Bell 바로 발명가 이름이에요. Bell, 삥삥 벨 소리 할 때 그 벨이에요. 자, Alexander Bell 읽어볼까요? 시작. Alexander Bell. 좋아요. 자, invented은 선생님이 계속 이번 주에 알려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invent, 발명하다의 과거형인 invented의 뜻은 발명했다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알렉산더 벨이 발명했어요. 그것을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Alexander Bell invented it. 해볼게요. 시작. Alexander Bell invented it. 잘했습니다. 자, 우리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is the telephone like? 전화기는 어떠한가요? 얘들아, okay. A, it is

It is soft,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에요. Okay. 자, I'll give you 3 seconds. That's easy. Okay. 3, 2, 1. What's the answer? It is loud가 되겠죠? It is loud and clear. 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전화기가 부드럽진 않죠, 그쵸? 자, number two. Alexander Bell made the telephone. Alexander Bell made the telephone. Is it O or X? 3, 2, 1. Easy peasy, lemon squeezy. It is definitely O. 맞죠?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텔레폰 만들었다 그랬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다시 살펴보자. Telephone, 전화기, 수화기. Okay.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너는 멀리 있는 친구와 어떻게 말을 하니? Okay,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이죠?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The telephone helps us talk. It is loud and clear. Loud는 소리가 큰, 그리고 clear는 또렷한 명확한이죠? 그래서 그것은 소리가 크고 또렷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It is loud and clear. Alexander Bell invented it. 알렉산더 벨이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텔레폰의 역사를 살짝이나마 알게 되었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이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만 부르게 하지 마. 같이 불러줄 거죠? Okay,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 telephone. It's a telephone. It is loud. It is loud. It is clear. It is clear.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이번에는 cartoon talk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봤던 사파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이었지? 그치, 그치. 텔레폰에 관련된 거였죠? 텔레폰의 발명가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Alexander Bell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자, 우리 그럼 사파 속으로 풍덩 다시 들어가 볼게요. Okay.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Alexander Bell invented the telephone.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죠.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알렉산더 벨이 우리에게 텔레폰을 소개하나요? 그쵸? Hi, I am Alexander Graham Bell. 오, 이름이 middle name, 중간 이름이 Graham인가 봐요. 오, 오케이. 한번 다시 볼게요. Hi, I'm Alexander Graham Bell. 이걸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Hi, I'm Alexander Graham Bell.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그레햄 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 invented the telephone 이라고 그래요. 자, invented 바로 발명했다죠. 자, 내가 바로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라는 거겠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I invented the telephone. 좋아요. 어우, 잘했어요. 내가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Okay. 그랬더니 You can talk to people far away. 라고 합니다. 자, talk가 말하다고 far away가 무슨 뜻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이죠. 그래서 당신은 멀리 있는 people,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You can talk to people far away.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I made it so you can hear loud and clear 라고 합니다. loud는 소리가 큰이었죠. clear는 뭐야? 그쵸, 명확한, 또렷한이란 뜻이었죠. 자, I made it. 나는 만들었대. 왜? So you can hear loud and clear.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크게, 소리가 크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듣게 해주길 위하여 자기가 만들었대요. 멋있네요. 텔레폰이 없었으면 우리 스마트폰도 없었을걸? 자, 우리 친구들 즐겁게 들었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에

다운받아보세요. AR 핑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talk to someone far away. 자, 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볼게요. 물론 스마트폰을 지금은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텔레폰 사용했었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한번 놀이동산에 있는 두 롤러코스터를 머릿속에 떠올려볼까요? 하나는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신나 보일 수 있잖아요. 오늘은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해서 말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Tuesday.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I can compare two things and say which is mo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It looks like they're at an amusement park, right? Amusement park은 놀이동산, 놀이공원이죠?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두 개의 롤러코스터를 보고 뭘 탈까, 뭐가 더 신나 보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 단어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롤러코스터는 영어로 네, roller coast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처음에 R로 시작하니까 roller 아니고 roller 이렇게 R 발음을 해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That's it.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타다는 ride라고 합니다. 이렇게 놀이기구나 자전거나 아니면 말 타는 것도 ride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ride, ride, ride. Very good. 이 롤러코스터는 ride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죠? 네, fun. It's very fun, right? 네, 재미있는, 즐거운이라는 단어 fun 따라해보세요. fun, fun, fun. 네, 많은 친구들이 fun과 funny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fun은 재밌고 즐겁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funny는 웃긴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이 웃겨? 그러면 funny. 그리고 즐겁다, 재미있는 경험 이런 걸 얘기할 땐 fun이라고 합니다. 네, 잊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단어, 이 롤러코스터 타면 fun 할 수 있지만 또 scared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서운, 겁먹은. 네, 따라해보세요. Scared, scared, scared. Excellent.

0: 이렇게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2: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1: Let's ride it.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2: Well, I'm a little scared.
1: Don't worry, it'll be fu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배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is roller coaster is 땡땡 than that one. 네, 우리 어제는 두 사람이나 사물이 비슷한 정도, 같은 정도를 말하는 걸 배웠었죠? 오늘은 뭐뭐가 더 이제 그 다른 것보다 비교해서 더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형용사 뒤에 er를 붙여서 something er, 그다음에 than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아, 좀 헷갈리신다고요? 자, 저랑 함께 이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는 저것보다 더 높아를 말해볼게요. 더 높아. 그러면 더 높은, 더키 큰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건 뭐죠? tall이죠? tall 뒤에 er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all이 아닌 taller. 그러면 더 높은, 더 키가 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taller를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네,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가 that one보다 더 키가 커, 더 높아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Very good. 네, 이렇게 짧은 형용사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뒤에 er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내 가방은 네 것보다 더 무거워. 더 무거워. 그러면 무거운, 무거운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무거운이란 단어는 바로 heavy. heavy인데 뒤에 er를 붙이니까 heavier 이렇게 됩니다. 뒤에 그 y가 i로 바뀌어서 er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스펠링이 변하는 이 규칙인데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내 가방은 네 것보다 더 무거워. 그러면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네 것보다 더 무거워. 자, 따라해 보세요.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Very good. 이 상자는 저것보다 더 커. 더 커. 그러면 큰, 큰이라는 형용사는 바로 big. 근데 big 뒤에 er를 붙이면 bigger. 이것도 G가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거 역시 또 규칙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this box is bigger than that one 하면은 that one보다 this box가 더 커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This box is bigger than that one. This box is bigger than that one.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똑같이 이거는 이거보다 더 커, 뭐더뭐 해라고 말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형용사가 이 단어가 더 길어요. 이렇게 big 이거는 짧잖아요. 근데 exciting, 뭐 expensive 이런 형용사들은 더 길어요. 그러면 뒤에 er를 붙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에 more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파란색 롤러코스터보다 더 신나 보여. 네, 이렇게 더 신나 보여. 그럼 신나는 exciting이잖아요. exciting은 뒤에 er 붙이지 않고요. 앞으로 그냥 more만 붙여주면 돼요. 네, 따라해 보세요.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네, very good.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책은 저 책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 재미있어 보여. 여기에서 우리 재미있어는 interesting 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They interesting도 역시 너무 긴 단어야. 그러면 뒤에 er 붙이지 말고 more 앞에 more만 붙여서 This book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이라고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This book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This book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Very good. 자, 여기에서도 gold is more than silver. 여기서 금은 은보다 더 비싸. 그래서 비싼이라는 이 단어는 expensive이잖아요. 그래서 expensive도 뒤에 er 붙이지 않아요. Gold is more expensive than silver. Gold is more expensive than silver.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 번만 더 key expression 배워볼게요. 이제 이 비교를 하면서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냥 뭐뭐 한게 아니라 훨씬 더 커, 훨씬 뭐해. 이렇게 훨씬을 붙여볼게요. 훨씬을 붙이려면 much, much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차보다 훨씬 빨라 하고 싶으면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네, 이 가방은 저거보다 훨씬 싸. This bag is much cheaper than that one. This bag is much cheaper than that one.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t's taller than that one. It's taller than that one. It's more exciting than that one. It's more exciting than that one. It's much faster than that one. It's much faster than that one. Let's write it. Let's write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They are at an amusement park, right? 네, 놀이동산에 있는 이두 친구들이 두 개의 롤러코스터를 비교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대화 시작을 이 롤러코스터는 저것보다 더 높아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롤러코스터는 저것보다 더 높아. 그러면 this roller coaster is 땡땡 than that one.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빈칸을 한번 채워 주세요. 3 2 1. 네. 더 높아 하니까 taller than that one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Very good. 네, 그래서 파란색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 이 빨간 롤러코스터가 파란색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 라고 말을 해요. Yeah, it looks 땡땡 the blue one. 그러면 더 재미있어, 더 재미있는 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네, 여기서 exciting은 이제 긴 형용사니까 er 붙이지 않고 그냥 앞에 more를 붙여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그래서 이제 아, 타보자. Let's ride it. 기차보다 훨씬 빨라. 여기서 훨씬이 들어가죠. 훨씬. 더 빨라인데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Let's ride it. It's 땡땡 the train. 자, 3, 2, 1. Much faster than the train이라고 해야 되겠죠? Let's ride it.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Let's ride it.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네. 아, 나 조금 무서워. Wow, I'm a little 뭐죠? 3, 2, 1. Scared. Very good. Wow, I'm a little scared. 걱정 마. 재밌을 거야. Don't worry. It'll be 3,
to

One, 네, funny 아니라 fun. Don't worry, it'll be fun. Excellent. 친구들, you did an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두 놀이기구를 봤을 때 어떤 게더 크고 신나고 더 빠른지 자신 있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I have a quick quiz for you. 자, 퀴즈를 하나 빨리 낼 텐데요.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고마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바로 thank you라고 했나요? Very good. 자, 근데 선생님이 퀴즈를 낸 것 치고는 너무 쉬웠죠? 그러면 이번엔 좀 어렵게 한번 내볼 거예요. Thank you 말고 또 고마워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문장 혹은 표현들은 뭘까요? 아, 이거는 대답을 잘 못하겠다고요. 자, 우리 thank you 말고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현들로 고마운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Tuesday Saying Thank You I can use expressions for saying thank you.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Here we have a fish, 물고기와 and an octopus, 우리 문어 친구가 있는데요.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 물고기랑 문어가 다 지금 아, 물건들을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문어가 조금 더 많은 물건들을 이제 옮기고 있고 우리 물고기 친구는 연필 하나 이제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나르다, 옮기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Carry, carry. Good. 자, 물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What are they? 지금 어떤 물건들을 옮기고 있나요? 아, we can see a pair of scissors, 가위도 보이고, colored paper, 색종이도 보이고, a brush, paint, 이거 지금 미술용품이죠. 우리 미술용품 읽어볼까요? Art supply, art supply. Good. 자, 이게 보니까 문어 친구가 이제 이 물고기 친구를 좀 도와주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미술용품들을 지금 여러 개를 들고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굉장히 고마워할 거죠. 우리 무엇에 대해 고마워하다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ppreciate. Appreciate. Very good, everyone. 자, 그럼 이 둘이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2: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1: No problem. There were so many of them.
2: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1: You're welcome.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0: Having eight arms.
1: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Thank you for all these art supplies. 자, 우리 art supplies는 방금 단어 배울 때 나왔던 단어죠. 어떤 뜻이었나요? 미술용품이고요. 여기서 thank you for로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의 표현입니다. Thank you for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뭐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 채워야겠죠? 이 많은 용품, 미술용품들을 들어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인데요. 자, 들어줘서, 들고 옮긴다 라는 의미죠. 우리 단어를 배웠대 나왔습니다. 바로 carry인데요. Thank you for 뒤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동사 뒤에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carrying으로 바꿔야겠죠? Let's read. 이 많은 미술용품들을 들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One more time.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 거예요. 색종이를 가져다 줘서 고마워입니다. 여기서 색종이는 colored paper이고요. 가져다 주다라는 동사 혹시 알까요? It starts with B. B로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bring인데요. 우리 규칙이 있었죠? ing를 넣어서 bringing으로 써야 됩니다. Let's read. Thank you for bringing the colored paper. Thank you for bringing the colored paper.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really appreciate. 자, 우리 appreciate도 배웠죠, 방금. 고마워하다 라는 뜻인데 I really는 사실 정말 진짜라는 뜻이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ppreciate를 넣고 뒤에 명사를 넣게 되면 뭐뭐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 볼까요? 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단어가 빈칸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너의 도움 바로 Your help입니다. Let's read. 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너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모든 것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죠. 우리 모든 것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everything을 사용하겠습니다. 너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I appreciate everything you did. One more time. I appreciate everything you did.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Now I can get ready for... 자, I can get ready for 뒤에 명사를 넣게 되면 나는 무엇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제 나는 미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미술 수업은 우리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art class가 되겠죠? 우리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미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게요. 나는 내 과학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겠어?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나의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자, 나의 혹은 내는 my, 과학은 science. 프로젝트는 project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I can get ready for my science project. One more time. I can get ready for my science project.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If you are 준비됐다면 Let's hit the music!

0: you for carrying all these.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Good job, everyone! It's build 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선생님이랑 배웠던 표현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review.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무슨 상황이었죠? 맞아요. 우리 물고기 친구의 미술용품들을 지금 이 문어 친구가 열심히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인데요. Thank you for all these art supplies.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야 됩니다. What is it? 맞아요. carrying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술용품을 나르는 것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One more time.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자, 무엇을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까요? Hold, hold. 자, 문장 속에 넣어볼 거예요. Thank you for holding the door for me. 이거 무슨 뜻인가요? 아, 나를 위해서 문을 잡아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holding the door for me. Thank you for holding the door for me. Good. 자, 문어의 답변입니다. No problem. 어, 괜찮아. There were so many of them. 아, 너무나 많았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무엇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Art supplies, 미술용품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나르는 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표현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No problem. There were so many of them. 자, 우리 물고기의 답변 볼까요? I really appreciate.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너의 도움, your help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Now I can get ready for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Art class. 우리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너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난 미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라는 문장이죠. 이 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One more tim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Good. 문어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You're welcome. 천만에 아주 괜찮아 이런 표현입니다.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아, 그래서 내가 8개 팔을 가진 이유지. 즉, 내가 8개 팔을 가진 큰 장점이 되는 거지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re welcome.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You're welcome.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Great work,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아까 퀴즈를 냈던 거 기억하죠?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thank you 말고 또 고마워라는 표현.

뭐가 있나요? 두 가지 썼는데 I really appreciate 그리고 thank you for 뒤에 동사 ing를 넣어야 됩니다. Oh,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은 thank you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을 아는 친구들이 됐어요. Great work.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재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 잘 갔다 왔어? 간식도 맛있게 먹고? 어, 뭐라고? 쌤 볼 시간만 기다렸다고? 아이고, 쌤도요. 오늘 선생님이랑 또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항상 우리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오늘 요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라란, Tuesday. Today is Tuesday.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이죠? 읽기 공부하는 날이죠? 어떤 주제로 읽기를 공부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번 주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밤. Week 4. My favorite food. One more time. My favorite food. Favorite이 뜻이 뭐야, 얘들아? 크리스쌤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지? 그래서 favorite food 하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겠죠? 아, 얘들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뽑을 수 없어, 절대로. 너무 많잖아, 그쵸? 자, 그러면 너무너무 배고파지기 전에 우리 어제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봅시다. 준비됐지요? 빠밤! Let's review! 쌀, 벼, 밥. 영어로 뭐였지? 쌀, 쌀. 생각해봐, 얘들아. 3, 2, 1. 맞습니다. R로 시작하는 rice였지요. 한번 다시. Rice. Rice. R 소리 날 때 혓바닥 어디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그렇지. 끝에 있어야지. Rice. Rice. 영어는 우아하게. Okay? 자, 그 다음에는 국수. 면은 뭐였지? 국수. N으로 시작했는데. 맞아. 그거야, 그거. Noodle.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Noodle. Noodle. N-O-O 부분을 길게 발음해 줄 거야. 다시 한번. Noodle. Noodle. 따라하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한번 다시. Noodle. Noodle.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프. 국이네. 수프가 영어로 뭐였지? 수프라고? 아니, 아니에요. That's a no-no. 바로바로 soup였지요. Soup. Soup. S에서 힘을 줘서 말하기로 했지요. Soup. Soup.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는 영어로? 쌤, 샌드위치는 영어로도 샌드위치예요. 그렇긴 하지만 발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얘들아? 그렇지요. Sandwich. Sandwich. 약간 힘을 줘야 되더라. Sandwich. Sandwich. 배에 힘 주고 있지? 어깨 쫙 펴고. One more time. Sandwich. Sandwich.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달걀계란은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지요. 애 소리 나는 거? egg였지요? One more time. egg. egg. G가 끝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조금 강렬하게 내줘야 돼.

egg. 좋았어. 어제 배웠던 단어들 조금 머릿속에 기억나고 그렇지요? 우리 친구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before you read 오늘의 질문 읽기 전에 그림을 보고 우리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그림 봐봐. Oh, I see a boy. 남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딱 보니까 약간 먹방 찍는 것 같지 않아요?

0: I see fried shrimps. 맛있겠다, 그치? I see fried shrimps.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저거는 통닭인가요? 통닭은 영어로 뭐게? 어, 통닭? No, 통닭은 영어로 roasted chicken이 되겠습니다. roasted 하면 구운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I see a roasted chicken. 그 다음에 저건 뭐지? 아, 김밥이다. 저 새어제 김밥 먹었는데, 새어제 참치김밥 먹었다. 너무 맛있었겠지? 자, 김밥은 그냥 영어로 김밥이라고 해봅시다. I see 김밥. 자, 그 다음에 저거는 계란 후라이도 있네요. Fried egg. I see a fried egg. 아, 맛있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거는, 오, 생선? 설마 저 생선을 이렇게 세 마리를 구워서 먹는 건 아니겠지? 아, 저 붕어빵인가 보다, 얘들아. 붕어빵을 먹나 보네요. 자, 붕어빵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Fish bread? 이름 좀 이상하니까 그냥 붕어빵도 붕어빵이라고 해봅시다. I see. 붕어빵스. 맛있겠다, 얘들아. 선생님, 지금 꼬르륵 소리 날것 같아. 너무 꼬르륵 소리 나기 전에 우리 빨리 지문 들으러 가자. 준비됐죠?
1: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I eat noodles for lunch. I like my noodles spicy.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These are my favorite meals.
0: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오, 쌤 너무 빨라요. Slowly, 천천히 해주세요. Okay, 다시 한번.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우리가 배운 단어 하나 나왔어. 샌드위치가 아닌 sandwich가 나왔네요. sandwich. 그리고 저기 형광펜으로 된 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breakfast. One more time.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는 샌드위치를 아침 식사로 먹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해볼게.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우리 너무 기니까 얘들아 잘라서 읽어볼까? 자, 인간 피아노 준비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기. Okay? I eat a sandwich. 따라 라라라. 해보자. 시작. I eat a sandwich. 오, 잘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쉬워. For breakfast. 따라라. For breakfast. 잘했습니다. 그럼 합쳐서 해볼게. 천천히 해볼게.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친구들 잘해. 시작.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아, 잘했어, 얘들아. 선생님,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왔는데, 샌드위치 먹은 친구들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어,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 아는 단어 두 개나 나왔어. 이거는 샌드위치가 아닌 샌드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쪼로로롱. Eggs 나왔네요. 계란, 달걀이었죠?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나는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좋아한대. 우리 친구들 에그 샌드위치 좋아하지 않아요? 쌤은 좋아하는데. 자, 이것도 읽어보자.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이것도 끊어서 해볼까? 자, 위에부터 시작. I like my sandwich. 시작.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With eggs. 자, 붙여서 시작.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오, I eat noodles. For lunch. 이거는 조금 짧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시작. I eat noodles for lunch. lunch는 얘들아, 점심 식사거든? noodles는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국수, 면이었지. 나는 점심 식사로 뭘 먹을까요? 국수, 면을 먹는데요. 맛있겠다. 선생님 지금 막 꼬르륵 소리 나고 난리 났어요. I eat noodles for lunch. 하게 되면 나는 점심 식사로 뭘 먹어요? 국수를 먹어요. 예요. 다시 읽어보자. 시작. I

0: noodles for lunch. 마지막 시작. I eat noodles for lunch.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요. I like my noodles spicy. 이건 spicy는 뭐냐면 얘들아 매운이란 뜻이야. 나는 국수가 매운 것이 좋대요. 매운 국수를 좋아한대요. 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my noodles spicy.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like my noodles spicy. 잘했어요. spicy 할 때는 좀 이렇게 강렬하게 해줘야 돼. spicy. Okay? 자, 그 다음 또 볼까?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 don't like 그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를 좋아하지 않을까? soup. 수프를 좋아하지 않는데 국을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럴까? because, 왜냐하면 it is too hot.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국을 좋아하지 않는데 국은 뜨겁게 먹어야 맛있는데, 그쵸?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따라한 거 맞지요? 너무 잘했어. hot는 얘들아 뜨거운이란 뜻이야. 뭐라고? 뜨거운, hot.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 Oh,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Oh, dinner는요, 저녁 식사예요. Dinner, dinner, dinner, 저녁 식사. 나는 저녁 식사로 뭘 먹는 것을 좋아한대요? Rice, 밥, 쌀을 먹는 걸 좋아한대. 역시 한국인의 힘은 쌀이죠, 그쵸? 자, 다시 읽어보자.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친구들 잘해. 시작.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문장. These are my favorite meals. 자,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이죠. meals는 식사예요. 식사들.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들입니다. 라고 하네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자. These are my favorite meals. These are my favorite meals.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do I eat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뭘 먹니? 얘들아, 생각해봐, 지문에서. 3, 2, 1. 지문에서 확인해볼까요?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정답은 sandwich가 답입니다. 자, 2번도 가볼게. What do I like in my sandwich? 샌드위치 안에 뭘 넣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3, 2, 1. 지문에서 확인해보자.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계란이랑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eggs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I eat noodles for lunch. I like my noodles spicy.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These are my favorite meals.
0: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I eat noodles for lunch. I like my noodles spicy.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These are my favorite meals.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지요? 오늘도 쌤이랑 행복한 영어 수업 됐길 바라고 저녁 식사 맛있게 먹고 우리 내일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 내 이름은 그레이스.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요즘 내가 1분 1초를 아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 There is no time to waste인지 There is not time to waste인지가 조금 헷갈리거든. 혹시 알고 있니?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벌써 유닛 3 시작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그레이스에게 정답을 알려주도록 해봅시다. 자, 유닛 3는요, 현재 시제 부정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요, 바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34쪽 펴보세요. 이렇게 비동사 현재 부정문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배웠죠?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 현재 시제 만드는 법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 현재 부정문이죠. 부정이라는 것은요, 무엇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동사 현재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지 일단 예문부터 살펴볼게요. Life is not easy for everyone. Life is, 여기 비동사 is 찾을 수 있죠. 근데 뒤에 not이라는 게 오면 않다라는 의미,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뭐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쉽지 않다. Easy is not easy for everyone. 모두에게 쉽지 않다라는 부정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비동사 현재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보면서 not을 붙이는 연습해볼게요. 비동사 현재 부정문에서 비동사 현재형, 우리 봤던 것들이죠? am, are, is. 반가워요, 그쵸? 이것 뒤에 not이라는 것이 오면 주어의 정체가 무엇무엇이 아니다. 주어의 상태가 뭐뭐뭐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선생님이 앞에 I, you, he라는 주어를 가지고 왔죠. 우리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현재형을 어떻게 넣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I 뒤에는 이 세 개의 비동사 현재형 중에 어떤 게 왔었죠? 그렇죠. I, 나만을 위한 비동사. I와 어울리는 것은 am이라는 비동사였습니다. you, 너 또는 너희들에는 어떤 비동사가 왔죠? 그렇죠. are, you are. 그리고 you 말고도 우리가 수로 따졌을 때 복수 주어에는 are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he, 어때요? 나와 너를 제외한 그 외의 단수 주어라고 얘기했었죠. 그럴 땐 우리가 is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m, are, is 뒤에 not이 오면 이 앞에 오는 주어가 무엇이 아니다 또는 무엇이지 않다.

좋다라는 부정문을 나타낸다라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비동사 MR is 뒤에 not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요. is not, are not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이 오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is not은요, isn't라고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is an까지는 붙었는데 o가 사라지고 대신에 이런 표시가 붙었어요. 영어로는 apostrophe라고 하는데요. o가 사라지는 대신에 줄였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뒤에 t가 와서 isn't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isn't. 그렇죠. isn't. 자, are not은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요. aren't.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aren't. 그렇죠. 이것도 역시 o가 사라진 대신에 apostrophe가 붙고 그 다음에 t가 옵니다.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선생님이 앞에서는 비동사의 현재형 MR is 뒤에 not이 온다고 했었는데 줄이는 것에는 is, are만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am not은 줄였을 수가 없나요? 네, 줄였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am not이라고 해야 돼요. 정말 특별하죠? I라는 단어에는 am이라는 비동사만 올수 있고 또 am이라는 비동사와 not은 줄였을 수도 없고 하여간 특별합니다. 자,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봅시다. Self check.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는요. They not are 또는 they are not twins. 자, 비동사 are이 있는데 are 앞에 not이 오는지 are 뒤에 not이 오는지를 고르면 됩니다. 우리 방금 배웠었죠? 비동사 뒤일까요? 앞일까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So they are not twins. twins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해석까지 해볼까요? 그들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쌍둥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쌍둥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문장이 되네요. 두 번째는요. The city isn't 또는 aren't dirty anymore. The city, 그 도시는요. isn't, aren't, 우리 줄인 거죠. 뭘 줄인 거죠? 처음부터 한번 써볼게요. is not, 이것은 are not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다 일단 비동사 뒤에 not이 오네요. 그럼 is 또는 are 둘 중에 뭐가 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를 확인해야겠죠. The city가 주인공이죠. 도시 하나니까. is not이 맞겠습니다. So, is not, isn't dirty anymore. 더 이상 뭐 하지 않대요? 더럽지 않다. 그 도시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라는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not,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기만 하면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e로 넘어갈게요. There is, there are. 반가워요. 우리 봤었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무엇 무엇이 있다였는데 여기에 not이 붙었습니다. 어떤 뜻이 될지 선생님이 이따 공개할게요. 우선 예문부터 There isn't, there is not에 줄인 거죠. is not을 줄여서 isn't가 된 겁니다. There is는 무엇 무엇이 있다인데 not이 붙었어요. 그래서 없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무엇 무엇이 없다가 돼요. not이 붙으면요. 뭐가 없는지 봅시다. Much water in the bottle. Much water. 물이 많이 없대요. 그 병에. 그러면 there is 또는 there are이 처음에 나오면 뒤에서 주어를 찾는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here isn't 없는데 뭐가 없는지를 뒤에서 봐야 되겠죠. 뭐가 없어요? 자, water. 물이 없네요. 그래서 There isn't much water in the bottle이 된 겁니다. 그러면, water에는 is를 붙이는구나. water? 양이 굉장히 많은데? 단수인가? 헷갈리시죠? 자, 셀수 없는 명사는요, 3인칭 단수로 취급합니다. 우리 3인칭 단수에는
S 붙인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셀수 없는 명사는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서 is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럼 셀수 없는 명사 어떤 것이 있냐? 방금 예문에서 나왔던 water를 포함해서 sugar, 설탕, air, 공기, love, 사랑 이런 것들 셀수 없습니다. water,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개수를 세기 어렵죠, 그쵸? sugar, 설탕, 한 알, 두알 이렇게 셀 건가요? 물론 잔이나 봉지 등에 담겨 있으면 개수를 셀 수는 있지만 그 물질 자체를 놓고 생각하면 개수를 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또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개수를 셀 수도 없고 나 몇만큼 숫자 몇만큼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셀수 없는 명사여서 3인칭 단수를 취급한다. 그래서 is와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is not much water 이렇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연습해봐야죠. 첫 번째, there isn't 또는 aren't. there is not, there are not이니까 뭐가 없대요? 뭐가 없을지 봅시다. fresh air in the big city. 뭐가 없대요? 신선한 공기가 없대요. In the big city, 그큰 도시에. Air,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죠. 공기, 셀 수가 없습니다. 몇 개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뭐와 함께 쓴다고요? Is와 함께 쓴다고요. 그래서 There isn't fresh air in the big city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을 해석까지 해봐야 되겠죠? 그큰 도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다. isn't 없다. 부정하는 문장이죠. 두 번째. There isn't, there aren't. 이것도 뭐가 없네요. 뭐가 없는지 봅시다. Many people in the small village. 자, 주어가 뭘까요? 뭐가 많이 없대요. Many people. 자,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는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고르는 것은요. 자, people. 사람들이잖아요. are, 그쵸? are not. They aren't many people in the small village.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먼저 해석한 후에, 아, 주어가 이러니까, aren't를 골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현재 부정문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비동사의 현재 부정문이었다면 우리 동사의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럼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현재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 앞에 does, do 또는 does not 이렇게 만들면 일반 동사의 현재 부정문. 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조동사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조동사 처음 보는 문법 용어예요. 자, 조동사는요, 이 do와 does를 조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not이 아니고 여기 do와 does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정문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조동사. 선생님, 동사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조동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일반 동사, 비동사보다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자, 뜻을 보세요. 도와주는 조동사의 역할이라서 문장에는 원래 동사 한 개밖에 올수 없는데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래, 너는 세지 않을게 라고 해서 문장 하나에 조동사와 동사가 같이 올수 있어요. 예문으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게요. 자, The animal does not eat vegetables. 자, 여기서 우리 일반 동사 찾아볼까요? 선생님, does도 일반 동사였는데, 유닛 2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he does the work alone 하면 그 문장의 동사가 does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일반 동사인데, 여기 보면 does도 있고 eat, 먹다도 동사잖아요. 그럴 때는 이 does가 도와주는 조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는요, 동사원형 앞에 do 또는 does not이 온다고 했었죠. 여기 보면 동사원형 앞에 does not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동사는요, 그냥 동사 형태가 바뀌지 않고요,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동사 원형에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the animal 그 동물은 이니까 여러 마리가 아니죠. do, does 중에 우리가 3인칭 단수여서 does 써줬고요. 그 뒤에 부정문 만든다고 했으니까 not 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아, 조동사 나 좀 도와줘. 부정문 만들 때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 도와주는 대신에 너는 형태를 바꾸지 마. 해서 동사 원형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 동물은 채소들을 먹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is not, are not처럼요. 이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do not은 어떻게 줄이냐면요. 똑같아요. the, o, and 그 다음에 o를 빼는 대신에 apostrophe, t. 그래서 발음은요. 여기서는 두였지만 도 이렇게 발음입니다. don't. 따라해 보세요. don't. 좋습니다. does not도 마찬가지예요. d, o, e, s, n 그리고 o 뺀 대신에 apostrophe, t. 그러면 발음은 doesn't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doesn't. 좋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서 우리 문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Many people know not 또는 don't know the story. 자, 일반 동사. 뭐죠? 이 문장에서 know가 일반 동사예요.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do not, does, 그리고 그 뒤에 not, 그 뒤에 no라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know not은 not 앞에 동사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don't know. don't는 뭐였죠? do not. 그래서 조동사 do, not, 그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오네요.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Many people don't know the story. 그리고 do랑 does 중에서는 왜 do가 왔을까요? 주어가 many people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해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모른다. know가. don't know니까 몰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It don't 또는 doesn't mean anything. 자, 그것이니까 it does요. it 하고 do랑 does 중에 어떤 게 와야 되죠? 그쵸. does not이 와야 되죠. So doesn't. It doesn't mean anything. mean은 의미하다. anything 아무것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동사를 부정하고 싶어요. 조동사의 도움. 그 조동사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do나 does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 뒤에 not,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은 대신에 너는 원래 형태로 와,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the. no plus 명사. 우리 명사 배웠는데. 그쵸. 무언가를 부르는 이름이었죠. There is no time to waste. There is no. There is는 있다는데 no가 오니까 없다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때 yes, no 하죠. yes는 긍정의 의미고 no는 부정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no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왔을 때 no time, 시간이 없어요. 뭐할 시간이?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no 명사 말고도요. 부정의 의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no가 단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in nothing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무엇무엇이 없다. 없음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So nothing is impossible 하면 impossible은 불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러니까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한번 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 복습해 볼게요. 부정의 no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There are no traffic signs on the road.
There are

or 원래는 있다는데 바로 뒤에 no가 왔어요. 그럼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Traffic signs on the road. 그 도로에 교통 표지판들이 없다. Traffic signs니까 there are 된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 도로에는 교통 표지판들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No one visits the dry desert. No one. No라는 단어 바로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one. 자, 한 사람이라는 명사. No 플러스 명사니까 없다라는 의미인데, 뭐가 없을까요? Visit.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The dry desert. 건조한 사막을, 아무도 그 건조한 사막을 방문하지 않는다. 자, 복수 아니니까 visit 뒤에 s가 붙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 부정문, 현재 시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들이었다는 거 알아두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축약하는 방법 선생님이 확인해 보려고 퀴즈 만들어 왔는데요. not을 알맞은 형태로 축약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크게 답을 외쳐주세요. am not을 am't로 줄일 수 있나요? 아니죠. 자, am, 나라는 I와 함께 어울리는 비동사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어요, 감히.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두 번째, are not, aren't로 발음은 맞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마터면 맞다고 할 뻔했죠. are not을 줄일 때는, 자, a, r, e, n 그리고 o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e도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발음하면서 맞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스펠링도 잘 봐줘야 합니다. 3번 is not, isn't 이렇게 줄이는 거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정답이지요. is not, isn't 이렇게. 4번 do not, don't 발음 맞고 D, O, N, 그다음에 E, O가 사라지는 대신에 apostrophe, T 해서 don't 줄이는 거 어때요? 맞죠? 마지막 5번. does not, doesn't. 발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 뭔가 빠진 게 있네요. 뭐가 빠졌죠? E가 빠졌습니다. 여기 사이에 E가 들어가줘야 되죠. doesn't.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틀렸다. 여기까지. 축약하는 형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넘어가서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부정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Life is easy for everyone. 이건 어때요?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인생은 모두에게 쉽다. 이렇게만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에게 쉬우면. 그런데 부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에게 쉽지 않다라고요. Life is, 여기까지는 비동사 적어주고, not, 바로 비동사 뒤에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s not easy for everyone. 인생은 모두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 하기도 힘든데 영어 배워야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하지만 35강, 여러분, 완강하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이 들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2번. Many people know the story.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는요. Many people, know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해야 돼. 누가 도와줘? 해야 되죠. 조동사 do 또는 does가 와야 돼요. 그런데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니까 do랑 does 중에 do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not,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do not이니까 한번 줄여서 써볼게요. don't. many people don't t입니다. don't know the story 이렇게 부정문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There is water in the bottle.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0: 병에 물이 없다. 아까 했었죠? 좀 빠르게 넘어가도 되죠? is not 바로 비동사 뒤에 not이 붙을 수 있으니까 줄이면 isn't. There isn't water in the bottle. 4번. There are traffic signs on the road. 에 no를 넣어야 하네요. 그러면 there are no traffic signs on the road니까 그쵸? There are and 그리고 o. There are no traffic signs on the road. 5번. The animal eat vegetables. 그 동물들은 채소들을 먹는다. 하지만 부정해 볼게요. The animal, 일반 동사다. 그러면 do 또는 does인데 그 동물이니까 does not eat. 동사 원형. 그럼 does not 줄여볼까요? doesn't.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B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뭘 풀어야 될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우리말.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평범하지 않다. 이것은 뭐뭐하지 않다. 하니까 일단 this 첫 번째니까 대문자 T 써서 this. 평범하지 않다. This is not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is not 합쳐서 this isn't normal in many countries.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니까 many people, am 대문자 쓰고요. 그 다음에 don't know where, doesn't know where. 복수니까 don't know죠. do not. do not. 그 다음 동사 원형 know. many people don't know what it means.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3번. 아무도 그 건조한 사막을 방문하지 않는다. 아무도. one, no. 인가요? 그쵸. no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했었죠. 대문자 and, no one. 자, 복수 아니죠. 아무도. 복수 아니니까 visit 할까요? visits 할까요? 자, visits. No one visits the dry desert.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그큰 도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다. 그큰 도시. There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럼 there is, there are은 있다였는데 없다니까 there is 또는 are 뒤에 not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뒤에 신선한 공기가 주어가 되니까 공기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죠. There 자, is가 와야 되는데, not, is not, isn't, fresh air in the big city. 그큰 도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다라고 하려면, there isn't fresh air in the big city. 자, is not을 줄인 것이고요. air 셀수 없는 명사 is니까 is not이 된거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선생님 잘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제 부정문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비동사도 알고 일반 동사도 알고 거기 이제 부정하는 표현들만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배운 것이 늘어나는 만큼 이해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레이스의 문제도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그레이스의 문제 뭐였죠? Today's quiz.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there is는 있단데 부정하기 위해서 그 뒤에 no가 와야 되는지 not이 와야 되는지 헷갈려 하고 있었습니다. time이 뭐죠? time이 명사인데 그 앞에 오는 것이 no일지 not일지 여러분들 그레이스에게 수강후기 게시판으로 힌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bye everyone.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cyber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

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0: 아.
1: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1: 네.
0: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오불 찾았지롱. 이
1: 오,
0: 행보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1: 럭키잖아요.
0: 네, 주머니 딱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Oh, yes.
1: 더 진짜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Ah,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아, 오래된 자켓 안에서 오불을 찾았거든.
2: Jacket?
1: Jacket.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2: How? Yeah,
1: $5.
2: how are you going
1: How?
2: to use it?
1: 아, 오케이.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2: Huh? You're going to
1: 그
2: talk?
1: 과자, 과자. Snack.
2: Snack.
1: Yes. Yeah,
2: Oh.
1: buy some snacks.
2: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1: 좀
2: yeah.
1: 줄게? 좀 줄까?
2: Me and you together.
1: 오케이, 오케이. 좀
2: Yes.
1: 줄게요.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1: 네.
0: 보드게임 할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1: 아,
0: 있어요.
1: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0: 기분 좋죠?
1: 예, 그럼요.
0: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2: 그쵸.
1: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야?
2: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살짝 나는데.
1: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럴까요?
2: 그치,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1: 그쵸.
2: 진짜 그런 게 있어요.
1: 맞아요.
2: You'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1: Right.
2: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1: 맞습니다.
2: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1: Okay.
2: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살짝 아쉽긴 한데요.
2: 왜요?
1: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 네.
1: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2: What's up?
1: Hey, what's up?
2: 아, 이거 편하다.
1: Yes.
2: 훨씬 편하네요.
1: 훨씬 편하죠, 그렇죠?
2: 네.
1: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2: 네.
1: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2: 네.
1: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이 맞겠죠.
2: 아, 그리고 right. 동사가 없었군요.
1: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So
2: 네.
1: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2: 네.
1: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 또 있죠. 인사 중에.
2: 이거는...
1: Hey, what's going on?
2: 할게요.
1: What's going
2: on? 네.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1: 맞아요.
2: 네.
1: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2: 아하.
1: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겁니다.
2: 네, 이거 대신 그냥 업으로만 쓸게요.
1: 간단하죠?
2: 네.
1: 지금 듣고 있는데 영혼이 안 보였어요.
2: 맞아요.
1: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2: 네.
1: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2: 어허.
1: Right? 오케이.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2: 그렇죠.
1: 이렇게 하면 in a good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2: Jane is in a good mood.
1: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2: Yeah, he is in a bad mood.
1: He is in a bad mood.
2: Yes.
1: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2: 부정으로.
1: 걸었어요. 네. 그런데 bad로 쓰셔도 좋습니다.
2: 아, 그래요?
1: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2: 네.
1: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2: 네.
1: 오케이?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1: 그거 한번 해볼게요.
2: 제가 항상 한 발 앞서가요.
1: 애들을 네.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2: Mommy is in a bad mood.
1: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Alright. 표정만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2: 네, 네. 맞아요.
1: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2: 오!
1: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2: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부자.
1: 많이 갖고 계시군요.
2: 박슬 기복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아. 저희 남편이 많이 와. 힘들어해요.
1: 남편분이
2: 예.
1: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예. 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드스윙스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명작해볼게요.
2: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You are in a good mood. What's up?
1: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2: 뭐죠?
1: 우리 시험 문장. 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업을 찾았지롱.
2: 아,
1: 오, yes.
2: 우리는 진짜 이 네.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1: 맞아요.
2: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1: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2: 기분이 좋고 떠있잖아, 약간.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1: Yes.
2: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1: 오, 오케이.
2: 네. 그러면 five, 오불.
1: 오불.
2: 5불이 $5라는 얘기잖아요.
1: 오케이, okay, yes.
2: So, 그래서 $5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1: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2: 아, 보통... 이거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1: 네.
2: 그죠?
1: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되거든요.
2: 아, 그러네. 5 앞에 나왔네요.
1: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 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D-O-L-L-A-R-S.
2: 아, dollars. 5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하.
1: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응? 바로.
2: 다른 게 또 뭐 있죠?
1: Box.
2: 에?
1: 어? 뭐, 처음 들으셨죠? 보셨나요?
2: 저 몰라요.
1: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5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요.
2: 예.
1: 달러, 불.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예. 너 $5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예.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2: 5불 있어?
1: 10불 있어?
2: 맞아요.
1: 불을 많이 쓰거든요.
2: 그게 더 간단하고.
1: Right? 네.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2: 아.
1: 예전 단어로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skin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bug을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2: 네.
1: So bug 추천드릴게요.
2: 오, bug.
1: Yeah.
2: Okay.
1: Okay, so bug이 나왔고요. 음? So I found $5. 근데 어디 있어요?
2: In my old jacket.
1: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2: 안쪽인데요.
1: That's right. 네.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2: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 In my pocket.
1: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2: 그
1: 서랍장이라고
2: in
1: 하죠.
2: In the drawer.
1: 아, 오케이. 에.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2: That was in my pocket.
1: It was, in my pocke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2: 아, I found the key
1: uh-huh.
2: in
1: The
2: drawer.
1: Drawer. Perfect.
2: Yes.
1: Al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2: 네.
1: 뭔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2: It was in my pocket.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2: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Al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2: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bucks in my old jacket.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 할 거야?
2: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달러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넘나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찾아도 그걸 찾았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1: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그쵸? 상대방의 행복이 약간

0: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막 이럴 때 있거든요.
1: 예.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예.
0: 이 정도면 보통
1: 잘 받아줬어.
0: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1: 너무 착하다.
0: Right. So nice. 예.
1: What are you going to do? Eat.
0: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잠깐만요. 그럼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0: to?
1: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자를까요?
0: 네네네. 지금 너무 아팠어요.
1: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걸로.
0: 그것으로.
1: 그럼 about it인가?
0: About it?
1: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0: 오케이, 오케이.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1: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 it인가요?
0: 오케이. 자, 근데 생각해보면 예. about 또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1: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0: With라고 하는 거.
1: With가 있네.
0: 이게 뭐예요, with가?
1: With 몸을 가지고.
0: 그렇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1: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0: Right.
1: 네, 아쉽네요.
0: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적음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1: 네.
0: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영화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1: 아, 네. 그렇구나.
0: Okay,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네.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1: 네.
0: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1: 네.
0: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1: 그 돈?
0: The
1: money.
0: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1: 네.
0: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1: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그렇죠.
1: 아.
0: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Yes.
0: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용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1: 왜냐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0: 맞아요.
1: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니까
0: exactly.
1: 응, 영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1: 예.
0: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1: 네.
0: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1: 네.
0: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1: 오호.
0: 어떻게 할까요?
1: I'm going to buy a toy with it.
0: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1: 아.
0: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1: 네.
0: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 음흠.
0: 그렇죠?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워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1: 에?
0: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그쵸. 예, 과자면
0: 어디에요?
1: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0: 가능합니다,
1: 예.
0: 요즘에.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0: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1: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0: Uh-huh.
1: 이거를 살까?
0: Uh-huh.
1: 여기서
0: okay.
1: 끊을까요?
0: 좋아요.
1: 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0: I'm thinking of what?
1: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Uh-huh.
0: Oh,
1: yeah.
0: okay. Mm-hmm. Alright, so I'm thinking how it 돼요.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1: Yes.
0: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0: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nack이라고 하는 게 있고 treat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treat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1: 맞아요.
0: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아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treat이라고 쓸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예.
0: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막
1: 아.
0: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the ing를 넣는 거예요. So
1: 오.
0: think of doing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항상
1: 네.
0: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옹.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I'm thinking,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Spanish.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너
1: 오,
0: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생각 중이야?
0: Uh-huh.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야,
0: 그렇죠? 아,
1: 네.
0: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Ah, think
0: 네.
1: about.
0: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다큰 차이 없이 쓸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in 명사.
1: 네.
0: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1: 오.
0: 그러니까 야, 너그 여권 없어졌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거 내 주머니
1: 야.
0: 안에 있었대요.
1: It was in my pocket.
0: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1: I found the key
0: 그 서랍 안에서
1: in the
0: in the
1: drawer.
0: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1: Bucks.
0: Bucks, right? So 나는 5불을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아, 대박입니다. 아주 에이. 좋았어요. 자,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다음은요? Oh,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Yes.
0: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Mm-hmm.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1: 네.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그쵸.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1: 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어?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4: Oh, good idea.
1: Yay!
4: Something delicious.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그, 잘하십니다.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1: What time did they arrive?
0: Very 였습니다.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mm-hmm. of doing something.
1: 네.
0: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1: 네.
0: 낭독도 몇 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하는 거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1: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네,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

0: 찍지 않았을 때보다 승전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얘들아, 안녕! Hello everyone! 내가 누구? 나 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영어 별거 있니? 영어 주어랑 동사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다 통해, 다. 잠깐만. 얘들아, 지금 뭐, 나 느꼈는데 이거 뭐야? 이 땅이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나 분명히 느꼈는데? 어, 잠깐만. 아, 나 아까 점심 안 먹어서 좀 어지러웠나 봐. 아, 배고파. 아, 뭐 먹지? 아,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어. 언제냐면 작년. 작년 영어로 last year I am having a dinner. 내가 저녁 먹고 있었거든. 아니,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야. Earthquakes are happening. Earthquake are happening. 얘들아, everything is shaking. 어? 잠깐만요. 내가 지금 분명 ing 써서 엄청 말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었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보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영문법 배워보는 시간이죠. 저는 김보미 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대충 레이디가 뭐라고 했어요? 작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머, 현재 진행형의 문장을 사용했어요. 안 돼, 안 돼요. 작년의 일,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과거 진행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뭐예요?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과거 진행형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은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에서 무엇만 바꿔주면 되느냐? 바로 비동사의 모양만 좀 과거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먼저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재 진행형 처음 배웠을 때 시제라는 단어 알고 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시제라는 건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이 일어난 때를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놓은 걸 말해요. 현재 진행형을 배울 때는요, 현재에서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과거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서 우리가 앨범에서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진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딱 찰나를 찍어놨을 때 너 이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나 이때 동생 놀리고 있는 중이었어. 뭐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때 우리는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럼 과거 진행형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뭐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과거 진행형이다 라고 했었죠. 형태 한번 볼까요? 자, 형태는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했어요? 비동사의 현재형 MR is 다음에 동사 ing 붙여봤는데요. 여기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아하, 비동사의 과거형. MR is의 과거를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동사에 ing 붙이는 거는요, 같아요. 중요한 거,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추어서 우리는 비동사의 과거형 뭐하고 뭐를 쓸 수 있다. was나 were로 써야 한다라는 거죠. 아, 현재형에서는 3개 있었어요.

MRE's. 근데 과거형에서는 오히려 쉽다. 두 개만 있네요. was하고 were. 이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봐야겠죠. 자, 비동사의 과거형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형에 있던 am과 is는 과거형이 바로 was예요. are의 과거형은요? 뭐가 돼요? were. 그래서 am이랑 is가 쓰이는 거 언제 쓰인다? 바로 I am 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는 3인칭 뭐예요?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am이나 is를 사용한 I am이고 3인칭 단수일 때는 is를 사용하는데 앞에 주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뭘 쓰면 된다? was 써주면 된다. 자, 그리고 are 이건요. 바로 you 또는 뭐가 나왔을 때 복수. 복수가 주어로 나왔을 때 바로 are 써주는데요. 자, 주어가 저렇게 나오면 과거형은 뭘 써주면 된다? were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He was washing. washing이라는 거, wash, 빠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 거죠. He was washing his dirty shoes. 뭘 빨고 있냐면요. 그의 더러운 신발을 빨고 있었다. 지금 과거죠. He,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면 현재라면 is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니까 is의 과거 뭐예요? was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washing 여기까지 딱 하면 빨고 있었다. 무엇을 빨고 있는데 무엇을 필요하죠? 목적에 뭐 나와야 돼요? His dirty shoes. 아, 더러운 신발을 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 진행형에 유의해서 이번에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was talking on the phone. 자, talking on the phone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 누구예요? She,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 was 아니면 were 중에 바로 was 나와야겠죠? was talking,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 on the phone. 자, I'm on the phone. 그러면은 여러분 뭐냐면 나 통화 중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on the phone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화, 전화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뭐뭐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The bakers were baking some bread. 자, 여기서 bake라는 우리 동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bake. bake는요, 굽는 거예요. 구워요. 뭘 구워요? 빵을 굽는 거죠. 자, 그런데 이 bake라는 동사에다가 er, 앞에 e 있으니까 r 써서 baker. 그럼 빵 굽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제빵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the bakers, 제빵사들은요, 주어 찾았어요. were baking, 뭐 하고 있어요? 지금 s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인 두 개, was와 were 중에 were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bake에 ing 붙인 baking. 그래서 were baking 뭐 하고 있어요? 굽고 있었다. 뭘 굽고 있었어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필요하죠? Some bread. 빵인데요. 약간의 빵을 뭐 하고 있었다? 굽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과거 진행형 해석은 뭐뭐하고 있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과거 진행형 의문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진행형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떤 부분? 바로 비동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동사에 뭐 하는 부분이 있다? ing 붙이는 부분이 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형. 비동사의 현재형이면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에 진행 중이었는지 이제부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뭐하고 있었니? 또는 뭐뭐하는 중이니라고 중이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과거 진행형 의문문 하는 거 현재 진행형에서도요. 비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비동사의 과거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was나 were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나오고 동사 ing

나옵니다. 예시문 볼게요. Were they crossing the river at the time? Were they? 자, 여기서 they 주어죠. 그리고 were crossing. cross라는 거는 건너는 거예요. 자, 건너고 있었니? 무엇을 건너는 거예요? The river. 강을 건너고 있었니? 자, 그럼 여기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타난 부분 있죠? At the time. 근데 이거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At the time이라는 거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at the time. 그때 뭐하고 그들은 강을 건너고 있었니? 그래서 at the time, 그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단어예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at the time 말고 또 그때를 의미하는 건 뭐 있냐면 at 똑같이 쓰고요. at that time 이것도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t the time, at that time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대답 어떻게 해요? yes 또는 no로 대답하는데요. yes,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 나오는 거예요. Yes, they were. They were 뒤에 생략된 표현 뭐예요? Crossing the river. 강 건너고 있었어요. No, they weren't. 뭐예요? 아니에요. 강 건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not 붙여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답은 앞에 나오는 이 대명사 그리고 비동사를 써서 한다. 그래서 대답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과거 진행형에 유의해서 이제부터 해석할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중이었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 비동사의 과거형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왔네요. 주어 찾아볼까요? The man. Was the man asking for help? 자, asking for. 자, 여기서 ask for. 무엇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Help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니? 있는 중이었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남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나요?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었나요? 두 번째 볼게요. were 비동사의 과거형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 찾아볼게요. 주어 they 나왔어요. 아, 복수, 주어니까 were 나왔죠. 여기 the man, 단수 주어니까, 3인칭 단수 주어니까 was 나왔죠. 그래서 오, 연결된다. Were they closing the door? Close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Close, 닫는 거죠. 뭘 닫아요? 무엇을 해당하는 거 나왔어요? The door. The door을 지금 닫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나요? 언제? When she visited. 자, when이 여기서 나오면요. 뭐뭐 할 때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언제? 언제냐면 그녀가 visited, 방문했을 때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나요? 그래서 when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배워볼 건데요. 아, 여기 이 when이라는 뭐뭐 할 때가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주어, 동사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거 진행형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시하게 볼 부분은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뭐뭐 하고 있었나요? 이런 식의 해석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오늘 두 개 봤는데 과거 진행형의 형태 그리고 의문문 찾아봤죠? 이번에는 뭐 해볼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배운 이 문법을 독해에서 함께 적용해 볼 거예요. 독해 같이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독해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뭐다? 단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 동사 잘 찾아서 끊어 읽어가면서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여기서 단어 좀 먼저 보고 갈게요. River, 쉬워요. 강이죠. Flow, 뭐예요? 흐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거 조금 어려워요. Back, back은요, 뒤를 말해요. Backward, 뭐냐면 뒤로, 그래서 뒤를 향해서. 여기서는
거꾸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ackward. 그러면 거꾸로, 뒤로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

뭘까요? 앞으로는요, 바로 forw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 word는 똑같아요. 그래서 forward는 앞으로 이 반대말까지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은 어떤 거예요? impossible. 그러면 앞에 있는 I am이 빠져버리면 possible은 뭘까요?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와, 벌써 우리는 단어 하나를 배웠는데 반대말까지 두 개를 알아가는 거죠. powerful 뭐예요? power 힘이죠. 근데 powerful 해가지고 여기에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이라는 거고. earthquake 지진이죠. earth라는 거는 뭐예요? 땅 또는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earthquake 지진입니다. shake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다라는 동사고요. land 땅 또는 육지라는 뜻이고요. several은 몇몇이 several hours 하면은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change 우리 알죠? 그리고 shape 뭐예요? 모양. 모양에 여러 가지 있죠. 뭐 circle 동그라미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네모 모양도 있고요. 삼각형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얘기할 때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모양을 우리는 shap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Can a river flow backwards? 어? Can 앞에 조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동사 나오고 여기 이제 river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can도 동사, flow도 동사. 그런데 can은요, 조동사죠. 진짜 여기 있는 일반 동사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뭐뭐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can flow 하면요, 흐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럼 주어가 흐를 수 있나요? A river, 강이 흐를 수 있나요? 어떻게 흐를 수 있나요? backward, 거꾸로 흐를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강이 거꾸로 흘러요? 이거 impossible 해요, possible 해요. 자, 가능하나요, 불가능한가요? 자,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지금 뭔가 이상한 문장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이 거꾸로 흐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it's impossible 바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주어, 동사, 그리고 impossible 형용사 해가지고 아, 그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Right? 맞아요? But, 그러나 나오면요. 이제부터 반전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반전이 나온다고 도대체? 자, it happened. 어머, 어머. 근데 it happened. 발생했습니다. it이 붙었죠. 과거에 발생했어요. it happened once.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발생했는데 once 한번 발생했어요. 진짜 진짜? 아니, 강이 거꾸로 올랐다고? 자, 근데 언제? in 자, 이거 연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반씩 끊어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 읽을게. 먼저 18 읽어 주고 그다음에 11 그래서 in 1811 1811년도에 강이 거꾸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흘렀다라는 거지? 자, 읽어 볼게요. Powerful earthquakes. 이건 뭐죠? 지진인데요. 아주 강력한 지진. 자, 그래서 주어 찾았습니다. Powerful 해가지고 형용사가 여기 꾸며주고 있죠. 어떤 지진이냐면 약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지진이요. 그 다음에 are shaking이냐, were shaking이냐라는 거죠. 자, shaking은 흔드는 건데요. 무엇을 흔들어요? The land near the Mississippi River.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흔드냐? The land.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강력한 지진은요? 1811년도에 일어난 강력한 지진이니까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 earthquakes 이렇게 뭐예요? S부터 써요. 자, 그러니까 복수 주어니까 are shaking 또는 were shaking 과거로 나타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were shaking이라고 해야 되죠. 그때 흔들고 있었어요. 뭐를? The land, 땅을 흔들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중요한 건다 나왔어요. 아, 그때 강력한 지진이 땅을 흔들고 있었구나. 자, 그런데 뒤에 뭔가 또 부연 설명이 나왔죠. 자, 이것까지 같이 볼까요? Near, 어디 근처에라는 거예요.
아,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력한 지진이 땅을 흔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The Mississippi River, 미시시피 강에서 뭐인 거예요? 강 근처에서 이렇게 지진이 땅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near, 어디 근처에, 다음에 The Mississippi River라는 명사부터서, 문장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something impossible happened then. 자, 여기 볼게요. something 주어인데, 이 주어를 impossible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something 또는 somebody. 자, 이렇게 우리가 뭐 body 또는 thing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걸 배웠어요. Something impossible 뭐예요? 불가능한 그 어떤 게 happen then 뭐예요? happened ed 붙었죠? 발생했어요. 그때 부사예요.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거. 그때 발생했어요. 도대체 뭔데요? For several hours 몇 시간? 동안, 여기서 for는 뭐뭐하는 동안으로 해석되죠. 자, 몇 시간 동안 the river, 그 미시시피 강이요. The river,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The river was, 그 다음에 우리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run에다가 ing를 붙일 건데요. 그냥 run이라는 기본형에 ing가 붙는지 아니면 이 뒤에 any 하나 더 붙고 ing가 붙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끝에 자음이 하나로 끝나는 것들은요.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나서 ing를 붙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put. put 같은 경우는 ing 붙이면 putting, putt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sit, 그쵸? sit은요, 바로 sitting. 이렇게 하나씩 더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the river was running backwards. 자, 여기서 running이라는 거는, 강이 달려요, 선생님? 강이 달리는 게 아니라 강이 여기서는 흐르는 걸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그 강이요, 어떻게 흐르고 있었냐면, backwards. 거꾸로 흐르고 있어서, 강력한 지진 때문에 잠시 동안 강이 어떻게 흘렀다? backwards. 거꾸로 흐르고 있었어요. The earthquake. 근데 앞에 E로 시작하기 때문에 the earthquakes were also changing the shape of the river. 자, 여기서 주어는요. The earthquakes. 주어 나왔고요. 앞에 S 딱 보니까, 복수. 복수와 관련된 과거형 비동사 뭐예요? were. 그래서 were 또한 changing 동사 바꾸고 있었어요. 변화하고 있었어요. 뭘 변화시키고 있었느냐? The shape of the river. of 나오네. 자, 여기서 나오는 of는요.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자, a of b라고 했을 때 b의 a인 거죠. 그래서 river 그 강. 의 뭐예요? 그 강의 모양을 바꾸고 있었어요.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강한 지진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강이 거꾸로 흐르는 게 있었다. 이런 사건이 it happened. 발생했었다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에 A와 B에서 알맞은 말을 각각 골라 쓰세요라고 했어요. A는 무엇이었냐? 자, A는요, are shaking이냐, were shaking이냐. 그런데 1811년 과거에 있었던, 과거 시점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뭘로요? 과거 진행형으로. 그래서 were shaking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running 할때이 n을 한번더 적는 게 맞는 지금 과거 진행형 형태였죠? 그럼 a에는요, 바로 were 하고 뭐 써줘요? shake에 ing 붙인 형태 were shaking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running이었는데 run이라는 기본 이 동사에 한번더 자음, 끝자음 n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뭐 붙인다? ing 붙여서 running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를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f를 쓰라고 했어요. 자, 1번.

지진은 거대한 강도 거꾸로 흐르게 할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죠. 처음에 물어봤어요. Can a river flow backwards? 자, 강이 거꾸로 흐를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강이 거꾸로 흐른 적이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죠. 언제?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그 지진 때문에 강이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흘렀다? 거꾸로 흘렀다. Running backwards. 우리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지진은 거대한 강도 거꾸로 흐르게 할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True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진은요, 강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강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change 한다라고 그랬어요. change, 뭘 changing 한다라 그랬냐면, the shape of the river. 그 강의 shape, 모양을 말하죠. 그래서, 아, 여기서 shape, 모양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함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바로 F가 되겠죠. False. 틀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글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글에서 중요한 단어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 강을 보고 이 강이 흐른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흐르다라는 건 flow라고 원래 기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또 강이 거꾸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flow라는 거 말고 어떤 동사를 썼냐면 바로 run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자, run이라는 동사 우리 하나 알고 갈게요. 여러분, 콧물이 막 흘러요. 자, 콧물이 흐를 때이 콧물 흐르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 have runny nose라 그래요. 콧물이 막 흐른다. 그때 뭘 쓴다? 바로 run이라는 거를 쓸수 있다. 그래서 run이 맨날 아, 이거 running 달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액체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때이 run이라는 동사 우리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다채롭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함께 풀어보았고요. 오늘 배운 과거 진행형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오늘은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죠? 뭐뭐하고 있었다, 뭐뭐하는 중이었다. 자, 그런데 형태가 중요해요. 비동사의 과거형 쓰시고요. 그리고 동사의 ing입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은요, was나 were 이둘 중에 주어에 맞추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의문문은요, 누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바로 비동사가 나갈 거예요. was나 were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에 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배우는 첫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문법에 대해서 새로 배울 때 항상 그 문법을 가지고 세번 정도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첫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과거 진행형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 문제풀이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닛 13에서 14 문제 풀고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취향을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Do you like mint chocolate? 에 대한 질문, 선생님의 대답은 Yes, I do 입니다. 선생님이 모 아이스크림 가게점에 가면 저는 민트 초코밖에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민트 초콜릿을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요, Do you like pineapple pizza? 당신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의 대답은 No, I don't 입니다. 물론 누군가 사주면 먹기는 합니다. 선생님이 딱히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데요, 굳이 제 돈을 주고 사 먹지 않는, 네, 그런 피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더 맛있는 피자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재밌게 읽고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바로 do you 또는 does he처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사용하여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 의문문을 활용하여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유닛 13의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A번 가장 쉬운 문제는요, 좀 빠르게 축약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번에 My car does not run fast. 자, does not을 줄이면요, doesn't가 됩니다. 그리고 run, 동사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2번은요, he does not, 줄여서 doesn't listen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they do not take, 축약하면요, they don't take a nap 이 되겠죠. 4번입니다. the kitten does not go, 줄이면요, doesn't go. 자, 5번은요, the peach does not smell, 축약을 하면 doesn't smell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밑줄 친 부분을 doesn't 또는 don't 하고 일반 동사의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10번 한번 가볼게요. We do not know, 축약을 하면요, we don't know가 되겠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7번은요, Bella and Joshua do not miss 라고 하면 don't miss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은요, I do not like, 줄여서 쓰면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9번은요, You do not have, you don't have.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She does not speak English 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영어를 쓰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doesn't speak 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는 꽤 쉬웠죠? do not 줄이면 don't, does not을 줄이면 doesn't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밑줄 친 동사를 부정형으로 고쳐 써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부정형을 써줄 때 동사는요, 원형으로 써준다. 네, 이 점을 잘 기억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He helps his mother home. 그는요, 집에 있는 어머니를 도와준다 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네, 우리 doesn't를 써줘야겠죠.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는 does not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helps라는 동사는요,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니까 s를 치우고 그냥 help라고 쓰면 돼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I like라고 나와 있는데 I라는 주어는요, 네, don't라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I don't like, 나는 carrots and broccoli, 당근과 브로콜리를 좋아합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 되겠고요. 3번은요, they do their homework이라고 나옵니다. they라는 주어는요, don't를 써줘야 되죠. they don't do their homework. 그들은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she collects라고 나와 있는데 수집하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she라는 주어는요, does not을 받아주죠. 그래서 doesn't 그리고 collect 동사는 원형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해석하면 그녀는요, 수집하지 않는다. dried flowers를.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lesson starts라고 나오는데, the lesson은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doesn't, 그 다음에 start. s를 빼고 동사 원형으로 쓰면요. The lesson 수업은요. doesn't start at 8. 8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문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6번에서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ary goes to bed. 근데 Gary는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esn't go to bed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go는 원형으로 써야겠죠. carry는요, 일찍 잠이 들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자, the students carry, 운반하다라는 동사예요. carry. 자, 근데 지금 the students,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don't를 써줘야겠죠. the students don't carry. 학생들은 운반하지 않습니다. 이고요. 8번에 my brother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 나옵니다. 3인칭 단수 주어는 doesn't를 받아주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이 has라는 동사가 지금 쓰여 있는데요. 원형이 뭘까요? 동사 원형은 have입니다. 자, have가 3인칭 단수절을 받아줄 때는 has가 되는데 여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doesn't have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order, 주문하다인데 위라는 주어에 맞춰서 don't를 써주고요. don't order. 우리는 주문하지 않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Sandra wears. 자, 근데 Sandra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doesn't라고 쓰고 wear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나나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I라는 주어는요. 뒤에 don't를 써줄 수 있죠. 그리고 먹다라는 동사 원형 ea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나쁜 친구가 없다. we라는 주어 마찬가지로 don't인데요. 우리 친구가 있다라고 할때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없다니까 don't have가 되겠죠. 3번입니다. 너는 신문을 읽지 않는다. 자, you도 don't를 부정문으로 써줍니다. So you don't read. 너는 읽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4번은요. 나의 아버지는 택시를 타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타다 take a taxi라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3인칭 단수주어입니다. 그래서 doesn't라고 쓰고 take a taxi 그대로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에 Bob은요,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Bob doesn't, 그리고 일을 하다, work, 동사 원형으로 써주죠. 자, 6번에요. The students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복수조 나오네요. don't, 그리고 play computer games. 게임을 하지 않는다. 자, 7번에요. 그 화가는 파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The painter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doesn't, 그리고 사용하다. 동사로 쓰면은 use입니다. The painter doesn't use blue. 파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D번으로 가봅니다. D번의 1번은요. 일단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보는 거예요. 자, 1번 문장에 틀린 거 찾아볼게요. The river doesn't flow south. 자, 지금 보니까 doesn't라고 부정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flow라는 동사 뒤에 s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s를 빼줘야겠죠. 자, 강은요, south, 남쪽이란 뜻이에요. 강은 남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흐르다라는 동사 원형으로 flow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크리스 앤 록시. 자, 크리스와 록시 두 명의 친구들이 나와요. 복수 명사죠. 자, 근데 doesn't가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조가 나올 때는요, don't를 써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doesn't가 아니고요, don't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The class don't start until 9 o'clock. 수업은요, 9시까지 시작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수업이라고 하면은 3인칭 단수조입니다. don't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don't를 어떻게 바꿔준다? doesn't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The class doesn't start. 이런 식으로요. 자, 이어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on't cares about the news. 그는요, 그 뉴스를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근데 he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오는데 don't를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care도요, 우리가 동사 원형 care이라고 써줘야지 s를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don't cares. 지금 둘다 잘못됐죠. 바르게 바꿔주면 doesn't. 그리고 care 뒤에 s를 빼서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에 I brush not my teeth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나는 점심 이후에 양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써줘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 동사 brush를 부정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요, do not does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brush not을 어떻게 바꾸냐? 일단 I라는 주어에 맞춰서요, don't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brush, 이를 닦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원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리스는요, draws not. 지금 draws not도 5번과 마찬가지로 don't나 doesn't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주어를 보니까 모리스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doesn't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다, draw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Morris doesn't draw many paintings. 모리스는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잘 고쳐보셨나요? 네, 일반 동사의 부정문 혹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 여러분이 좀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잘 체크해서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게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유닛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 유닛 14로 넘어왔습니다. 유닛 14도 A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보면요, 빈칸에 do not, does 중에서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주어를 보고 알맞은 do not, does를 쓰면 되겠죠. 자, 1번 문장에 주어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brother. 너와 너의 오빠입니다. 복수조가 나오죠? 그러면 둘을 써주죠. 자, 2번은요, she, 그녀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옵니다. she라는 3인칭 단수조에는요, does를 써주죠. 자, 3번은요, the children, 아이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둘을 쓰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they, 그들이라는, 네, 복수조가 나오니까요, 둘을 써주고요. 5번은요, Your cat, 너의 고양이입니다. 너의 고양이는요, 3인칭 단수조어죠. does를 써주면 되겠죠. 자, 의문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 뒤에 동사는요,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 이점잘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어는요, he, 그입니다. he라는 3인칭 단수조 앞에 does 써주고요. 그 다음에 Mary's mother. 자, 메리의 엄마인데요, 3인칭 단수조입니다. 마찬가지로 does를 써주죠. 자, 여기서 여러분, the country라고 하면 보통 그냥 우리가 country, 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the country는요, 시골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이 혹시 좀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Mary의 엄마는 live in the country, 시골에 사시니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we, 우리들이라는 주어가 나오네요. do를 써줘야겠죠. 자, 9번입니다. you, 너라는 주어가 나와요. you는요, 네, you도 마찬가지로 do를 써주는 주어죠. 그래서 do you keep a pet? 그리고 마지막 10번은요,
에이미, 에이미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요.

does를 써주면 되죠. Does Amy do her homework after school? Amy는 방과 후에 그녀의 숙제를 하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두랑 does를 적절하게 쓰는 연습해 봤고요. B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Do나 does를 이용해서 우리 의문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여러분, 주어를 찾고 동사를 먼저 찾아주세요. 자, she magazines read 중에 주어는 뭐가 될까요? 일단 she, 그녀가 나와요. 그치? 일단 그녀가 주어가 돼야겠고요. 동사는 read, 읽다가 있습니다. magazines는요, 잡지예요. 그러면 그녀는 잡지를 읽니라는 질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she라는 주어는요, does를 취하죠. 그래서 does she read. 그녀는 읽나요? 무엇을? magazines. 잡지를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해볼 수 있겠죠? 자, 2번도 가볼까요? 여기를. 네. 오케이. 자, 2번도요. their mother. 그들의 엄마가 나오는데요. a car. 차가 나오고 drive. 운전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엄마는 차를 운전하니? 라는 질문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일단 주어는 그러면 their mother가 돼야겠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 their라는 단어를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의가 있지만 그들의 어머니,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3인칭 단수조입니다. 그래서 does로 일단 의문문을 시작해 줄게요. Does their mother, 그들의 엄마는요, drive, 운전을 하시니, 무엇을, a car, 차를. 네, 이렇게 우리가 의문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tak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지금 누가 주어다? you, 너가 주어가 되겠죠. 너는 매일 샤워를 하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you라는 주어는요, 앞에 do를 취해주죠. 그래서 do you,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써주죠. 그래서 do you take a shower? 너는 샤워를 하니? 언제? every day, 매일 샤워를 하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4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일단 they가 딱 봐도 주어 같죠? they, work는 일하다라는 동사고 indoors, 실내에서란 뜻입니다. 실내에서. 아, 그러면 그들은 실내에서 일하니? 라는 질문이 돼야 되죠. 자, 일단 they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do로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자, do they, 그리고 work, 그들은 일을 하니? 어디에서? indoors, 실내에서.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the clerk라는 단어가 나와요. 점원이라는 뜻입니다. 점원. 자, 그러면요, 지금 나와 있는 명사가 점원과 the new smartphone이 있는데, 점원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show, 보여준이란 질문이 되면 되겠죠. 점원은요, 지금 여기서 한 명이에요. the clerk, 그 점원입니다. 그래서 아, 3인칭 단수조구나. 그러면 앞에 does를 써줘야겠죠. does the clerk, 점원이 어떤 행동을 하죠? show, 보여줍니다. 동사 원형으로 쓰고요. 무엇을 보여주는지 뒤에 이어서 쓰면 돼요. So does the clerk show the new smartphone? 네,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네, the new smartphon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나오고요. Good in this dress look. 자, 우리 이거를 look good을 같이 묶어줄게요. look good이라고 하면 좋아 보이다 라는 뜻인데요. in this dress가 뒤에 나오면은 아, 나 지금 이 드레스 잘 어울리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 좋아 보이니? 즉, 잘 어울리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일단 주어가 그러면 I, 나가 되는 겁니다. 나. 그쵸? I는요, 앞에 do를 써주죠. 그래서 do I look goo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어울리니? 뭐를 입었을 때? in this dress,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in this dress. 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죠.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안 맞춰도 괜찮았어요. 충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하면서 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7번입니다. 지금 Sam이 있고요. And his friends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톰과 그의 친구들은요. Go, 가나요? 어디를? On a bus trip. 아, 버스 여행을 가나요? 라는 질문이구나. 자, 그러면 일단 동사 써주고요. On a bus trip. 그대로 이어서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B번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자, C번을 한번 볼까요? C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Do you collect anything? 자, 여기서 collect라고 하면 수집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혹시 무언가를 수집하니? 라는 질문인데요. 대답이 no입니다. You, 너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는요, 여기서 you는요, 너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대명사를 써줄 수 있는데요. 일단, 너를 지칭하면 I로 대답을 할수 있고, 또는 너희들이면 we, 우리들이라고 대답을 할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답지에도 I 또는 we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둘다 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o, I 또는 we, don't라고 하면 되겠죠. 주어에 맞춰서 do not, 부정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봅니다. Do they play the drums? 그들은 드럼을 연주하나요?인데 지금 they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대답도 they로 해주죠. 자, 긍정의 대답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yes, they do. 3번은요, Does Larry take the lesson? Larry가 그 수업을 듣나요? 인데요. Larry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arry를 어떤 대명사로 쓴다? He라는 대명사로 다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No, he doesn't. 부정의 대답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Do your brothers. 자, 지금 너의 형제들, 지금 S가 붙어 있죠? 복수 주어입니다. Do your brothers go to school? 너의 형제들은 학교에 다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래서 yes, they do. 이렇게 긍정의 대답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으로 가볼게요. Does she buy bubblegum? 그녀는 bubblegum, 풍선껌입니다. 그녀는 풍선껌을 사니 she, 그대로 she라는 주어를 써주면 되죠. Yes, she does. 긍정의 대답이네요. 자, 6번. Does he speak Korean? 그는 한국말을 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He도요. 그대로 he로 써주면 되겠죠. 긍정의 대답. Yes, he does. 자, 7번입니다. Do we look like each other? 자, look like가 무슨 뜻이냐? 무엇을 닮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Do we look like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닮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너희들은 닮지 않았어. 또는요, 우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우리 안 닮았어. 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요, 네. No, you 또는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면 we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no, you 또는 we don't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 자, 8번 한번 볼게요. Do dogs take naps? 강아지들은 낮잠을 자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Yes, 그렇대요. Dogs는 그것들 they라고 쓰면 되죠. Yes, they do. 그렇습니다. 긍정의 대답 완성하면 되죠. 자, D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는 거예요. 일단 1번을 보니까 Does she drink any coffee? 혹시 그녀는 커피를 마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질문에선 지금 틀린 게 없다. 그러면 대답을 봐야겠죠? Yes, she is. 자, 여러분. Does로 질문을 하는데 is로 대답을 합니다. 틀렸어요. 그치? 자, is를 뭘로 바꾼다? Yes, she does로 바꿔줘야 된다. Does로 질문하면 does로 대답해줘야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보면요. Do Meg cook spaghetti? Meg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보통 여자 이름을 쓰는데요. Meg라는 친구가 스파게티를 요리하니? 라는 질문인데 지금 Meg, 사람 이름이죠. 한 명이죠.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누가 지금 틀린 형태예요. 그래서 고쳐주면요. Does가 돼야겠습니다. Does Meg cook spaghetti? 대답도 보면 Yes, she does로 하고 있죠. 3번 가봅니다. Does your mother teach English? 너의 어머니는 영어를 가르치시니? 질문 형태 괜찮아요. 자, 대답 보겠습니다. No, she don't라고 하네요. 자,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그럼 don't가 아니고요. Does라는 질문에 맞춰서 No, she doesn't로 바꿔줘야겠죠.
자, don't를 어떻게

어떻게 바꾼다? doesn't로 바꾼다. 좋아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Do you take your phone with you? 자, 너는 너와 함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 라는 질문이에요. No, you don't. 근데 you로 대답을 했습니다. 너에게 질문하니까 아니, 나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 나로 대답해야겠죠. 자, you가 아니고 뭐가 된다? I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Does this car leave on time? 이 자동차는요, 제 시간에 떠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On time, 제 시간에란 뜻입니다. Yes, this does. 자, 지금 this로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대답을 할 때는요, 그냥 대명사 주어를 써줘요. 지시대명사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this가 아니고요. 그냥 this car, 이 자동차를 it,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고쳐줘야겠죠. Yes, it does가 돼야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Does Kyle and Judy work together? 카일과 주디는요, 함께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복수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does가 틀렸네요. 자, does를 어떻게 고쳐준다? 네, do로 고쳐줘야겠습니다. 자, does를 do로. 그리고 보면은 대답도 no, they don't. 두로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여기까지 D번 문제 한번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본 교재 랩업 부분 통해서 오늘 문제 풀었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97쪽입니다. 일단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요, do나 does를 사용하여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었죠. do, does, 그리고 not을 써주고, 동사는 원형으로 써준다. 우리 지금 계속 이 형태 활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해 보았습니다. I나 you, 복수 주어가 나오면 do not, 줄여서 don't를 써주고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does not, 줄여서 doesn't를 우리 써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다. 자, 그럼 우리 의문문은요. 의문문도 do not, does의 도움을 받는데 문장 맨 앞에 씁니다. 그래서 do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쓸수 있는데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요. does로 써주죠.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줍니다. 우리 대답을 쓰는 연습도 해보았는데요. yes, are you, we, they 다음에 do를 써주고 부정의 대답은요. don't로 대답을 해주죠. 자,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올 때는요. yes, he, she, it, does. 그리고 부정의 대답은요, no, he, she, it, doesn't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열심히 문제 풀면서 일반 동사,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까지 다 마스터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입니다. 바로 do you 또는 does he처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Do you라고 질문해 주시면, 아,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선생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면 답변을 해 드릴게요. 자, 열공 인증 올려주시면, 닉네임도 같이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 열공 인증 올려주시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공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77강. 자, 오늘 All in One 중앙영어.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저희 이제 읽기 해야 되는 날인데 주제는 시제고요. 자, 특히 진행시제를 여러분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진행시제와 관련된 내용들

자, 가지고 자, 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순서는 뭐 매주 동일하죠. 자, 진행 시제가 포함된 자, 문장들 5개 지문 안에서 제가 뽑았고요. 자, 그거 여러분도 구문 분석하고 해석까지 정확하게 좀 해보실 거고, 자, 그 이후에는 자,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확하게 오늘의 포인트를 점검하는 기회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By managing natur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ing는 전혀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죠.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1차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인데, 전치사 이하에 managing이 동명사로 쓰였고, 동명사는 동사구조니까 이하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런 뜻이고요. 자, by 플러스 by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by 플러스 ing는 100% 수단이에요. 뭐뭐함에 의해서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역할이 뭘까요? 전치사구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저런 수단에 의해서 자, 뭐가? 바로 우리의 퀄리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얘가 주어겠죠. 얘는 당연히 이제 자,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human life. 그 삶의 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단에 의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된다?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is being improved는 진행시제잖아요. 어저께 여러분도 진행시제 공부하셨으니까 지금 now를 기점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예요. 다만 요거는 지금 태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진행형으로 바꾼 거예요. be being 이렇게 바꿨습니다. is being 이렇게 바꿨고요. 뒤쪽에 pp가 와 있는 것이죠.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느낌 살았죠? 오케이. 퀄리티가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뭐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 구조가 되면 일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는 자,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natural resources는 뭐 지하 자원이라고 한국말로는 보통 번역을 많이 하지만 직역하면 천연 자원이에요. 자, 그래서 천연 자원을 잘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향상이 되고 있어. 크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구문은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요 문장 여러분들 이제 암기 한번 이제 시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By managing natur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자,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Our quality. 우리의 품질입니다. Of human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Is being improved. 여기가 포인트죠. Great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이렇습니다. 자, using humor in a job interview. 어머나,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요 using은 분사 구문도 아니고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 자리에 이제 ing가 왔으니까 얘도 이제 분사와 관계없죠.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동사구조니까 이하의 목적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직 면접을 하는 것이죠. 면접장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 보호가 와 있네요. 뭐래요? Dangerous th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이제, 자, 이렇게 부사절이니까 부사적 수식어로 보면 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You never know.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자, 뭘 몰라요? 바로 요게 바로 노우의 목적어로 사용된 의문사절이 되겠습니다. How the interviewer 이렇게 되겠고요. ER이 붙으면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how the interviewer will be react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진행형 시제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미래 진행형 시제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면접을 할 때 그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를요. 그 면접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 미래의 진행, 미래 특정 시점에 관통 중인 행위로 해석하시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냥 단순 미래 시점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접관님이 어떻게 react, react는 반응하다죠? 반응을 할지를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가급적이면 그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구문 분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주어동사 보호 다음에 부사절이 등장하고 있고요. 부사절 안에 요 시제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문장 복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using humor. Using humor in a job interview. 그것이 어떻대요? is a dangerous 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랍니다. 이유가 뭐죠? 자, because you never know. 당신은 결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요? how the interviewer will be react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제에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복기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어이구, 문장이 꽤 기네요, 이것도. 자,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이제 다 배우신 내용들이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주어는 some parents. 동사는 are complaining. 자, 요 부분의 시제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학습 포인트니까 신경을 한번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의 부모님들이, 몇몇 부모님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진행적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전치사구가 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건 당연히 MA겠죠. 그래서 Santa Barbara, California. 자, 제가 알기로는 LA의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Santa Barbara. 그래서 자,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일부의 부모님들이 불평 중입니다. 뒤쪽은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전치사구니까. 뭐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뒤쪽은 뭐예요, 그러면? 그 뒤쪽에 나온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수식어나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건데 해보니까 어때요? 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fingerprint. fingerprint는 여러분들 원래는 명사죠. 지문의 뜻입니다. 지문. 그런데 동사로도 쓰죠. 목적어를 사람으로 취해갖고 이 사람들을 지문 찍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문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gerprint students라고 하면 저 학생들을 지문 찍게 하는 계획.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MA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fingerprint를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투부정사는 동사구조이기 때문에 부사절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fingerprint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 부사절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들이 뭐 할 때? buy their lunch. 그들의 점심을 삽니다. in the cafeteria. 우리 이로 치자면 이제 cafeteria는 구내식당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살 때 학생들이 지문을 찍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페라고 하면 이제 커피숍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자, 영어로 이제 카페를 이제 길게 쓰면 여기 카페테리아라고 하고요. 보통 구내식당을 카페테리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 구문 분석을 이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한 대로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뭐 여러분들 암기 못하신 이유가 없죠.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누구였죠? 자, some parents. 뭐 하고 있었어요? Are complaining. 근데 중간에 이제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그 뭐 도시 이름 못 외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some parents in Santa Barbara, California are complaining about the new pl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떤 플랜이냐고요, 도대체. 뒤쪽에 형용사적 수식어로 지금 수식을 받고 있죠. To fingerprint students. 언제요? 자, when they buy their lunch in the cafeteria.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자, 복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문항은 이렇습니다. The price for the hotel includes breakfast. 아, 이 정도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piece of cake, 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요 동사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짧은 문장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include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단어라고 했죠. include가 상태 동사인 것만큼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포함하다기 때문에 동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어떤 동사다? 진행형으로 쓸 수도 있고 못 쓰기도 하는 그런 동사다. 다만 학교 문법에서는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못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is including 이렇게 쓰는 것은 구어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학교 문법에서는 오류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은 형용사적인 수식어가 되겠죠. 자, 그 호텔의 가격이,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한 가격이 어때요? includes, 포함하고 있습니다. breakfast, 이건 목적어죠. 아침 식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구문 분석. 당연히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includes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들이 주의,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4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복기 한번 해볼까요? The price for the hotel includes breakfas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의 일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숫자에 영향을 끼치는 주어는 price다 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Kate and Joh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당연히 주어죠. 자, 두 사람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쪽에 동사는 어때요? 바로 앞쪽에 Kate and John 이라고 하는 중복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서 수의 일치는 선행사와 맞추어서 쓰는데 에이, 동사가 과거로 나와 있어갖고 뭐 단수주어, 복수주어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자, 그런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사가 또 하나 나올 텐데 여기 있네요. 어때요? 자, 바로 이 아이는 이렇게 수식하는 자, MA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had가 나온 다음에 뒤쪽에 연결된 것을 쭉 보니까 어머나, had not se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뭘 쓴다 그랬어요? had 플러스 pp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보다도 더 과거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잖아요. 채팅을 과거 시점에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과거 시점에 어때요? 못 봤어요. each other, 서로서로죠. 얼마 동안요? For three month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요 시점에. 그런데 자, 그 이전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못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 시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못 봐왔던 케이트와 조앤이 were chat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의 외래어에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채트가 원래 조잘조잘 떠들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chatting이라고 하면 자, 채트에 지금 ing가 붙어가지고 조잘조잘 떠들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못 봤던 저 두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다고요. 자,
자, 이렇게 되는 것이.

0: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뒤쪽에는 부사적 수식어가 나와서 어떻게 떠들고 있었어요? 행복하게요. 또 어디서 떠들고 있었어요? 조앤의 아파트먼트에서 떠들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막 떠들고 있었다. 라고 하는 자,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지문에서 제가 이제 한 문장을 이제 뽑아왔는데, 여기 지금 과거 진행형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저희가 이렇게 구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시도해 보도록 할 텐데요. Kate and John were chatting.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이 꽤 길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Who had not seen each other for 3 month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were chatting happily in John's apartment.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복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하셨으면 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정성스럽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돌아오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By managing natur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our quality of human life is being improved greatly. Using humor in a job interview is a dangerous thing because you never know how the interviewer will be reacting.

0: The price for the hotel includes breakfast. Kate and Joan, who had not seen each other for 3 months, were chatting happily in Joan's apartment.
1: So, 여러분들 진행 시제와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적용을 한번 직접 좀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재밌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
2: (놀람)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0: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또한 권이 끝나가는 경우나, 그리고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인데, 그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스텝 업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2: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1: Leo the lion was there too.
3: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1: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2: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1: Then Mala arrived.
4: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3: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1: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라고 되어 있네요. 아폴로는 felt,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so homesick, so 너무나 homesick 이라는 것은 향수병을 앓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약간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을 이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뭐 책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향수병이라는 게 진짜 이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기로운 그 향수인 줄 알았어요. 아, 향수 냄새 좋다 하는 그 향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아, 이게 어휘력이다 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향수병을 앓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향수가 아니고요.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안 헷갈리겠죠. Apollo felt so homesick. 아폴로는 너무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즉 친구들과 그 환경들 있잖아요. 나의 고향 그걸 그리워하고 바로 그 회전목마가 되겠죠. 유원지요. 그래서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그래서 그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to the fairground. 바로 축제마당 유원지 그 축제하는 곳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Ruby the elephant. 코끼리인 루비도 had also returned. 역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pollo, Ruby called. Apollo라고 루비가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라고 되어 있네요. 아프리카에서는 the elephants, 코끼리들이 can't be friends, 친구가 될 수 없어. 누구랑요? With the lions, 사자랑은 친구가 될 수 없더라고. 라고 하면서 루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친구들은 여기 있었던 동물들은 회전목마에 있었잖아요. 회전목마에서 각기 다른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서로 친구인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이 루비라는 코끼리는 아프리카로 날아갔나 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코끼리들이 사자랑 친구가 될 수 없네? 사자들이 공격을 하네? 코끼리가 공격을 하네? 이런 식의 친구 관계, 이 적대 관계인 거죠. 포식자와 그리고 포식자가 아닌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까요? Leo the lion was there too. Leo the lion. 사자인 리오도 거기에 왔습니다.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그러면 사자의

0: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모든 코끼리들이 모두 ran from me, 나로부터, 즉 리오, 나로부터 달아났어. ran from me, 나로부터 막 달려갔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멀리 달려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도망갔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When I try to play, 내가 놀려고 했을 때 전부 다 달아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입장에서는 사자랑 친구가 될수 없고, 사자 입장에서는 코끼리들이 다 나한테서 도망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Next, Ella the hippo. Ella라는 the hippo. 하마는 crash back down to the ground. 땅에 궁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아유, 다행이다. Oh, thank goodness는, 아, 참 다행이다. 라는 이런 감탄사에 속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Africa was so muddy. 라고 하네요. 아프리카는 너무나, muddy는 진흙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흙의 질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그녀가 이야기를 하죠. 하마가, 아프리카는 너무나 진흙투성이고 너무나 질퍽질퍽했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도착하냐면 Then Mala arrived. Mala라는 동물은 바로 기억나십니까? 호랑이입니다. Mala라는 호랑이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나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회전목마에 있었던 이 동물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Leo the lion was there too.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Then Mala arrived.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냐 하면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that the sun was coming up. 이제 해가 서서히 뜨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I wish. 아, 나는 바란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뭔가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모두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가정법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마법, 그 요정 가루, 요정 먼지에 의해서 회전목마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각자 원하는 나라에 방문하고 여행을 갔다 와보니까, 아, 이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라고 바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 가정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With a loud ding, 아주 큰 띵! 하는 이 소리와 함께 The fairy appeared again. 그 요정이 다시 appeared. 띵!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요정이 없었는데 띵! 하면서 appear 했답니다.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다, 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다, 출현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And so it is.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he smiled. 여기서 she는 바로 그 fairy가 되겠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다시 한번 더. Once more. 다시 한번 더. Scattering. Scatter이라는 것은 촤. Scatter 뭐 했습니까? 뭔가 가루 같은 것을 촤.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죠. 흩뿌리면서 무엇을요? 요정 먼지나 가루를 촤 하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요정이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할까요? 띡띡띡.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을 step up, 약간 약간 수준을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법에 대해서 제가 319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 시간

지난 그 319강에서 다뤘던 것을 살짝 복습해보면 이두 가지 예문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 wish, 나는 바란다.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We had more time.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여기 I wish 할때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We had는 과거 시제이죠. 과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시제가 맞지 않죠.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 시제와 일치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는 wish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ha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시제가 맞지 않죠.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현재에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이 맞지 않는 어긋남, 내용의 어긋남을 좀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긋남을 표현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가정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왜 과거 시제지? 앞에 뭔가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 바란다는 내용은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시제를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이죠. 현재 시제면 wish면은 뒤에도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 시제가 뭔가 뒤틀려 있네. 맞지 않네. 왜 이렇게 돼 있냐? 아, 뭔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뒤틀려 있는 무언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아, 이렇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아까 전에 그 있었던 그 문장이 되겠죠. 아, 나는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겠다. 지금 그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 보니까 coul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앞에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시제가 맞지 않네. 지금은 우리가 회전목마에 올라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다 회전목마에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제를 약간 뒤틀어 놓으면서 어긋나게 만들어 놓으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319강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와 하고 조금만 뒤틀려 있었다면 이렇게 좀 많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라는 거.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자, 여기 보니까 had studied는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있고요. 그 이전에 순서를 보면 현재는 지금이고요. 현재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이고요. 과거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 완료라는 시제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두 시제 앞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번 쭉쭉 이렇게 뒤틀어 놓으면서 현재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란다. I had studied for the test.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현재 시제를 여기에 위에는 과거 시제를 썼다면 한번더 어긋나게 두 칸을 어긋나게 현재인데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쓰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 나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즉, 공부를 안 해서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공부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sh, 나는 바란다. 무엇을 바라냐면, It hadn'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sh라는 것. I wish,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밖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소풍을 가야 되는데 혹은 밖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이 날씨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날씨가 괜찮은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밖이 진흙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면 지금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소망이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는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wish 나는 바란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했으면 어제 비가 많이 안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라고 이렇게 현재의 소망인데 과거의 내용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과거 시제라든가 과거 완료 시제가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오면 제가 복습할 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got back on the carousel. 어디에 다시 올라갔냐면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회전목마에서

0: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And later that day,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감에 따라서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웃었냐면 바로 큰 기쁨, glee라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쁨에 겨워서 큰 기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Enjoying, 즐기면서 the ride. 여기서 the ride라는 것은 바로 놀이기구가 되겠죠. 놀이기구. 여기에 회전목마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회전목마를 즐기면서 even more than usual. 일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면서 회전목마를 타면서 기쁨에 겨워서 미소를 지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책을 끝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운을 들어보고 한번 복습할 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ground. Fairground. There is a fairground next to the beach. Homesick. Homesick.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Appear. Appear.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Scatter. Scatter.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Glee. Glee.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단어의 앞부분에 this 같은 이런 것들을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머리에다가 붙인다. 접 붙인다. 두는 머리 두이거든요. 그래서 아, 단어 앞에다가 this 같은 이런 접두사를 붙였을 때 그 단어에 이런 특정한 의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this 같은 경우는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onnect는 바로 연결하다이죠. 연결하다. 뭔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disconnect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연결하는데 그 부정이에요. 반대가 되니까 바로 연결을 끊다가 되겠죠. 그다음 또 다른 것은 approve는 바로 승인하다가 됩니다. 허락하고 승인하는 것인데 disapprove라고 하면은 어떤 게 되죠? 승인을 하는 거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하지 않다가 되겠죠. 승인하는데 그게 반대, 즉 부정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disapprove, 승인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this가 붙으면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외워두고 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통로가 되는 곳이 공항인데 말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바나라고 하는 록그룹 아시나요? 정말 유명한 명반을 많이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30년 전에 내놨던 앨범의 표지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라고 돼 있군요.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2: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매 에피소드마다 Today's Patterns라고 하는 패턴 학습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기사가 하나의 패턴입니다. 보통 테러가 발생할 때,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거 자체가 크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매 기사마다 내 걸로 만드는 어떤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폭탄 테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Suicide bomber.
2: Suicide bomber.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claim responsibility.
2: To claim responsibility.
0: 첫 번째 표현은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Suicide bomber. 앞에 suicide는 자살이고요. 뒤에 bomber는 폭발물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살 폭탄 테러범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To condemn. 규탄하다. 라고 할때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To claim responsibility, 책임을 인정하다, 주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테러와 함께 쓰이면 조금 우리말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Two suicide bombers, 두 명의 폭탄,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attacked crowds of people, 일단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바로 카불 공항 바깥에 집결해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이라고 돼 있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뭐였냐면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공항에 모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실을 비행기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의 비행기가 올 때마다 태워달라고 뛰어다니고 호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살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살 테러범을 주어로 써서 공격하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Two terrorists가 주어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Two terrorists. 두 명의 테러범이 자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라고 할땐 blow oneself up 이란 말을 씁니다. Blow oneself up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터트리는 거죠. 이제 혼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blow oneself up. 이것이 자살 테러를 감행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Service members는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Men and women in uniform. 그래서 최소 72

0: 12명의 민간인과 13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된 거죠.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그렇습니다. condemn 나왔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규탄했는데요. 이번 테러 공격은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ISIS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아니죠. 이때는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 attacks라고 하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번 테러 공격을 ISIS가 자신들이 저질렀다.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테러범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laim responsibility 하죠. 왜냐면 그것이 일종의 자신들에게 하나의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2: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0: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Nirvana라고 해서 사실 저도 뭐그록 음악을 많이 듣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촬영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던 그룹인 것 같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그룹 Nirvana를 고소했습니다. 바로 Nevermind라는 앨범 커버에 실린 어린아이가요. 이게 3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30살이 됐거든요. 전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1: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2: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앨범 얘기인 것 같다가 갑자기 법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은 꼭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Release.
2: Release.
1: Iconic.
2: Iconic.
1: To file a lawsuit.
2: To file a lawsuit.
1: To allege.
2: To allege.
0: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나온 표현 중에 하나, release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단어 하나에, 물론 명사, 형용사, 막 동사, 품사도 다양합니다만 뜻 자체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Release는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발매나 출시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Iconic. Ico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Iconic. 상징적인. To file a lawsuit. 소송을 제기하다. 소송을 걸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To allege. 이러이러한 혐의를 제기하다, 주장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It's been 30 years. 30년이 흘렀군요. 언제 이후로요?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그렇습니다. 이때 요거는 명사로 쓰였죠? 자, famous니까, famous 앨범입니다. 명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록그룹 너바나가 내놨던 명반이죠. Nevermind라는 제목의 명반이 발매된 것이 30년 딱 됐습니다.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그렇습니다. 이

앨범 네버마인드라는 앨범이 그렇게나 유명세를 더하게 된 이유는 정말 이 앨범 하면 떠오르는 그 커버 때문이었어요. 이 커버는 Showing a Naked Baby on the Water. 그렇습니다. 발가벗은 어린아이가 생후 4개월이라고 하더군요.

0: 나왔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지금 30살의 스펜서 알든이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그렇습니다. 너바나라고 하는 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Alleging that. Yeah, alleging.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사진 작가하고 친구라서 200달러를 받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면 소송이 안 되는데 문제는 돈 1달러짜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상업적으로 아이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스펜서 씨의 이제 변이 되겠는데요.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보는 것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2: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0: 오늘 Today's Parents 조금 독특한 양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단어, 근데 다양한 의미 혹은 해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release란 단어예요. 조금 전에는 이제 출시라든가, 그죠? 아니면 발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release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일단 우리말로 떠오를까요? 일단 공개하는 거거든요. make something public이라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전에 봤던, 에피소드 몇 개 전에 봤던 기억나시나요? 가석방 되다라고 할 때 그때 He was released on parole. 이때 release한 동사는 석방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그죠? 또 뭐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공개하다라는 석방 말고도 공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The government has released a plan to cut carbon dioxide emission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뭐 석방이나 공개, 발간, 출시 이런 것이 아니라 유출이나 방출이라는 개념으로도 씁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분노하다라고 하면 to get angry, 사람이 주어일 때 쓰는 거죠. 혹은 to be infuriated, 뭐 코에서 연기 나는 느낌. 그래서 get angry나 be infuriated, 물론 씁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본의 결정이 중요하죠. 이러이러하겠다는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decision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일 때 과연 분노하게 하다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Japan's decision, 일본이 결정을 했죠.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나온 radioactive water,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 혹은 방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디로? Into the Pacific Ocean, 태평양으로요. 근데 이 결정이 had sparked blank,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Sparked outrage.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아닐 땐 spark, trigger, cause, outrage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Release라는 것이 명사와 동사로 정말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영화가 출시될 때도 마찬가지죠. 개봉될 때 The movie will be released tomorrow라고 하면 내일 개봉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쓰임새를 꼭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Japan's decision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has sparked outrage.
2: Japan's decision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has sparked outrage.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보는 시간인데요. 자, Afghans arrive in South Korea.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프간인 총 391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 자격이 아닌 특별 공로자 지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때 특별 공로자를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어떻게 썼을까 뉴스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일단 입국했다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arrive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난민 자격. 난민은 보통 우리가 refugees라고 쓰는데요. 요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로자 지위를 받게 된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 total of 391 Afghan nationals. Nationals란 얘기는 어디 국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명사입니다. Have arrived in South Korea. 한국에 도착했군요. The government says,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Afghans will not be given refugee status. 그렇습니다. Refugee status, 난민 지위죠. 난민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but instead, will be treated as people with special merit. 아, 이렇게 쓸 수 있군요. 이때 merit은 장점이 아니라 achievement, 업적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merit-based payment이란 말 씁니다. merit-based payment. 그게 뭐예요? 혹은 merit-based incentive payment이라고 하는 것이 너가 능력을 보이면 거기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성과급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special merit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표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차선으로는 뭐 special immigration status 그 정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민자 지위 정도. 그래서 refugee status 혹은 special merit 혹은 정 안 되면 special immigration status 그 정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fghans arrive in South Korea. A total of 391 Afghan nationals have arrived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says the Afghans will not be given refugee status, but instead will be treated as people with special merit.
2: Afghans arrive in South Korea. A total of 391 Afghan nationals have arrived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says the Afghans will not be given refugee status, but instead will be treated as people with special merit.
0: 오늘 배운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따로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Suicide bomber.
2: Suicide bomber.
1: To claim responsibility.
2: To claim responsibility.
1: To file a lawsuit.
2: To file a lawsuit.
1: To allege.
2: To allege.
1: Refugee status.
2: Refugee statu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이전 회차분들은 다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22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1, 3, 4 형식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2형식과 5형식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합니다. 먼저 2형식과 5형식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보가요, 보충한다라고 할때 보예요. 즉,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해주는 말이겠어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그래서

보어는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겠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형식에는 주격 보어가 쓰이고요. 5형식에는 목적격 보어가 쓰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 뒤에 주격 보어가 붙어요. 주격 보어는 뭐라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이 형식의 특징은 주어와 동사 뒤에 있는 주격 보어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격 보어는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 줘요. 예문 한번 볼까요? You look happy today. 너 오늘 행복해 보인다. look 뒤에 happy라고 하는 표현,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주어인 you. 너가 행복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you는 뒤에 있는 happy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때 해피와 같은 아이가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주격 보어인 거예요. 그 뒤에 today, today는 부사니까요. 요거는 부사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행복한 거다. You are happ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I felt sad. 나는 슬펐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슬픈 건 누구예요? 나, 주어인 I죠. 주어와 sad가 긴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sad가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주격 보어인 거예요. I felt sad. 내가 슬펐다. I was sad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슬펐다. 이처럼 happy, sad 같은 친구가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이 형식인데요.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알아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happy. 나는 행복해. 내가 어떤 상태인지 am 비동사 뒤에 있는 happy가 꾸며주고 있죠.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이고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를 선생님이 앞으로 C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보어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고 했죠. 이 사이에 있는 동사는요. 주어랑 동사를 연결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요? 동사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비동사가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look, feel, sound를 묶어볼게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각동사. 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Look이 동사 자리에 쓰이면요. 주어가 보어해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Feel이 동사 자리에 쓰이면요. 주어가 보어한 기분이다 라는 뜻이고요. Sound가 동사 자리에 쓰이면요. 주어가 보어하게 들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Look, feel, sound. 이런 동사가 이 형식 가장 대표적인 동사예요. 또요, 이렇게 세개 묶어보겠습니다. 보어는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든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이 형식에 쓰입니다. become, get. become, get이 동사 자리에 쓰이면요. 주어가 보어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keep이 동사 자리에 쓰이면 주어가 보어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turn은요, 색깔과 모양 등이 모모하게 변하다란 뜻이에요. 주어 그리고 turn 보어 이렇게 쓰이면 주어가 보어하게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형식의 대표 표현 비동사까지 해서 7개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제 5형식 넘어가겠습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그 뒤에 따라 나와요. 목적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가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와 매우 가까운 관계예요.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한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is song always makes me happy. 이번에는 happy. 행복한 게 누구죠, 여러분? 주어인 this song인가요? 아니죠. 노래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행복한 건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 me. 내가 되겠습니다. 즉, 이 문장은요. 이 노래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 바로 오형식입니다. She always keeps her room clean. 이번에는 clean, 깨끗한이라는 이 표현, 뭐가 깨끗하다는 거죠? 그녀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방이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녀의 방이 깨끗한 거예요. 목적어가 her room, 목적격 보어가 clean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문장인 거죠. 자, 그럼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make. 메이크는 선생님, 사형식에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메이크는요,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라는 의미일 때는 사형식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일 때는 그때는 오형식으로 쓰기도 해요. 자, 우리 오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쓰이니까 OC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매우 긴밀한 관계다, 가까운 관계다라고 했어요. 이때 동사 자리에 make가 쓰이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find는요,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 알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알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keep이 동사 자리에 쓰이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이 형식에서도 봤던 거 기억하시죠? 이 동사가요, 반드시 어떤 한 형식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 점에 주의하셔야 돼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이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오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keep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이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고요. leave가 동사 자리에 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두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 turn은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이 형식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한 동사가 반드시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의미에 따라서 맥락에 맞게 알맞은 문장 형태로 어순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 플러스 보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보어를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세요라고 하네요. 동사 플러스 보어라고 오면은 이 형식이고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 이렇게 오면 오형식이 되겠죠. 자, 이 형식일지 오형식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poor dog. 그 불쌍한 개는요. looked hungry. 배고파 보였다랍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누구예요? 주어인 그 불쌍한 개죠. 그 불쌍한 개가 배고프다. 주어와 보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looked hungry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보였다, 배고픈이라고 적어주면 완성이죠. 여기다가 우리 동사, 보어 이렇게 적어줄게요. 2번, Do you sometimes feel lonely? 자, 이번엔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의문문이어도 여러분, 주어는 you라는 거알수 있겠죠? 너 가끔씩 외롭다고 느끼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lonely, 이걸 느끼는 건 누구예요? 너죠. 주어와
lonely, 외로우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onely가 바로 보어가 되겠고요. 동사는 feel, 느끼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석해 볼게요. 느낀다, 외로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3번. The sky turned cloudy after lunch. 주어는 the sky, 하늘이고요. 동사는 turned, 바뀌었다 라고 합니다. 변했다. cloudy, cloudy는 구름 낀이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구름 낀게 누구예요? 주어인 the sky, 하늘이죠. cloudy가 주어인 the sky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태가 구름 낀 거다. 그러니까 주격 보어가 되겠네요. turned부터 cloudy까지 묶어주세요. 어떻게요? 변했다, 구름 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죠? After lunch, 점심 후에라고 하는 건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부사어구입니다. 4번, I keep silent during English class. 나는 영어 시간 동안에 조용하게 있는다래요. 자, 내가요, keep, 유지한다, 라는데요. silent, 조용한. 조용한 건 누구죠, 여러분? 나죠. 주어가 조용해요. 주어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어가 되겠어요. 동사 그 뒤에 주격 보어가 쓰인 거이 형식이죠. Keep silent. 있는다, 조용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During English class. 요건 부사어구입니다. 5번. The weather gets warm in March. 날씨가 3월에는 따뜻해진다래요. 동사는 gets고요. 주어인 the weather.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warm. 따뜻한이라고 했는데요. 주어인 날씨가 따뜻한 상태인 거죠.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격 보어가 되겠죠? Gets warm 괄호 묶어줄게요. 된다, 따뜻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In March에는 역시 괄호 묶어주세요. 부사어구입니다. 6번, The young singer became very famous. 주어가 누구예요? The young singer, 그 젊은 가수가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became, 무엇무엇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very famous, 매우 유명한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유명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주어인 그 젊은 가수죠. 그 젊은 가수가 유명한 상태인 거니까 역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되겠습니다. 그럼 동사부터 주격 보어 이렇게 괄호 묶으면 되겠다. 그쵸? 어떻게? 되었다, 매우 유명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7번. The news of his death made me sad. 자, 주어가 좀 긴데요. 주어가 뭐예요? The news of his death까지가 주어. 동사는요? made. 만들었다, 뭐뭐 하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봤더니만 me sad 이렇게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ad.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슬픈 건 누구예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슬픈 건가요? 아니요, 내가 슬픈 거예요. 소식이 어떻게 슬픈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쵸? 내가 슬픈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랑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sad의 정체는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목적격 보어. me는 목적어고요. 그래서 made부터 sad까지 괄호 묶어주시면 됩니다. 5형식 문장이에요.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8번, we found the movie wonderful. 이번에는 주어가 뭐죠? we고요. 동사는요, found입니다. found는요, 찾다란 뜻도 있지만, 찾았다란 뜻도 있지만, 생각했다, 판단했다, 알게 됐다,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봤더니, the movie wonderful 이래요. 자, wonderful, 훌륭한 게 뭐죠? 우리가 아니라 영화죠. 그러니까 the movie와 wonderful 둘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found부터 wonderful 괄호 묶어주세요. 알았다, 그 영화를 아주 좋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가 아주 좋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이요. Robert always leaves his room dirty. 로버트는 항상 그의 방을 더럽게 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더러운 건 누구예요, 여러분? 로버트가 아니라 로버트의 방이 더러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되겠고요. leaves, 동사부터 이렇게 괄호 묶어 볼게요. 둔다, 그의 방을 지저분한, 이렇게 해석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sunlight keeps animals and plants alive.
햇빛이 동식물을 살아있게 유지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요, 동식물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keeps부터 alive까지 괄호 묶어주시고요. 해석은 유지한다, 동식물을 살아있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2형식, 5형식 문장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B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부터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 주어가 뭐일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our idea stupid sounds. 그 뒤에는 to me가 나와 있어요. 너의 아이디어는 나에게 어리석게 들린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주어는 뭐예요? 너의 아이디어는 your idea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뒤에 동사는 sounds 적어주세요. 뭐뭐하게 들린다 라고 할 때 이 sounds는요, 2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하게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말, 바로 보어, stupid을 동사 뒤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Your idea sounds stupid to me. 어리석은 게 뭐예요? 주어인 너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주격 보어 되겠습니다. 2번, blank with me. 이번에는 angry, my teacher got. 자, 이 표현 중에 주어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 선생님이 주어가 되겠죠. 우리 선생님은요. 그 다음 동사는요. got. got을 동사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뒤에 나머지 표현 적으면 되는데요. 이때 화가 난 게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이요. 주어가 화난 상태라는 겁니다.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 주격 보어가 되겠죠. 우리 선생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with me. 나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3번 blank. Suddenly. 자, 이번에는 주어가 뭘지 찾아볼게요. Rainy. 비가 많이 오는. Turned. 변했다. The weather. 날씨. 이 중에서 주어는 날씨가 되겠죠. The weather를 주어로 적어주고요. 동사는 뭐예요? Turned. Turned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말 그 뒤에 적어주는데요. 비가 오는 게 뭐예요? 지금 날씨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 바로 주격 보어 되겠습니다. The weather turned rainy suddenly.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게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4번. 이번에는 느낌표로 끝나고 있는데요. Sounds this new song terrible. 우리 이거 잘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This new song. 이 노래. 이 새 노래를 주어 자리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요. Sounds. 뭐뭐하게 들린다. sounds를 동사 자리에 써주고 나머지는 동사 뒤에다가 적어주면 완성이에요. 이때 terrible, 끔찍한 게 뭐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this new song, 이 새 노래가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terrible은 주격 보어가 되겠어요. 이 새 노래는 끔찍하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5번, the sudden rain. 갑작스러운 비가 주어예요. 주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동사가 와야 된다고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made. made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른 표현 봤더니 everyone, 모든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고요. wet, 젖은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가 젖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젖는 거죠. Everyone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표현이 바로 wet입니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가 everyone.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목적격 보어 wet.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The sudden rain made everyone wet. 갑작스러운 비가 모든 사람들을 젖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6번,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뭘까요? 동사 찾아보세요. 여기 found. found가 동사가 되겠죠. found는 뭐 찾았다도 되고요.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게 되었다. dad, 죽은. our hamster, 우리 햄스터예요. 그러면 우리 햄스터가 죽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발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 햄스터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dead니까요. 목적어가 우리 햄스터, 목적격 보어가 dead 되겠습니다.
My father found our hamster dead. 우리 아버지는 우리 햄스터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7번. Exercise. 자, 주어는 운동이에요.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keeps.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My grandparents. 우리 조부모님이 올까요? Active. 활동적인이 올까요? 우리 조부모님의 상태가 활동적인 거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옵니다. 그래서 exercise keeps my grandparents activ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운동이 우리 조부모님을 활동적이게 유지한다, 유지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8번, I. 그 다음 동사는 made가 되겠죠? 그리고 clear, 분명한. My points, 내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 분명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my points, 목적격 보어가 clear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I made my points clear. 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In my report, 내 보고서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C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그의 새 노래들은 멋지다.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옆에 친절하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는 뭐예요? 그의 새 노래들. His new songs가 주어겠죠. 그 다음 동사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들린다. 들린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멋진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어진 표현 great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His new song sound grea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멋진 게 누구예요, 여기서? 주어인 그의 새 노래들이죠.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Great은 보어예요. 주격 보어입니다. 2번. 내 어머니는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해하신다. 주어가 누구죠? 내 어머니, my mother이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는 행복해 하신다인데요.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느낀다, 행복한 이렇게 쓰랍니다. 그럼 느낀다 동사부터 써볼까요, 여러분?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요. 여기 제시된 feel에다가 s 붙여서 feels 이렇게 동사 써주면 되겠고요. 그 뒤에 행복한, happy 적어주면 완성이죠. 여러분 행복한 게 누구죠? 주어인 우리 어머니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 happy는 보어 되겠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해 하신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이 형식 문장이에요. 3번. 그는 오래 걸어서 피곤해졌다. 주어가 누구예요? 그는 he. 그 다음 동사는요. 피곤해졌다인데요. 이걸 뭐라고 쓰면 되냐면, 되었다. 그리고 피곤한이라고 쓰면 돼요. 자,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고 할때 become도 쓰고요. get도 쓸수 있는데요. 주어진 표현에 get이 있는 걸 보니까 get을 과거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got이라고 하면 되죠. 피곤한, tired, 동사 뒤에다가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피곤한 게 누구예요? 주어인 그. 그래서 이때 tired는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는 피곤해졌다. After a long walk, 오래 걸은 후에. 역시 이 형식 문장입니다. 4번, Cindy는 새 옷을 입으니 멋져 보인다. 자, 주어는 Cindy, 그쵸? 그리고 동사는 보인다 라고 쓰라네요. 보인다, 영어로 look 이란 동사 쓸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 주어가 Cindy,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look에다가 s를 붙여서 적어줘야죠. 동사는 looks라고 적어주고요. 그 뒤에 멋진, 주어진 표현 wonderful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멋진 게 누구예요? Cindy죠. Cindy가 멋진 겁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멋진은 주격 보어예요. 그래서 Cindy looks wonderful 이 형식 문장이고요. In her new dress 뒤에는 다 부사어구 되겠습니다. 5번. 도널드는 젊었을 때 부자가 되었다. 주어는 Donald. 그 다음 동사는요. 되었다. 되었다. 우리 아까 전에 become도 쓸수 있고 get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어진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다만 꼭 과거형으로 적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became이라든가 got 이렇게 동사 채워주시고요. 그 뒤에 부유한 rich까지 적으면 완성입니다. 부유한 게 누구? 주어인 Donald.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니까 역시 보어가 되겠죠. 주격 보어입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 형식 문장이 나왔고요. 뒤에는 부사어구예요. 나는 운동 후에 갈증을 느꼈다. 여러분 주어는요? 나는이죠.
I, 동사는 느꼈다 라고 하면 된대요. 자, 느꼈다, felt라고 하면 되겠죠. feel의 과거형입니다. 목마른이라는 형용사 thirsty까지 뒤에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목마른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주격 보어.

되겠습니다. I felt thirsty. 역시 이형식 문장이고요. After exercising, 운동 후에는 부사 어구입니다. 다음 7번. 캐서린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자, 주어는 his face. 그의 얼굴이 되겠고요. 동사는 변했다래요. 변했다? turned 쓰면 되죠. 어떻게요? 붉게, 붉은, red까지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여러분, 빨간 거는 주어인 그의 얼굴의 상태죠. 역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주격 보어입니다. 이것도 이형식 문장이에요. 뒤에는 부사어구. 8번.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주어는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His Christmas present. 요게 주어고요. 동사는요, 만들었다라고 쓰랍니다. made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행복한 건 누구예요?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오형식 문장입니다. His Christmas present made us happy.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행복한 건 우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된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는 그 음식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주어는 he 잘 써줬고요. 알았다. 알았다는 여기 제시된 find. 과거형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found. 자, 그리고요. 그 음식이 매우 비싸다는 걸 알았대요. 매우 비싼 건 뭐예요? 그 음식이죠. 목적어, 목적격, 포어.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He found the food very expensive.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냉장고는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한다. 주어는 냉장고는 refrigerators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 뭐, 보관한다도 되고, 유지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사 keep을 써주면 되겠죠. keep.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한대요. 신선한 게 뭐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신선한 게 아니죠. 채소가 신선한 거니까 목적어, 목적격, 포어 이렇게 오형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부터 적어주세요. Keep vegetables. 그 뒤에 목적격, 포어 fresh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한다. 주어는 rude people, 무례한 사람들이고요. 만든다, make. 자, 나를 화나게 한대요. 그럼 화난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목적어, 화나니 목적격 보어죠. Make me ang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창문들을 열어두지 마라. 마지막은 명령문인데요. 명령문 쓸땐 여러분, 주어를 생략하고 씁니다. 거기에다가 뭐뭐 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부정의 명령문을 쓸 때는요, 앞에 이렇게 don't를 적어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다 동사 원형으로 써볼까요? leave라고 하면 되겠죠. 창문들을 열린 상태로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린 건 창문들이죠. 창문들이 목적어, 열린 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열린이 목적격 보어. 그래서 don't Leave the windows open. 이렇게 적어두면 완성입니다. 오형식 문장이고 뒤에 when it rains는 부사어구 되겠어요. 자, 오늘의 퀴즈 볼게요. 그 담요가 나를 따뜻하게 유지시켰다라고 하는 뜻의 이 문장 뭐라고 쓰면 좋을지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외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 전 시간 복습도 잘 하셨나요? 네. 아, 물론 쉽지 않지. 그치? 뭐,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오늘도 이제 반복적으로 빈출어법들은 계속 나와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알파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자세히 했던 내용들의 아주 발전된 부분이거나 그것과 조금 다른 면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 가셔야 좀 더 쉬워요. 알겠죠? 네, 새롭게 뭐 새로운 거 배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 시간 했던 내용들 기반으로,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실전 문제니까 한번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을까

그걸 알아야 답이 빨리 나와요, 여러분. 얘가 답인지 아닌지 빨리 판가름을 할수 있다고요. 어법을 진짜 잘하는,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법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 어법 문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았겠죠? 열심히 어법 개념뿐만 아니라 문장에 잘 적용을 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잘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난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자꾸 쌓아주셔야, 그래야 거기에 맞게 또 결과도 나옵니다. 네, 이 입시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Self-belief. 스스로 믿어주는 거. 스스로 인정도 해주고 서로 믿어줘야 다른 사람이, 내가 나 스스로를 안 믿으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더안 믿어요. 그건 진짜 진리야.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잘해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딱 세팅을 하셔야 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립니다. 알겠죠? Success start with self-belief. 성공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잘해낼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문제 가지고 왔어요. 자, 몇 번부터? 5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똑똑 유형 요거 선생님이 빈출 어법 말씀드렸고, 머릿속에 이거는 꼭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문장의 구조는 주어랑 동사다. 그리고 동사. 그 verb. 동사는 꼭 문장 안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 동사가 하는 여러 가지 변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형 형태들이 있단 말이야. 준동사로서. 이런 동사의 변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빈출 어법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보여. 안 그러면, 있으니까 뭐, 하지 뭐. 이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제 진짜 갈까? 네,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은 뭘 물어보는 거 같니? 선생님, 동사요. 아니지, 동사 이미 여기 문장에 어디 있어? 여기 became이라는 동사 나왔어. 이러한 국가,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또 최초의 국가가 되었어. 라고 해서 동사인 became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지? 명사와의 관계. 수식 받는, 수식을 하는 분사와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지,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하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얘는 뭐야? 아,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식을 하는 분사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게 1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2번은 뭐예요? 전 시간에 이거 두 문제나 봤습니다. 형용사까지 합하면 세 문제나 봤는데, 맞아, 얘는 형용사냐, 부사냐. 라고 얘기했어. 형용사는 뭘 꾸며주죠? 맞아. 명사랑 관련되는 걸다 꾸며줘요. 그러면 부사는? 그치. 명사 뺀 나머지 다 꾸며준다고 얘기했어. 그죠? 부사나 동사나 혹은 문장 전체. 그쵸? 형용사, 부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동사, 문장 전체. 이런 애들 꾸며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고 명사 빼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기했어요. 3번은 뭐야? 자, 비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 동사냐, 준동사냐. 비동사이냐 혹은 비동사가 아니냐, to be냐, being일 수도 있지만 일단 비동사가 나오면 뭘 생각해봐라? 맞아, 수일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어. 수일치. 이 문제도 역시 수일치에 대한 문제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4번은 뭘까? 선생님 여기 and가 있네요. 그렇지, 병렬 구조. 선생님이 아까 빈출에 병렬 구조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죠? 자, inspired는 그럼 and 다음에 나왔으니까 and 앞에도 얘랑 같은 구조. 다시 말하면, provided. 동사와 동사의, 동사구끼리의 연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뭔것 같아요? 얘는 병렬 연결. 동사구와, 그리고 또 다른 동사구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whose라는, 오! 우리한테는 약간 낯설을 수도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에 구조는 어때? 소유격은 뭐뭐의라는 의미란 말이야. 소유격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나의, 그의, 그녀의라는 명사의 의미를 받을 수, 그 소유격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나의 책, 그의 책상, 그녀의 연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바로 나와줘야 되겠고,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조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됩니다.

의미상으로 앞에 있는 소유격, 즉 선행사의라는 의미에서 선행사의 의미를 따서 의미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지 구조상으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딱 봐도 뭐가 보이니? result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얘를 명사라고 봤을 때 뒤에는 뭐가 없어? 동사가 없어. unplanned는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예요. unplanned growth. 그죠? 계획되지 않은 성장, 무계획적인 성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 동사가 없어요. 그럼 result는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문장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자, 요거 이따가 한번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볼게요. 왠지 5번 이상한 것 같죠? Victorian England.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characterized, 뭐뭐로 특징 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징으로 지어져요? By the full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거 뭐야?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의 full, 전면적인 development, 발전 전개입니다. 전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정말 산업혁명이 전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전면적으로 쫙다전 영국 전역에 다 산업혁명의 특징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개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영국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얘가 동사예요. 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주격보입니다. 자, 영국은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죠. 전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으며, 1850년경에는요, the first nation, 얘가 두 번째 보호가 되겠죠. 주격보입니다. 첫 번째 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을 가진 최초의 국가가 되었죠. 어떤 국민들을 가졌을까? Employed in industry than in agriculture. 농업에서보다 산업, 공업 부분에서 고용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진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농업이 대부분의 이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는 주된 산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이 산업이, 농업이라는 이그 하나의 산업이, 농업산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농업이 이제 뭐가 됐어? 산업이라는 걸로, 공업이라는 걸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이 산업혁명의 그 전면, 전체적인 전개에 들어섰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농업 부분보다는 공업 부문에 더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employing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뒤에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목적어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업에서, 산업에서 고용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맥락상으로. 그죠? 그럼 사람들은 고용이 된다. 사람들은 어디에 종사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서는 분사에, 과거 분사에 대상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과거 분사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어때? 오케이, 좋아요. 1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panding trade, expanding, 확장하는, 확대하는 이란 뜻이죠. 확대하는 무역, 즉 무역의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확대는요, coincide, 맞물렸어요. 뭐와 함께? coincide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그 제국이라는 건 대영제국이 되겠죠. 대영제국의 성장과 맞물려서, 자, 그럼 뭐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물자가 막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물건을 팔수 있는 무역까지 팽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nd brought. 이것이 이 확대된 무역, 확대, 무역 확대가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냐면,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의 대단한 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this wealth, 이런 엄청난 부로 만들어진 이 부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어떻게 되지는 않았어요?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distribute가 분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BPP 형태가 됐기 때문에 분배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분배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even하게 익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그치? even이라는 건 고른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ly가 붙었으니까 고르게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부가 고르게 분배가 된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even이라는 부사는 어때? 괜찮아. 2번도 맞는 내용이란 얘기야. 됐죠? 자, 이제 3번 내용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Enterprising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진취적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많은 진취적인 개인들, 일명 소위 뭐라고 부르지? Self-made man. 스스로 만든 남자. 스스로 만든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많은 진취적인

개인들. 다시 말하면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rose 올라왔어요.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올라왔습니다. Humble 초라한 이런 뜻이죠. 초라한 출신,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 왔어? 부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지위, 위치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올라온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린 뭘 봐야 돼? 부가 평등.

클래스, 워킹 클래스, 일하는 계층이니까 노동 계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노동 계층의 large sections, 아주 큰 부분들,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들은 다수는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large cities. 대형 도시, 대도시에 overcrowded. 인구가 과잉이 된 거야. 그지? 인구 과잉이 된 그러한 슬럼, 빈민가로 어떻게 됐을까? 강요가 되었습니다.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large sections예요. 노동자 계층의 정말 많은 다수들이 슬럼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의 슬럼가로.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warning, 선생님이 아까 뭐 보자고 얘기했지? 주어 동사 스위치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버시, 문장이 긴데 버시 한번 끊어주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여기에 있는 주어가 large sections입니다. 복수형의 동사니까 were라는 복수형의 동사를 받아준 거 어때요? 괜찮죠? 동사 자리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3번도 좋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large city, slums of the large city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그 슬럼가에서는 그들이 work long hours,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해요. 아주 긴 장시간 동안 일하고, 근데 그것도 뭘로? 낮은 임금, 저임금으로 일합니다. 어떤 환경에서요? Unhealthy conditions. 건강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장,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크게 나눠주는 게 바로 벗의 역할입니다. 됐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병렬해서 붙여넣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4번 내용 볼게요. 자, 4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 병렬 연결로 길게 내용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또는 manufacturing towns of the north of the England. 일단 영국의 북부 보겠습니다. 다음이 영국의 이제 남부가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북부에 제조를 하는 제조 공장이 들어있는 그런 마을, 그런 도시, 제조업이 있는 그런 도시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가장 좋지 않은 예시들을 일부를 제공합니다.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이것은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영감을 줬지? Socially conscious novels, 이 사회적으로 의식적인 소설들의 영향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에 영감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nd는 앞에 provided, 이것을 이 도시가 제공했고, 그리고 이러한 소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사 provided 첫 번째 동사와 inspired 두 번째 동사가 과거 동사로 잘 연결된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 연결의 동사 연결 좋아요. 잘 병렬 연결을 만들었어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디로 올까요? 네, 5번으로 왔습니다.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 남쪽에는요, 북쪽에는 제조 공장들이 있었어. 이제 남쪽에는 뭐가 있어? 런던이 있었대요. 런던은 이미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였는데,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 그죠? 자, 이것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뭘 보여줬지?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을 보여주면서요, 이 도시는요. 남쪽 도시도, 런던도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result from, 어디로부터 초래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 이것이 초래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없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얘는 주어인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all부터 misery까지란 이야기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걸 찾아야지 누가 아니야? 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누가 있어? 그렇지, who, that, 맞아, which. 이 중에서 누가 될까? 다 될까? 다될 수는 없지, 그지? 여기 앞에 있는 게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 빠질까? who는 빠져. 그 다음에 커마 없으니까 that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하고 둘다 가능하네. 대신에 which나 둘다 가능한 주격관계대명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5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치 너무 인구 과잉이 되고 계획되지 않은 그런 성장 때문에 이러한 앞에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찾아봤어요? 나머지 문제도 같이 이렇게 해보자. 네, 딱 봤을 때 바로 보이진 않아도 대충 이 범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줄여나가는

정도 이렇게 어좀 이렇게 거칠게라도 완전히 조밀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충 이렇게 좀 좁혀 나가는 그런 단계를 겪으셔야 이렇게 해보셔야 실전에서는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자, 6번은 1번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Lease가 나왔어요. 얘는 일단은 일반 동사인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동사냐, 준동사냐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가 맞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봐야 될까? 맞아, 수일치 봐야 돼요. 수일치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주어랑 동사의 관계니까 우리는 주어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뭐야, 얘도 동사잖아. 그러면 동사냐, 역시 준동사냐 살펴보고. 설마 2번도 수일치를 물어보는 걸까? 네, 수일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문제 안에 똑같은 어퍼코드를 물어보진 않죠. 그죠? 특히나 대수능이나 합평 같은 모평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 같은 문법코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 수일치도 있지만 하나가 더뭐 있어? 태도 있죠, 태. 태가 뭔데? 능동관계야, 주어랑 수동관계야?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3번은, 맞아요. 예, 관계부사입니다. 자, 관계부사의 특징은 뭐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은? 맞아.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옵니다. 부사 대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니까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이어지는지. 더군다나 이 관계 부사가 뭐 where, when, why, how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요 내용이 위치적인 예, 어떤 그 장소나 위치적인 의미를 갖는지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쓸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어때요? 4번은 대미니까 얘는 복수형의 대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랑? 네,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형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받고 있는 명사를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얘는 지금 to 다음에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making이라는 것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즉 동명사로 봐야 되는지. 준동사죠. 그래서 아니면은 동사로 봐야 되는지, to를 to 부정사로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동명사인지 아니면 to 부정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사로 본다라는 게 to 부정사를 보는 거.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 쭉 읽으면서 의미상으로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뭐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무엇을 하는 거? Retrieval. Retrieve라는 동사가 뭔가를 다시 찾다라는 뜻,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trieval 하면 불러오기요.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게 무엇이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so much better, 훨씬 더 낫게 만드나요? 뭐보다? Than review. Review는 다시 보기니까 복습이죠. 복습보다 무엇이 다시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걸더 낫게 만드나요? 그러면 뭐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다시 불러오기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다시 불러오기가 뭐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온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내용 보겠습니다. One answer. 한 가지 대답은 comes from the psychologist. 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의 개념으로부터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개념이 바로 뭔데?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난도. 바람직한 난이도를 주면 그러면 이 불러오기 연습하는 하는 것이 실행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시 보기보다 더 낫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어려운 불러오기는 머릿속에 있는 걸다 불러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것은 leads to, 어디로 이어질 수 있죠? To better learning.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과거 동사 아니에요? 아, 여기서 진짜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it provided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i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provided that 보통 대시 생략되고요. 뒤에 문장이 나오거든요. that 이하를 고려한다면 이라는 의미에서 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한다면요. The act of retrieval, 불러오기의 그 행위가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그렇다면 어려운 불러오기,
그렇게 다시 불러오기, 어떤 배운 내용들을 불러오는 것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1번은 사실은 고3 문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봤을 때 너무 딱 봐도 retrieval이라는 명사가 지금 주어로 잘 주어졌단 말이에요. 명사로 의미까지 주어졌죠. 그러니까 단수형의 명사니까 단수형의 동사 lead로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데 오히려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설마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스위치 문제였고, 얘는 이 자리는 동사 자리에 리즈라는 단수 형태의 주어가 온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아, retrieva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제 recall이란 단어로 바꾼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ree recall test.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입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백지 같은 거 놓고 백지 같은 거 놓고 배웠던 걸막 쓰는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오늘 배웠던 거쭉 쓰는 거. 네,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회상성의 이런 시험. 은요, 바로 어떤 시험이냐,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겠죠? 이것은 tan 2, 이렇게 동사로 이어집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free recall 테스트가 여러분들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이 실험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해내야 돼요. 불러드려야 돼요. 그죠? 회상해야 됩니다. 뭐요? as much as one can. 이런 뜻이에요. as much as one can이 as possible의 뜻입니다. 가능한 한,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가능한 한그 학생들이 할수 있는 만큼 기억해 내야 돼요. Without prompting. prompt는 여러분들 유도하다인데 특히 힌트를 줘서 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힌트를 줘서 유도하지 않고 이거 뭐야? 그 다음 뭘까?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그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만큼 기억해낼 필요가 있는 그런 시험이 free recall task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백지를 주고 오늘 배웠던 내용 다 기억나는 거 써봐. 이게 바로 free recall task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리콜 테스트에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은 tend to result in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어떤 결과로 초래가 돼요? Better retention, 더 나은 보유력, 더 나은 기억력, 더 나은 보유력으로 이어집니다. Then, 뭐보다요? Q recall test, 단서를 주고 회상하는 그런 시험보다요. 단서를 주고 회상한다는 건 바로 뭔데? 이 시험에서는요, 지금 구조가 지금 똑같지 않니? 그지? In which and which 동일합니다. 다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Q recall test는 in which students 학생들이요 준대요 힌트를요 뭐에 대한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 낼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테스트래요. 지금 뭐야? 힌트를 받는 테스트 아닐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give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라는 보통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수요동사로 많이 쓰이는 동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테스트에서는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 힌트를 주겠어요? 학생들 힌트를 받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give라는 동사도 g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이렇게 주는 거죠.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단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단서를 준다라고 했을 때 간접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서를 받는 그런 시험이 바로 cue recall test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are given이 되어야 됩니다.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뭐야? 태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 능동이 아닌 수동의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 그렇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능수동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구조만 보고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5번까지 갔는데도 답이 없어야 돼요. 다른 게 답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Cue recall task in turn. 자, 그 다음으로 이 단서가 주어진 그런 회상의 시험은요. are better than, 뭐보다는 낫습니까? free recall test보다는 좀 보유력이 떨어지지만. 하지만 뭐보다는 나아요? than recognition test. 어떤 인식형의 테스트보다는 나아요. 인식형의 테스트가 바로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여러 개 선택하는, 다지선다죠? 그죠? 1, 2, 3, 4, 5.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이 테스트.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이 테스트에서는요. 자, in which를 뭘로 바꾼 거야? where로 바꾼 거죠, 뭐.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만 완벽하게 주면 됩니다. 볼게요. The correct answer. 정답이 needs to. 뭐가 될 필요가 있어요? recognized. 인식이 될 필요가 있지. 뭐 하진 않아도 돼? 생성이 될 필요는 없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multiple choice answers입니다.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는지 다 쓰지 않아도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생성되진 않아도 인식만 제대로 하면 그 정답이 인식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은 뭐할 필요가 있지?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죠. 뭐가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한 구조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도 어때요?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되고 이 관계부사는 앞에 테스트에 대한 그 테스트 속에서는 이란 뜻이니까 테스트 내에서는 이란 뜻이니까 in which
or where 라는 관계부사 형태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도 좋아. 우리는 이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놓쳤다면 4번, 5번까지 가고 답이 없는데, 그 상태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면 되냐면 대부분은 의미상으로 내가 잘못 찾아낸 거 없나. 즉, 능수동의 부분으로 답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죠? 학생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는 건 아닌지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오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계부사는 총 4개로 주어집니다. When, where, why, how. 자, 앞에 선행사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면 when이 되겠고, 장소면 혹은 상황도 가능합니다. 여기 테스트의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장소나 상황도 where라는 관계부사. 다른 관계부사보다도 where라는 관계부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그 선행사의 폭이 좀더 넓어요. 상황까지도 다 where라는 관계부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why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낼 때, 그리고 방법을 나타낼 때는 how인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the way how라는 선행사와 관계부사 how는 같이 올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죠. how만 오거나 the way만 오거나 둘중 하나.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오는 게 관계부사다. 계속 볼게요. 자, giving someone, 누군가에게 a test, 시험을 준대요. 즉, 시험 보게 하는 거죠. 언제요?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배운, 무언가를 배운 immediately after, 직후에 누군가한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improves, 향상시킵니다. retention less, 덜 보유력을 향상시킨대요. 기억력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 보유하는 것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요? Then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 그들에게 약간의 지연이나 지체를 주는 것보다요. 약간의 지연이나 지체를 준다는 게 뭐야? 시험 배우자마자 학습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있다가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약간 딜레이를 주는 거, 지연을 주는 건 long enough, 충분히 길게 지연을 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뭘 위해서냐? Answers are not in mind. 해답이, 정답이 마음에 없게 할 때, 즉 떠오르지 않는 거죠. 뭐할 때?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학생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긴 약간의 지연을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 덜 보유를 향상시킵니다. 즉, 보유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시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라고 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이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막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 관계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유해, 즉 머릿속에 이 기억하는 그 보유하는 능력들이 더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them은 무엇을 가리키니?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학생들이, 그렇지, 정답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뭐할 때? 학생들이 그 답이 필요한데 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긴 약간의 그 지연 시간을 학생들한테 주는 게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봤을 때이 댐은 뭘 가리키기 때문에 answers. 복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 게 맞으므로 이 자리도 역시 댐이 적절하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자, 커마커마는 삽입으로 지금 difficulty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난도, 난이도예요. 난도는 maybe part of, 뭐가 될수 있어요? The reason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의 일부가 될수 있죠.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난도는 far from, 뭐뭐시기는커녕, 뭐뭐하는 거리가 먼, 이란 뜻이죠. 뭐가 아니에요? being a barrier.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장벽이 되기는커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의 장벽이 되기는커녕? 바로 이 retrieval. 되돌리기, 다시 불러오기, 다시 불러오기가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불러오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기는커녕, 장벽이 되기는커녕, 난도라는 건 그렇게 되는, 다시 말하면 makes retriever work, 하게 만드는 이유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오기를 더 잘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좀 있어야 그래야 생각해보고, 그래서 판단해서, 그래서 불러오게 했을 때더 기억에 많이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does가 가리키는 건 사실은 make retrieval work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 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님 전 시간에 얘기했죠? 대동사예요, 대동사. 선생님이 왜 자꾸 대동사를 강조할까? 맞아, 시험에 나오고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알겠죠?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 구를 받는 대동사. 대신 받는 동사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그럼 어때요? 어디에 대한 장애가 된다. 자, 뭐뭐에 대해.

엄마에게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전치사 추가 되겠죠. 전치사 추가 다음에는 동명사의 명사의 목적어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making이라는 동명사는 적절하다. 그래서 5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 맞는 어법 코드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최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문제 갈까요? 7번. 자, 7번도 한번 1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적기 전에 한번 해볼까? 자, 1번은 뭘 묻는 거야? 아, 일단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봐봐. 주어 동사가 있어. 그죠? 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왔어. 접속사가 없이 그냥 나왔어. 그럼 얘는 뭘까? 맞아. 분사겠지, 분사. 바로 전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뭐 which 뭐뭐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아서 부연 설명하는 부연 설명을 하는 이 분사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여기 자리가 그러면 현재 분사가 맞을지 과거 분사가 맞을지 이 정도만 한번 고려를 해보죠. 능동인지 수동인지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2번은요? 2번은 관계 대명사네. 자,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에 얘가 맞으려면 그렇지. 완전한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로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 그다음에 구조상으로 보고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3번에 있는 두는 뭐야, 여러분? When they do succeed. 강조해서 읽긴 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 두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매우 매우 매우 매우는 빼도 어때요? 의미가 통하죠? 그죠? 저 자리에 두 빼도 어때요? 통하죠? 그거예요. 뭐죠? 그렇지, 강조입니다. 자, 두 강조 동사입니다. 동사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이렇게 두라는 동사를 쓴다. 이거는 사실 단순 지식이죠? 볼 필요 없어요. 얘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그럼 뭘까요? 방금 전에 우리 댐이 나왔을 때 is 아닌가 봤죠? those가 나왔으면 이제는 누구? 그렇지. 이 자리는 단수형의 명사인 명사를 받는 대시 되진 않니?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뭐야?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5번은요? 투부정사, 준동사 나왔습니다. 자, 이 준동사니까 이 자리 동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준동사가 맞다면 이 준동사가 투부정사인지 혹은 동명사가 되진 않는지 혹은 분사가 되진 않는지 준동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총세 가지니까 그 중에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A number of 무슨 뜻이야? 하나의 숫자라고 하진 않겠지? 그렇지. 수많은, 많은, numerous의 뜻입니다. 많은 연구들이요,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상당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아, 그러면 뭐야? 많은 연구들이 뒤에 걸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뒤에 걸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죠? 신빙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타고난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자, 인간의 어떤 성향일까요? To respond differentially는 차별적으로라는 뜻이죠. differential이 차별적인이란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인간이 차별적으로 반응한대요. 뭐에? social stimuli, 사회적인 자극에 차별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류는 뭔가 사회적인 자극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한다, 차별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볼게요. From birth, 태어나면서요, infants, 아기들이에요. 유아들은요, will orient, 향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이렇게 눈이나 이런 데 자신의 몸이나 이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Preferentially, preferentially는 우선적으로란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목소리에 향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부모가 되겠죠, 아기들이. 그죠? 그랬을 때 부모,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거나 이런 쪽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끝났죠?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기들은 어디를 향해?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쪽이 어느 쪽이야?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장의 내용이 다 완벽하게

가게 구조상으로도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입니다. 이렇게 앞에 아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인 것처럼 보여요? Know that, that 이하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Such stimuli, 그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그들에게 특히나 의미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앞문장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아기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얘는 그냥 전형적인 분사구문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이때 infants라는 they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 생략해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아기들이 보입니다. They seem to know. 그들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아이들이 보여집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능동의 현재 분사가 적절하다. 그래서 1번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죠? 2번 봅니다. 자, moreover, 더욱이요. They register. 그 아이들은요, 아기들은 등록을 합니다. This connection actively. 이러한 연관성, 이러한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Imitating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아, 그 보는 사람, 그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다양한 얼굴 표정을 모방하면서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새기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표정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모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아기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어른들이 짓는 표정, 어른들의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따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요, 이러한 gesture는 that are presented to them,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 따라 할까요? 혀를 내밀기나 아니면 입술을 다물기 아니면 입을 벌리기 이런 행동들을 따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기들은요, will even try to 뭐 하려고 심지어 노력하죠? match gestures. 이 몸짓을 일치시키려고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몸짓은 어떤 몸짓이에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몸짓.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아까 2번.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완전한데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에서 혹은 어떤 부분에서라는 설명은 더 덧붙여도 되겠지만, 그건 부사적인 의미고.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하다고요. 그랬단 이야기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gesture에서는요,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gesture들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즉,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gesture는 어떻게? 거기에 맞추려고. 그걸 잘그 사람처럼, 보이는 모델처럼 똑같이 하려고 맞추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요?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s until they succeed. 그 아기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 표정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얼굴을 뭐 하면서? 얼굴로 실험을 하면서요. 자신의 얼굴로 실험을 하면서 그 표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in which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를 넣어줘야 완전한 문장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야. 자,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했어. 그죠? 성공했을 때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반짝이면서 그들의 즐거움을 표합니다. 보여줘요. 진짜 성공하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즐거움을 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new success, 그들이 정말로 성공을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기쁨을 표출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반대가 되겠죠? When they fail, 그들이 실패하면요, they show distress. distress라는 표현 좀 기억해 두세요. 고통이나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을 보여줍니다라는 얘기예요. 못했어라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단순 지식입니다. 강조해 두. 그래서 3번 괜찮은, 틀리지 않은 선택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요, they not only 그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려는 능력? 뭐에 대한 능력?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y movements. kinesthetically 밑에 보시면 운동 감각적으로라고 나오죠. 운동 감각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겪은 그 신체의 움직임을 맞추려는, 뭐와 맞추려는? With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의 그것과 맞추려는. 근데 그게 뭔데? That are visually perceived.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인식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자신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은 겪은 몸의 움직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은 match A with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신들의 그 신체 움직임과 누구의 움직임을 맞추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맞추겠죠. 그 얘기는 이 노즈가 가리키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body movements를 가리킵니다. movements가 되니까 복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복수형의 those 대시 아닌 those가 적절하다라는 결론이에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뭣도 있대?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타고난 뭐도? 아, drive가 여러분 추진력이라는 뜻도 있고 욕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desire처럼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rive가 2, 3학년 지문에서는 운전하다로 거의 안 나오고요. 명사로 나올 때 이렇게 욕구나 추진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동사로 쓰일 때도 거의 make의 의미로 많이 나와요. 목적어와 뒤에 거 다루고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만들다거나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욕구를 그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능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도 아기들은 타고나게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at is, 다시 말하면요. 그 아기들은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다시 한번 반복하죠. 앞에 있는 내용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To imitate others.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뭔데? They judge. 그 아기들이 판단했을 때, to be like me. 나와 같네. 라고 판단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방하려는 타고난 욕구를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judge는 사실은 judge A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A를 to 이하라고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 이 자리, 사실 여러분들 준동사. 동사는 동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는 이미 있으니까 준동사 자리가 맞고 to 부정사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정보. 우리는 사실은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죠? 문장의 구조로 쉽게 판별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긴가민가 싶을 때는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단순한 그냥 선행사인 명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장소나 그 명사 선행사에 해당하는 그 명사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관계부사잖아요. 부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게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할 만하지? 그죠? 우리 이제 8번이야, 8번. 예, 이제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까? 자, 1번은 뭔것 같아요? 1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너무 아끼는 나머지 단서를 줬어요. help라는 존사 역동사죠. 그죠? help. 이런데도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그지? 목적 보호 자리에 help는 뭘 쓰지? 네,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그쵸? 아니면 to 부정사를 쓰죠. to를 넣은 동사,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to를 뺀 그냥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를 써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1번은 사실은 보나 마나죠. 뭐,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 여러분들이 한단지, 여러분들이 된단지. 근데 딱 봐도 do your best니까, 너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능동의 의미 아니겠어? 그죠? 자, 2번은 뭘까요? 2번은 지금, oh, welcoming it can transform it into something that. 뭐, 이 식이 여러 번 나오네. 그죠? 얘를 지금 뭘로 봐야 될까? 대명사로 봐야 될까? 그렇다면, 단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사실은 대명사 말고 이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떻게 쓰여지죠? 그치. 가목적어, 진목적어, 혹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대명사로 봤을 때는 단복수를 봐야 되고, 단수인지 복수명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근데 뒤에 봤더니 대절이 완벽하지도 않네요. 그죠? 토부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주어나 혹은 가목적어나 가주어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금 준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오랜만에 또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문장 내에 본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요? 대시, 지금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대디아를 상기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너에게 무언가를 이란 직접 목적어설입니다. 즉, 대시, 접속사 대시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럼 접속사 대시로서는 뒤에 있는 문장이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하지 않다면 관계대명사 what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도 같은 명사들을 이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뭘까요? 얘는 지금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이 to 그렇지 가주어가 돼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가 가주어는 아닐 것 같다. 동일한 어퍼코드가 한 문제에는 잘 안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봅니다. view는요,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viewing the stress response as a resource. 와, 스트레스를요, 우리 되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스트레스의 반응을 뭘로 보는 거? 자원으로서 보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원으로 보는 거. 이것은 can transform, transform. 무엇을 뭐뭐로 바꾸다 라는 뜻으로 보통 into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입니다. 가운데 것을 into 이하의 것으로 바꾼다 라는 뜻이요. physiology of fear,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이 두려움의 physiology, 생리 기능을 courage, 용기라는 건 긍정적인 거죠. 용기라는 생명 작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ress라는 부정적인 걸 resource로 바꾸게 되면 fear라는 부정적인 거에서 우리는 용기, courage라는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t can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또한 뭘로 바꿀 수 있죠? 부정적인 위협이라는 감정을 도전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리고 then can help you.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최선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do or to do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원형으로서 괜찮다. 1번은 좋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요?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스트레스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요. 스트레스는 그냥 부정적인 거야 라고 보여줄 때가 있대요. 그게 어느 경우일까요? As in the case of anxiety, 불안감의 경우처럼요. 아, 막 불안감이 있으면 사실 이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Welcoming it, 그것을 환영하는 것, 즉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can transform, 무엇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into something that is helpful,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뒤에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it을 someth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t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가 맞아요. 그죠? it과 something을 지금 같이 견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대명사 it은 누구를 받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복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스트레스가 도움이 안 될 땐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기꺼이 환영하는 거,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 그 스트레스를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뜻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시 가리키는 건 단수형의 명사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번도 어떻다, 2번도 어떻다? 맞는 선택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More energy, 더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건 더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더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willingness, 어떤 기꺼운 마음, 그죠? 네, 기꺼이 to take action,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지문의 스트레스를 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지문에서.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계속 갑니다. You can apply this strategy.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your own life.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Anytime you notice signs of stress.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의 징후를 목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 어려워. 사실은 보기도 싫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상민쌤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긴장이 되려고 할 때 이제 기대감으로 바꾸는 거지. 야, 이번에는 내가 또 뭔가를 알아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그 징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다 보기 싫고 다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쵸, 관점을 바꿔서 그걸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네, 2번까지 잘 우리 왔습니다. 3번
볼게요.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or your breath quickening. 뭐할 때? 여러분들이 느낄 때요. 여러분들 심장 박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quickening. 어떻게 되는 거? 빠르게 가는 것처럼. 빨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고 목적보로 quickening,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 여러분들의 호흡이 막 가팔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런 걸 느낄 때, 그러면 긴장하고 있는 거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야? 그럴 때라는 부사절이 끝났습니다. 일단락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줘야 돼요? 뭐뭐 할때 뭐뭐 해라. 뭐뭐 할때 뭐뭐 하는 것이다. 문장이, 주절이 나와줘야 되겠죠. 부사절은요, 여러분, 시간이나 양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부사절로 문장의 기본적인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라운드. 주절이 시작돼 줘야 됩니다. 자, 봤더니 realizing, 주어로 쓰였나? realizing that it is your body's way.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체의 방법이라고 깨닫는 것은?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신체의 그것은 방법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주어만 나와 있고 동사 이하는 아예 없는데 뭘로 했을 때? Realizing을 동명사로 봤을 때는 그러니 깨달으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분사구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더 문제지. 왜 문제야? 문장 본 문장이 없어. 본 주어 동사의 주절이 없다고요. 왼절은 그냥 지워지는 필수 성분이 아닌 부사절로 본다면 뒤에 본 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죠. 주어는 없어도 동사는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떤 문장에서? 대부분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다 나오지만 주어가 없는 문장? 그렇지. 명령문이. 바로 앞에는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유는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뭘까요? 그렇지. 얘는 동사가 필요하며 얘는 명령문입니다. 이 자리는 준동사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3번의 정답이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realize, 깨달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심장 박동이 계속 빨라지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가팔라질 때, 그걸 느낄 때, 깨달으세요. 뭐? 그게 바로, 그렇게 심장도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 방법이라고요. 뭐 하려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우리 몸이 하는 방식이다. 라고 깨달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아, 나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나는 더 열심히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동사 자리구나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 tension이 뭐예요? 긴장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체에서 어떤 긴장을 목격할 때, remind,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치? 얘도 지금 부사절이고, 얘도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왔지. 그치? 얘도 뭐야? 명령문이 나온 거지. 자, 기억해 주세요.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 아이디어를요. The stress responses, 그 스트레스의 반응이 gives you, 여러분들에게 give access to, 뭐뭐에게 접근하다, 뭐뭐를 이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힘, 아까 얘기한 거 뭐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더 준다, 더 이걸 활용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Sweaty palms, 손바닥에 땀이 나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What it felt like.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지 기억해 보세요. On your first date, 여러분의 최초의 데이트 때, 첫 데이트 때그 데이트가 어떤 기분, what like,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it이 가리키는 게 뭐야? To go on your first date. 여러분들의 첫 번째 데이트를 가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라고 해석이 되죠. It은 형식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가 되겠고, 투부정사는 대표적인 진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내용상의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어법 코드이기 때문에 5번의 to go라는 진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투부정사는 적절하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자, 4번의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스트레스의 반응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뭐 하도록? 그치. 여러분들이 접근을 준다.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걸 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는 접근법. 직역을 한 거고. 아까 우리가 의역을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에 이끄는 접속사.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remind의 타동사의 목적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적절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트 때, 첫 번째 데이트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땀이 나는 건, 손바닥에 땀이 난다라는 건 언제 나요? 여러분들이 가까울 때, 어디에 가까이 있을 때, something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땀이 나죠. 진짜 뭔가 바라고 이럴 때 손에 막 땀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된다.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명령문의 자리니까 3번을 정답으로 해서 realize라는 명령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That year를 깨달아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한번 마무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유익했나요? 네, 좋아요. 특히나 유익했으면 다음 시간 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쓰는데 여러분들 딱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쓰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distribute라는 단어고요. 배부하다, 배포하다, 배분하다, 유통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istribution, 배포, 배분, 뭐 유통 다 됩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게시판에 요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타이핑을 한번 써보거나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한번 써보거나 그래야 완전하게 여러분께 됩니다. 알겠죠?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한번 써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은 더 발전하겠죠? 예, 분명히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0: 아.
1: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1: 네.
0: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요?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오래된 재킷 안에서 우물 찾았지롱.
2: 오,
1: 비행복
2: 아, 너무
1: 있죠,
2: 이거 완전
1: 솔직히.
2: 럭키잖아요.
1: 에, 주머니 딱
2: 오.
1: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2: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1: 그러니까요.
2: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이,
1: 엄청납니다. 네.
2: 그럼요.
1: 자,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Oh, yes.
1: 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올해는 자켓 안에서 오브를 찾았거든.
2: Jacket?
1: Jacket.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2: How? Yeah,
1: $5.
2: how are you going to use it?
1: Okay.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2: Huh?
1: 응.
2: You're going to
1: 그
2: talk?
1: 과자, 과자. Snack.
2: Snack.
1: Yes. Yeah,
2: Oh.
1: buy some snacks.
2: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1: 좀
2: yeah.
1: 줄게? 좀 줄까?
2: Me and you together.
1: 오케이, 오케이, 좀
2: Yes.
1: 줄게요.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1: 네.
0: 보드게임 할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1: 아,
0: 있어요.
1: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0: 기분 좋죠?
1: 예, 그럼요.
0: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1: 그쵸.
0: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야?
1: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살짝 나는데.
0: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럴까요?
1: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0: 그쵸.
1: 진짜 그런 게 있어요.
0: 맞아요.
1: You're in a good mood.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0: Right.
1: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0: Okay.
1: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예.
0: 알겠습니다.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1: 응?
0: 살짝 아쉽긴 한데요.
1: 왜요?
0: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1: 아,
0: 제가 좀
1: 그래요?
0: 이따 설명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1: What's up?
0: Hey, what's up?
1: 아, 이거 편하다.
0: Yes.
1: 훨씬 편하네요.
0: 훨씬 편하죠, 그쵸?
1: 네.
0: 자, what's up?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1: 네.
0: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hey,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이 맞겠죠.
1: 아, 그리고
0: right.
1: 동사가 없었군요.
0: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1: 아,
0: 네, 맞습니다. So
1: 네네.
0: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네.
0: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 또 있죠. 인사 중에.
1: 이거는...
0: Hey, what's going on?
1: 할게요.
0: What's going on?
1: 네,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1: 아하.
0: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인사처럼도 쓰는 겁니다.
1: 네, 이거 대신 그냥 어부로만 쓰.

0: 간단하게 좀
1: 길네요.
0: 아, 네. 지금 듣고 있는데 영혼이 안 보였어요.
1: 맞아요.
0: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1: 어허.
0: Right? 오케이.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1: 그렇죠.
0: 이렇게 하면 in a good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1: Jane is in a good mood.
0: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1: Yeah, he is in a bad mood.
0: He is in a bad mood.
1: Yes.
0: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1: 부정으로.
0: 걸었어요. 네. 그런데 bad로 쓰셔도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1: 네.
0: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거 한번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 발 앞서가요.
0: 배드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Alright. 표정만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네. 맞아요.
0: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0: 남편분이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드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병작해볼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뭐죠?
0: 우리 시점 문장. 오래된 재킷 안에서. 법을 찾았지롱.
1: 아,
0: 예스.
1: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0: 맞아요.
1: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당. 뭐
0: 이런,
1: 그러니까.
0: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1: 기분이 좋고
0: 맞아요.
1: 떠 있잖아, 약간.
0: 맞아요.
1: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0: Yes.
1: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러면 five 오불.
0: 오불.
1: 5불이 $5라는 얘기잖아요.
0: 오케이, okay, yes.
1: 또 그래서 $5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0: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1: 아, 보통... 이거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0: 네.
1: 그죠?
0: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1: 예.
0: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되거든요.
1: 아, 그러네. 5 앞에 나왔네요.
0: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 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0: D-O-L-L-A-R-S.
1: 아,
0: dollars.
1: O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하.
0: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응?
0: 바로,
1: 다른 게 또 뭐 있죠?
0: Box.
1: 에?
0: 뭐, 처음 들으셨죠? 보셨나요?
1: 저 몰라요.
0: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5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는요.
1: 예.
0: 달러, 불.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1: 예.
0: 너 $5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예.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1: 5불 있어?
0: 10불 있어?
1: 맞아요.
0: 불을 많이 쓰거든요.
1: 그게 더 간단하고.
0: Right?
1: 네.
0: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1: 아.
0: 예전 단어로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skin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bug을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1: 네.
0: So bug 추천드릴게요.
1: Oh, bug.
0: Yeah.
1: Okay.
0: Okay, so bug이 나왔고요.
1: 음?
0: So I found $5. 근데 어디 있어요?
1: In my old jacket.
0: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1: 안쪽인데요.
0: That's right. 네.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0: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n my pocket?
0: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in

0: key in the drawer.
1: Drawer. Perfect.
0: Yes.
1: All 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0: 네.
1: 뭔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0: It was in my pocket.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All 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0: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 할 거야?
3: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넘나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찾아도 그걸 찾았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1: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3: 그렇죠.
1: 상대방의 에이.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3: 그렇죠.
1: 막 이럴 때 있거든요.
3: 예.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1: 예. 이 정도면 보통
3: 잘 받아줬어.
1: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3: 그쵸.
1: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3: 너무 착하다.
1: Right. So nice. 예.
0: What are you going to do? It.
1: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잠깐만요. 그럼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1: to?
3: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자를까요?
1: 네네네. 지금 너무 아팠어요.
0: X,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3: 뭐 할 거야?
1: Uh-huh.
3: 뭐 할 거야? 그걸로.
1: 그걸로.
3: 그것으로.
1: 그것으로.
3: 그것으로. 그럼 about이신가?
1: About it?
3: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1: 오케이, 오케이.
3: 예.
1: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3: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1: 오케이.
3: 아.
1: 자, 근데 생각해보면
3: 예.
1: about 또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3: 아.
1: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3: 네.
1: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3: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1: 네.
3: 아!
1: Right. With라고 하는 거.
3: With가 있네.
1: 이게 뭐예요, with가?
3: With, 몸을 가지고.
1: 그렇죠.
3: 아, 그렇죠.
1: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3: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1: Right, right.
3: 네, 아쉽네요.
1: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3: 아.
1: 뭐 적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3: 네.
1: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hey. 영화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 네네.
1: 아,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3: 아, 네. 그렇구나.
1: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3: 네.
1: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3: 네.
1: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네.
1: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3: 네.
1: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3: 네.
1: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3: 그 돈?
1: The
3: money.
1: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3: 네.
1: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3: 이걸로
1: 뭐 할 거야?
0: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그렇죠.
3: 아.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Yes.
1: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3: 아하.
1: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3: 네.
1: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3: 왜냐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1: 맞아요.
3: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3: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니까
1: exactly.
3: 영작을 so what are,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3: 예.
1: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3: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자,

0: 그러면 응용으로요.
1: 네.
0: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1: 네.
0: 이런 만약 대답으로 비고잉투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1: 오호.
0: 어떻게 할까요?
1: I'm going to buy buy a toy with it.
0: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1: 아.
0: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 버린 거죠.
1: 네.
0: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 음흠.
0: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서 같이 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1: 에?
0: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그렇죠. 예, 과자면
0: 어디에요?
1: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0: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0: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1: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0: 아하.
1: 이거를 살까? 여기서
0: 오케이.
1: 끊을까요?
0: 좋아요.
1: 예, 여기서 끊고 그다음에
0: I'm thinking of what?
1: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0: 오,
1: 예.
0: 오케이. Alright, so I'm thinking of it 요 뭐,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1: Yes.
0: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1: 네.
0: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트릿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1: 맞아요.
0: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아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트릿이라고 쓸 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1: 중요한 패턴이요?
0: Buying?
1: 예,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1: I'm thinking.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네.
0: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1: 아.
0: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the ing를 넣는 거예요.
1: 오.
0: So think of do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1: 네.
0: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1: 어.
0: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1: 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아, 생각 중이야?
0: 아하.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야,
0: 그렇죠?
1: 네.
0: 아,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Think about.
0: 네.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 다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0: exactly.
1: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 지롱.
1: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0: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목소리)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인 명사. 네.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1: 네.
0: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 여권 없어졌어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거
1: yeah.
0: 내 주머니 안에 있었대요.
1: It was in my pocket.
0: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1: I found the key.
0: 그 서랍 안에서.
1: In the drawer.
0: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 Yeah.
0: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1: Box.
0: Box, right? So, 나는 옷을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1: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0: 아, 대박입니다. 아주 에이.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알라이트, 다음은요? 아, oh,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Yes.
0: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1: Mm-hmm.
0: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1: 네.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에 질문형입니다.
1: 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2: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5: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O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Oh,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Oh, good idea.
1: Yay.
2: Something delicious.
1: Yeah.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Good. 잘하십니다.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0: What time did they arrive?
1: Very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mm-hmm. of doing something.
0: 네.
1: Right? 이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네. 낭독도 몇 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 하는 거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0: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네, 좋습니다.
1: That's right. 네.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5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 have sort of matching outfits today.
1: Right, but kind of opposite, right?
0: 네. 반대로 뒤집히긴 했지만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Uh-huh. Anyway,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1: Uh-huh.
0: So,
1: mentioning.
0: What is this week's topic?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s or
0: daily
1: routines.
0: Yeah, daily routines and routines. 그러니까 정해진 일과 있죠. 매일 이렇게 이런 mm-hmm. 순서로 한다라는 것을 uh-huh.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0: 네. 정해진 일과는 positive impact,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We have Kayla,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앞에서 봤던 문장에서 살짝 확장을 해준 상태죠.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Kayla said,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네, on your life. 뒷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impact가 어디에, 영향이 어디에 끼쳐지는가 생각해보면은 on your life. 그리고 daily routine이 having a daily routine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과를 가지고 있는 건 can have a good impact on your life.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다시 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ree more times.
2: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굉장히 복습의 성격이 강하죠. 계속해서 조금 짧은 버전, 약간 긴 버전, 그리고 가장 긴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충격 단어부터 볼게요.
1: Impact, impact.
0: Impact, im 이 부분에 강세가 있고요.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really positive impact
1: Impact.
0: on your life. 정해진 일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했고요. Impact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게세 가지, 주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impact, effect,
1: Effect.
0: 그리고 in.
1: Oh, influence.
0: Yes, that was a hint
1: I was
0: for
1: like,
0: you.
1: wait, which one is he talking about?
0: Sometimes we kind of connect, but sometimes we
1: Sometimes we
0: don't
1: don't.
0: know what the other person is thinking about.
1: Right.
0: 그래서 다시 한번 impact,
1: Effect,
0: effect, 그리고 influence 세
1: influence.
0: 가지 중에 뭐 어떤 걸 쓰더라도 영향은 그 위에 약간 덮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on을 씁니다.
1: That's right.
0: to나 뭐 다른 것보다도 on. Alright.
1: And she says, for example,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0: 예를 들어서 I have a daily routine 하려다가 I have a daily morning
1: Morning
0: routine.
1: routine.
0: 매일 아침 하는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대요.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1: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0: And even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그냥 작은 변화를 준 것뿐이지만. 여기서 that I made를 한번 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이것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변화일 뿐이지만. 그런데 that I made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 아, 이 변화를 케일라 씨가 만들었구나.
1: She made it because a change can come from anywhere. Could be a change of environment, change in weather, change in management if it's at your job, but it's a change that she made
0: 맞아요.
1: herself.
0: 네. 그래서 번역에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변화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온 것인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인지가, 네, I
1: I
0: made.
1: made.
0: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am experiencing, 뭐 이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걸 수도 있어요.
1: Yeah, like someone else did something,
0: 네.
1: right?
0: 네. 이 작은 부분으로 의미가 달라졌고요.
1: Change that I made, she says,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0: 네, 작은 변화였지만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또 on 나왔죠? In general.
1: In general.
0: 제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1: All right, so what is this change? Let's find out.
2: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a comedic talk show or just some funny program to get me laughing and to just kind of start my day with a smile.
1: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0: 네, 그래서 매일 아침 every morning when I get up 아침에 일어나서 뭐할때 and I am getting ready for work 일할 준비, 일하러 갈 준비 아니면 출근할 준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Or 꼭일 때문에 외출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1: No.
0: 뭐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그게
1: Of
0: 뭐가
1: course.
0: 됐든지 간에 보통 일정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 하루 일정은 스케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은 plans. You
1: Plans.
0: have plans for the day.
1: Yeah, any plans you have for that day.
0: 네, 좀 격식을 갖춘 말로 또는 병원 진료 같은 건 appointment라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plan이라고 해서
1: Plan.
0: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아무튼 출근하러 갈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get ready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뭘 한다는 거죠?
1: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a comedic talk show.
0: 저는 그때 준비를 하면서 I will turn on my computer, 컴퓨터를 켜고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1: Comedic talk show.
0: Yeah.
1: Comedic.
0: Or a comedic talk show.

0: 카메릭 방금 뭐 강조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희극의라는 이 뜻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희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웃기는
1: Yeah, it's just funny.
0: It's comedy.
1: It's funny. It's comedy.
0: 네, 그래서 카메릭 토크쇼, 코미디 토크쇼 같은 거를 보는데 이 중간에 재밌는 것이 뭐, 코미디 토크쇼 앞에 스탠드업 쇼 같은 경우는 스탠드업 토크쇼를 말하는 거겠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말하는 거.
1: Stand-up comedy,
0: 네,
1: right?
0: 그냥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어떤 모노로그를 하면서 재미있게 웃기는 거. 미국에 굉장히
1: They're
0: 많죠.
1: saying some funny stuff in front of the mic, and it's one person, and there aren't props usually.
0: Exactly.
1: Sometimes props, but they use them wisely.
0: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투어도 많이 하고요.
1: They
0: 정말
1: go on tours like,
0: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하나 있고
1: bro.
0: 코미디언이 말하는데 앞에 몇천 명이 듣고 있죠.
1: They are like rock stars, and so it's so expensive to get tickets. Don't even try and get some for your favorite comedians. Kevin Hart, it's too expensive.
0: 그래요? 굉장히 비싸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는 건데 재밌는 부분은 watch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화장하거나 그러면은 듣기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she said I will listen or watch. This works in spoken English, but technically she should say I will listen to or watch.
1: Yes, listen to or watch.
0: 'Cause you can't say I listen a show. You listen to a show.
1: Yes, you
0: 원래는
1: listen to a show.
0: 네, to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listen or watch 그냥 넘어갔습니다. Okay.
1: For sure. And other types of programming, she says, or just some funny program to get me laughing and to just kind of start my day with a smile.
0: 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스탠드업 쇼 아니면 코미딕 토크쇼 아니면 just some funny program 그냥 웃긴 프로그램 같은 거 봐요. 그두 가지 아니더라도 to get me laughing, get someone doing something 하면은 누가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make me laugh.
1: That
0: 네,
1: makes her laugh.
0: 그냥 웃을 수 있도록 and to just 그냥 start my day with a smile. 하루를 미소 지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이요. Yeah. So the first thing you did in the morning was smiling and laughing.
1: So
0: That's
1: it's good,
0: good.
1: right? And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And even though it's not like a big thing, I think it really had a great impact on my life. And even though it's not like a big thing,
0: 그리고 even though it's not a big thing, not like a big thing 같은 의미죠. 없어도 되는 like였습니다.
1: That's right.
0: 별건 아니지만 큰건 아니지만
1: Then she, but she says, I think it really had a great impact on my life.
0: 네, big impact, great impact, big effect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제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So, no matter how tough the day is, you always started your day with a smile. So I think daily routines are great, and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1: So, no matter how tough the day is, you always started your day with a smile.
0: 그래서 no matter how tough the day is, how difficult the day is,
1: How hard the day
0: how challenging the day is, 그날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you always started your day with a smile. 하루를 항상 미소와 함께 시작한 거잖아요. That's
1: That's
0: a
1: right.
0: small win.
1: A small win, right? And lastly, she says, So, I think daily routines are great, and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0: 그래서 저는 daily routines, 정해진 일과가 좋은 것 같은데, and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positive daily routines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매일 하는 긍정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문장 끝냈는데, 마지막에 이 as well 있잖아요. as well이 그냥 한 단어로 합치면 to예요.
1: Two.
0: 네,
1: Yeah.
0: to 아니면 also인데
1: Also.
0: 이 to하고 also하고 as well을 한 문장에 많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as well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as well
1: Yeah.
0: as well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1: No. As well.
0: 네,
1: As well.
0: 케일라 씨도 마지막에 routines를 그냥 문장의 마지막 단어로 써도 됐는데 routines as well.
1: Routines as well.
0: 네,

0: 네, 오늘은 데일리 루틴, 일상적으로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Okay, so Atkins says,
0: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이 말 재밌네요. Predictable 하면 예측 가능한 이란 뜻이고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 예측 가능한 정해진 일과 하면 놀라운 거 예상 못한 거 없을 것 같잖아요.
1: Right, 그런데 그 it's the same.
0: 네, 그런 속에서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아주 긍정적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건지 아니면 predictable daily routine을 가지고 있으면 positive results가 생길 거라는 건지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1: Yeah, but either way, something positive can come from it,
0: come
1: right?
0: Come out of it, right? Mm-hmm. 그다음.
1: All right, Agnes says,
0: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For A to do B,
1: B
0: 하면 A가 B 하기 위해서는이라는 그런 뜻인데 자신의 정해진 일과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1: Yeah.
0: 현실성 있는 현실적인 루틴이어야 합니다.
1: That's true.
0: 뭔가 계획을 짰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right? 스트레스 받겠죠.
1: Yeah, you want to do like 12 things before you leave the house. Like yeah. maybe it's not realistic and you'll feel stressed, right?
0: 이런 계획을 짤 때 현실성을 생각을 해서 짜라는 yeah. 이야기였습니다.
1: And start with baby steps if you're new to the game. All right, perfec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We always appreciate it.
0: Thank you.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내가 직접 전하기에 조금 쑥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노래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스틴 비버가 부른 Sorry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안에 보면요, 가사가 모두 미안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문장, 아주 우리의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에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살펴볼게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한 번 더 읽어보죠.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자, 여기서 어떻게 저스틴 비버는 그 본인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let you down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동사 let의 활용을 해보는 시간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let은 일반적인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사역동사가 되려면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down은 동사 원형은 아니거든요. 그냥 let을 활용한 하나의 표현이구나,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구나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오늘의 공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let someone down 이 하나의 표현이 되고요. 약간 의외죠? 실망시키다, 그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 down 이란 단어가 당연히 밑으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나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콩글리시 같으면서도 콩글리시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down 이라는 게 형용사로 찾아보면요, 기운 없는, 의기소침한 이란 뜻으로도 또 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건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Let someone down이 그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기운 없게, 그런 기분이 들게끔 허락하다, 놔두다, 만들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실망시키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이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놓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요거 정말 외우기 좋죠. Please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This time, 이번에. 라는 의미로 이제 맥락을 보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켜 오다가 자, 이번만큼은 나를 좀 실망시키지 말아줘 라는 맥락에서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문장. 이게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옵니다. 주인공이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가 됐든 누군가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번에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하고서는 주인공이 잘 해내서 반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런 영화, 잠깐 몇 문장만에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죠?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한번 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She's angry. 그녀는 화가 난 거죠. Because, 왜냐면요, I let her down.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let me down, let her down, let you down 어떤 단어를 쓰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줘야 실생활에서 막힘없이 쓸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다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은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게 그 저스틴 비버의 Sorry라는 내용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가사거든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That I let you down.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의미를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 실망시킨 거 알아. 요렇게 사과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Is it too late? 너무 늦었나요? 뭐 하기에? To say, 내가 말하기에. 뭘 말하는 거예요? I'm sorry.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now,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사과 방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그냥 가서 I'm sorry.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답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몰라 그냥 다 미안해 이러면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또 그거 갖다 싸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 보면 내가 너를 실망시킨 거 알아. I know that I let you down.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 너무 늦었니?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과의 방법이구나. 아 이게 그냥 팝송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만하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문장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을 할 때 할 만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망할 거다. 선생님이 실망을 당하는 건가? 그럼 뭐 수동태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영어 문장, 영어 영작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걸요. 그래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선생님을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뒤에 부분을 살짝 바꿔보면 오늘의 let someone down 표현을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팁이에요. 자, 해서 만약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 안 적혀 있어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if you로 시작합니다. If, 그리고 만약에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장 만들어주면 되죠. If you don't pass the test,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뭐뭐 할 거야. You will,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에요. Let your teacher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Yeah. If you don't pass the test, you will let your teacher down.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나라 말 자체를 살짝 영어스럽게 한번 바꾼 게 포인트였죠? 이 문장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팀 전체가 실망했어요. 축구 경기에서 누가, 철수가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골을 못 넣었어. 팀 전체가 실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팀 전체가 실망했어요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면은, 아, 그럼 이게 또 수동태인가? 어려워요. 조금 수정해서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그는 팀 전체를 실망시켰어요라고 바꿔주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때니까 when으로 시작하죠. 때. 그리고는 그가 이제 못 넣은 거잖아요. 그가 놓친 거예요. He missed the goal. When he missed the goal. 그가 골을 놓쳤을 때, 그는 이제 실망시킨 거죠. He let the whole team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he missed the goal, he let the whole team dow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뭔가 사과를 할때 무조건 I'm sorry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문장 활용해서 사과의 그 미안한 마음 제대로 전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린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자세 복습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계셔도 되는 거 아시죠? 예,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happens happens. What happens happens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if you can't straighten your legs, that's okay. Whatever happens happens. 그렇게 얘기했어요.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손 밖에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무슨 표현이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렇게 돼도 괜찮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What if they're bad? What happens happens. That's out of your hands. You're right. You're so right. Let it go. Breathe.
0: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 nervous. 지금 너무 긴장이 됐대요. About the test results. Test results 하면은 시험 결과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됐어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꿀팁. Test results 하면은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검진 결과도 test resul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What if they're bad?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What happens happens. 여기에 오늘의 표현 딱 나옵니다.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나.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That's out of your hands. 네 손 밖에 있어. 좀 직역 그대로이죠? That's out of your hands.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You're so right. 정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it go. 그냥 털어버려. Breathe. 숨 좀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at the heck? Why is my balance so low? Man,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Oh yeah, I am screwed. You'll save up again. What piles up, piles up. What doesn't, doesn't.
0: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What the heck? 이럽니다.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1: Why is my balance so low?
0: 왜 이렇게 낮아? Balance, 잔액이에요, 잔액. 그래서 내 통장에 잔액이 왜 이렇게 낮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Man, yeah.
1: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0: 네가 이번 주말만 해도 한 파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 Oh yeah, 맞다. I am screwed. 나 완전 망했어. 나 완전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screwed.
0: 그랬더니 친구가, You'll save up again. Save up. 다시 저금하다. 뭐 다시 이렇게 착착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You'll save up again.
1: What piles up? Piles up. 원래 쌓이는 건 쌓이고, What doesn't? Doesn't.
0: 안 쌓이는 건 안 쌓이고,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넣어도 What happens, happens. What piles up, piles up. 이렇게 껴맞출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2: Yay, we did the happy baby pose. I was so happy to do that with you guys. All right, so next time we will be doing some ab work. Are you ready for that?
3: I'm ready.
0: Okay. 오늘 우리 해피 베이비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침대에서 쫙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복근 운동 조금씩 시작해 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영어 표현은 what happens happens 이렇게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Whatever happens happen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런 날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돌아오는 길에 루벤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Shall w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It's hunting. 사냥을 보여주길 원한 모양이에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양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catches the prey. 먹이를 잡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0: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사냥은요,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거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Reuben catches the prey. 루벤이요, 먹이를 잡습니다. Okay.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그럼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놓쳤던 부분, 또는 잘못 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방송을 해서 네.
1: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uben catches the prey.
2: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눈으로 빨리빨리 기능어 찾아보세요. Of, who, to.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달하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People 하지 마시고 people 앞에는 p 던지시고 들이마시면서 p 하시면 돼요. People. People of r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끝발음 하실 때 selves 하지 마시고 themselves. 에! 이 부분에 강세해 주셔서 v 발음만 입술 잡아주시면 돼요. selves. selves. themselves 하실 수 있겠죠? 자, Google listening 1.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Be a coffee cat. Okay, Google listening 2.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되세요?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3.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Well done. Give a shout in the sentence as well.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One more time.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간단합니다. Catches the prey. Catches. 보다는 cat, eh, 이 부분에 강세 꽝 주시고 catches, catches, the prey, 더는 정관사, 기능어죠? 요건 짧고 약하게 훅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catches the prey. Okay, Google listening 2, catches the prey. Google listening 3, catches the prey.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Reuben catches the prey. One more time. Reuben catches the pre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al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2: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도 잘 익히실 수 있었겠죠? 비교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class should continue. 수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Blan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빈칸에 on the way back.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의미죠.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Reuben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It's hunting. 사냥이네요. Hunting blank people of Urals 이어지는데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죠. Be familiar. 여기선 to가 쓰였어요. Be familiar with도 쓰이는데 여기선 to가 쓰여서 be familiar, 뭐뭐에 친숙한, 익숙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hunting, 사냥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People of Urals 라고 했으니까 우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need to supply them. 이 먹이를 잡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pray, P-R-E-Y, 이것과 이거, 기도하다, pray. 철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고 소리는 같아요, 여러분. 구분해서 또 함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의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ive a shot.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0: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uben catches the prey.
1: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히 들리게 됩니다. 아셨죠? 발음 연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Remember versus recall. Remember versus reca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emember 그리고 reca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remember. 사전에서 기억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스펠링은 re 이지만 발음은 ri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remember 이렇게 힘 주실 필요 없고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Remember. 네, 두 번째, 딱 중간에 mem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Remember, very good. Okay, remember. 이전에 사실을 생각해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Remember, okay?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냥 좀 기억할 때 이런 거를 remember라고 합니다. So, remember is a word most often used when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bring back from the past into your memor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at you said. Do you remember her name? Remember, 기억나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나는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아, 기억난다. I remember where we parked. 그래서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I remember where we parked. 따라해 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member what you said.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원어민들은 여기 what you said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what you 이렇게 ch 발음으로 연결시켜줘요. I remember what you said. 난 너가 한 말을 기억해. Okay?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뉘앙스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해.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너 그녀의 이름 기억하니? 네, 그래서 기억하다, 기억나다. 이것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remember her name?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Recall. Okay. 자, recall. 이거는 기억해내다 혹은 상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recall, remember 하고 비슷하게 여기 recall 이렇게 힘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에, 가벼운 I로 recall. Recall. 이거는 call 아닙니다. 입술로 오 이렇게 나면 안 되고 c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Recall. Recall. Recall. Very good. Okay. Recall. Recall은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리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릴 때 혹은 사실을 기억해내려고 뭔가 노력할 때 recall 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recall means to remember something, but it does take a little bit more effort than just remember.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y to recall what happene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her name. Recall,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Re가 아니고요, recall. Recall, very go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디테일을 필요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왜 경찰들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할 때 영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이렇게 witness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Okay? Try to recall what happened. 그래서 뭔가 조금 기억 속에 노력을 하면서 기억하다라는 느낌 있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근데 좀 노력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감이 있어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여기서도 제가 연결했죠? 츄 발음으로 what you said.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네, 여기서는 충분히 I can't remember what you said도 괜찮아요. 근데 느낌은 좀 더 기억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her name. 나는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노력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recall her nam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recall her name. I can't recall her nam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Remember. 이거는 기억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거 다 remember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recall 같은 경우는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뭔가 조금 더 노력을 주면서 기억을 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reca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Good job! Al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음주운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표현들 연습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일단 정리를 잘했고, 오늘은 사고 쪽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사고가 일반적으로 나다 라는 그런 콜로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액시던트라는 단어는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뭐 친구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Get into an accident. 콜로케이션이란 건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그 조합으로 쓰는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영어가 늘어요. 특히 회화 쪽은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양쪽에 강세 주시고 요거 한 세네 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오케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입에 붙여야 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방, 뒤쪽에서 이렇게 박는 게 있고 정면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 일반 사고 관련된 용어들인데 우리는 추돌, 충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collis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후방이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Rear and collision. 쌤, 이게 뭡니까? Rear가 뭐예요? 자, 후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바로 운전석 정면에 있는 그 미러를 우리는 백미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백미러라고 안 하고요. 백미러는 뒤쪽에 있는 거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rear view mirror라고 그래요. rear 뒤쪽을 view 후방을 보게 해주는 거울. rear view mirror 정면에 있는 거울은 양쪽은 side mirr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ear end 뒤쪽이죠. 뒤쪽을 이렇게 들이받은 거죠. 후방 추돌 이렇게 부릅니다. Rear end collision. 들어보세요.
1: Rear end collision. Rear end collision.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정면 충돌 어떻게 할까요? 팡 이거. 자, 요거는 차의 앞을 뭐 후드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후드를 잘 안 쓰고요. 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별거 다닌 단어들인데 이렇게 합쳐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말 배울 때도 한자가 어렵거든요. 후방, 정면, 추돌, 충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말들인데 모국어니까 한국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가 우리 좀 자연스럽게 배워서 쉽는데 그들한테는 어렵듯이 우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 두 개 붙여가지고 단어들 만들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자, 정면 충돌 뭐라 부른다고요? Head on collision. 이번 기회에 저랑 이 두 단어는 외워줄게요. 들어보세요.
1: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이 더 쉽게 사고를 낼 수 있죠. 그럼 당연하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단은 뭐 운전 자체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ers가 사고를 get into an accident 할 수 있다. 더 쉽게 이 부분만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간단합니다.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조동사에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Can get into 하면 안 되고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비교급행 강세를 줍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0: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요.

0: 항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많이 신문 기사라든가 이제 보도 내용 같은 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이나 보니까 get someone killed. 조금 이제 직설적이긴 한데 그 음주운전 자체를 하면 you can get someone killed. 사망 사고를 낼수 있다.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killed. Get someone killed.
0: Get someone killed. ED를 붙여줘야 돼요. 자, 사망자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사망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있어요.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은 가져가는 겁니다. Claim. 이게 claim이에요. The lives. 생명을 앗아가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앗아가다라는 콜로케이션이 한국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는 claim the lives. 이게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고 조합해서 자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Claim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망 사고가 날수 있다. 들어보세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Good. 상해 사고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You can hurt someone 해도 되지만 you can get someone hurt.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치게 할수 있다. 즉 상해 사고를 낼수 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0: 여기엔 ED를 안 붙여요. You can get someone hurted.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get someone hurt. 이건 관용적으로 get someone killed.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여기에 사람을 주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주어를 잡을 수 있죠.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0: 자, 선량한 시민, 선량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그렇죠?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0: 피해자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victim이라고 하죠. victim. 들어보셨죠? 그거는? become a victim. 피해자가 되다.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이렇게도, 자,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표현도 들어볼게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Become victims.
0: 자, 이렇게 이제 인사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대물 파손 같은 그런 사고들도 있으시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할 수 있잖아요. Damage를 동사로 써도 돼요.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차량이면 Damage other cars 해서 2중, 3중, 4중 막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사고도 아까 말씀드렸고.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파손하다. 들어보세요.
1: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0: 좋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영어로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아까 그 표현 쓰면 될것 같고요. 복수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일반화되는 문장이니까. 주어를 innocent people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종종 된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된다는 얘기죠. often은 되는 경우가 많다.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잠시만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자,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사고가 나다. 어떤 콜로케이션이었죠? Get into an accident.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Okay?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 자, 동사 기억나시죠? Claim.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볼게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Last but not least.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그죠? Become a victim. 물론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해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요, 문장을. 들어보세요.

0: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해요? 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Are you sure? 하고 나서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 확실해요? 라고 확실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질문으로 우리가 썼던 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너 확신해? 너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Are you sure? 이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about을 넣어서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에서 그 확신하는 것에다가 무엇자리를 넣어가지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하면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Are you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인데 결과를 되게 뭘로 얘기를 하죠? 숫자 같은 결과는 바로 resul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야? 그 결과, 이 결과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얘기를 해서 뭐야 이거? 이 결과 이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날짜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날짜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은 그렇죠, 바로 time으로 얘기를 하니까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주소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주소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쵸, 바로 address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주소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이번엔 그 주소가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double check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되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무엇? 해서 그 무엇에 또 여러분이 다양하게 명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약간 변형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응용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는 거를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단 확신 안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not sure. 여러분이 확신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확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쵸, 바로 I am not sure 하고 나서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쵸, 바로 I am not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저 그거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꾸로는 그쵸, I am sure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확실한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확신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바로요, Don't be sure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개 영어에선 입버릇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Don't be so sur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처럼 그 주소가 맞다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요.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으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으로. 그거 너무 확신하지 마. 한번더 확인해 봐. 한번더 점검해 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그쵸? Are you sure?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쵸? I am sure, I am not sure.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요. 확신하는 것들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fabulous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도전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계속해서 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I'm back with my hat, a new hat. It has its special name. 요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hat이긴 하지만 Frank Sinatra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Fedora, F-E-D-O-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도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자는 옆으로 빼더라. 그래서 Fedor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무엇에서든 여러분 재미를 찾는 방법 나름대로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오늘도 출발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함께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한번 슬쩍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 여자가 나한테 발끈했지? 그럼 발끈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도 모르겠다가 요리법인 거고 발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 재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패턴은 많이 쓰이니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I still don't know.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Still don't know. Why? 이게 연결되는 구조죠. 자, 무엇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아직까지도 알지 못할 때 이런 패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습도 할 겁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한번 딱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겠어가 4번 나오고요. 왜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

뭐 그녀, 그, 그들, 네. 그러니까 너란 얘기겠죠? 떠나다, 전화했다, 사과했다, 싫어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 제가 왜 떠났지, 나를? 나를 왜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간단하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뒤에다가 me만 쓰면 나를 두고 떠나간 거고요. Why she left me. 이런 식으로요. 그가 왜 전화를 했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 전화했지?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닌데.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me.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왜그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I still don't know why you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싫어한 거니까 hate him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싫어하는 거죠. hated him 해서 hated까지 가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네.

안 되는데.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어렵지 않죠? 그들이 왜 사과를 했지? 이상한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자,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그렇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y apologized.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를 미워했었는지, 싫어했었는지, 나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똑같이 understand 써도 되지만 I still don't know why. Your turn. 맞습니다. 자,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you hated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살짝 더 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more. 그녀가 나한테 왜 발끈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발끈하다만 신경 안 쓰시면 90% 이상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Still don't know why she 하고 나오겠죠. 예. snapped가 뭐냐면요. snap이 여러분 원래는 이거잖아요. 빰, 빰, 빰, 빰, 빠람. 이게 그래서 snap your fingers. 이게 손가락 딱딱 하는 거 snap your fing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apshot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는 것도 snap이라고 하죠. 그렇죠? It snapped. 그러면 가지가 부러졌다. The branch snapped. 그래서 누가 하고 화를 갑자기 발끈내는 것을 snappe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to가 아니고요. 지정해서 대상. 그래서 그때는 at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게 at me에서 S는요, 여러분, 요 질문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숫자 앞에 주로 S이 쓰여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숫자, 뭐, at age 6, at 25,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뭐, 그 다음에 다 속도, 전화번호, 주소, 다 S이 쓰이는데, 참고로요, 우리가 at night, 밤에라고 할 때는요, at을 씁니다. 근데 아침에 할 때에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질문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in the morning 말고도요, in the evening이라고도 쓸수 있고요, during the night 이런 표현도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게 점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안에 3차원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이라고 많이 씁니다. at morn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고요. At night은 뭐냐면 밤에는 물론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in the evening처럼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in. 그렇지 않고 대비돼서 쓰이는 경우에는 at night. 아시겠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더라. 그냥 외워도 되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으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이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면은 why she got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밤늦게 저 전화를 했었지.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나왔던 거죠. 예, 근데 called me예요. 그럼 밤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at night 기억나시죠, 여러분? at night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들이 왜 나한테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나한테. 그러면 to me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me까지. So apologize to m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you know what to do. Just one sentence is enough for your happiness. Try it again.

Why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녀가 왜 나한테 발끈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아유, 그냥 울컥했던 거지 뭐. 자, 그러면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그죠? 탁 이렇게 발끈한 거죠. 했더니 야, 그냥 감정에 휩싸인 거라고. 격정적이었을 뿐이야.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이란 단어가 감정이란 뜻이지만 구어체에서 뭔가 울컥하거나 I'm sorry, I'm getting emotiona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you know, repeat this.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

0: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호가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0: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 속에서는요. 루벤이 늘 사냥을 한다고 하는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Listen carefully.
1: He's a born hunter. Reuben is quite skilled, but greed is not allowed. He only hunts when he needs to.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e sunset sinks onto the Lake Titicaca.
0: Well, did you get that? He hunts when he needs to. 필요할 때만 이제 사냥을 한다고 하죠.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n unspoken promise. 자, 여기서 an 연결하니까 조금 제가 버벅거렸는데 an unspoken promise 하시면 돼요. 무언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자, 냉장고 없이 음식, 뭔가 뒤에 이어지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부터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2.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0: Did you catch them well? Hope so. 자, 그럼 이제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그것은요, 섬 사람들이 따라야 할 무언의 약속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이것은요, 냉장고 없이 음식을 보관하는 그들의 뭐예요? way, 방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이렇게 들렸고요. 자, 그럼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안 들렸던 부분 또 놓쳤던 부분 잘못 들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He's a born hunter. Reuben is quite skilled, but greed is not allowed. He only hunts when he needs to.

0: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e sunset sinks onto the Lake Titicaca.
1: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n unspoken promise. Google listening 1, an unspoken promise. Google listening 2, an unspoken promise. Google listening 3, an unspoken promise.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One more time.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자, food without과 the 기능어입니다. Food, food 아니고 food without the 이것도 다 약하게 빠르게 발음하셔야 되는 기능어들이고요. Refrigerator 여기서 R 발음으로 시작하는데 네 이게 L 사운드로 들릴 수 있어요. Re가 아니고 re 강세는 refri e 이 부분에 있으니까 refrigerator 그리고 T 사운드 있죠 맨 뒤에.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가 아니라 르에 가깝게 들려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즉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refrigerator, refrigerator 이렇게 발음되니까 그대로 흉내내시면 되겠어요. Google listening 1.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Okay, Google listening 2.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한 번 더.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Great job.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여러분?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2.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1: 북미권 발음과 영국식 발음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irst line goes like this. He is blank입니다. 그는 뭐다? 빈칸에 a born hunter. 타고난 사냥꾼이라는 거죠. 누가? 루벤이요. Reuben is blank, but greed is not allowed.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quite skilled. 이게 꽤 숙련된.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데 뭐래요? Greed is not allowed. 욕심은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He only hunts. 그는 꼭 사냥을 해요. 언제? When he needs to. 필요할 때만. 그는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It is an unspoken blank for island people to follow 했어요. 빈칸에 promise.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자, 무언의 약속입니다. For island people. 누구에게요? 네, 섬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이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뭐하기 위한 뭐뭐할 방법? 보관할 방법이죠. 뭘 보관해요? 음식을요. 뭐 없이? Without the refrigerator. 냉장고 없이. 빈칸 빈칸 the lake Titicaca. 빈칸에 the sunset. Sunset은 다 아시죠? 일몰인데요. 일몰이요? Sinks onto 했습니다. 자, 가라앉는데 어디 위로 가라앉죠? Lake Titicaca 위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듣기 하실 때 sinks onto로 들리지 않고 sinks onto. C점 on a 모음 연결돼서 연음 현상이죠. Sing some to the lake Titicaca. 이렇게 들리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un at a time.
0: He's a born hunter. Reuben is quite skilled, but greed is not allowed. He only hunts when he needs to.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e sunset sinks onto the Lake Titicaca.
1: 네, 여러분 귀에 쏙쏙쏙 캐치 되셨어요? 아, 안 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반복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so happy to see you here today.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business English. But of course, it's not going to be difficult and complicated. 아주 쉬운 표현을 이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So, I've got a main dialogue for you, and we have a certain situation. So, let's find out. All right, here we go. 첫 페이지에서 오타 몇 개를 발견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물론이죠. Of course. 바로 수정할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다 하면 정리된 사본을 보내주세요. Send me the clean copy when you're done.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Yes, so our situation today is simple.
1: 뭔가 좀 이렇게 오타가 있고 좀 지저분해요. 좀 이거 좀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0: At the office. Of course. Because you know you can write emails, you can write documents, contracts, and you can have typos. So let's learn more. Let's take it line by line. The first person says,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1: 자, 첫 페이지에서 오타가 몇 개 발견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0: All right. I found, 찾는 거죠, right? A few typos. So, our key phrase is actually T-Y-P-O-S, typos.
1: 이게 오타인데, 오타가 솔직히 뭐, it could be a mistake or error,
0: but specifically typos is the short word for typographical error. So basically, these are the mistakes that you make when you are typing.
1: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잘 몰라서 하는 실수보다는 타이핑 하다가 그냥 뭐 오타가 생긴 거예요.
0: Right? So, T-H-E를 해야 되는데 뭐 T-E-H 그런 게 바로 타이퍼라고 말할 수 있죠. Alright. So, on the first page, 첫 페이지에 이런 오타가 있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So again, this expression, take a look. 이게 그냥 can you look at it? 보단 take a look는 뭔가 조금 검토를 하고 좀 자세히 보는 느낌? 네, can you take a look at it? Alright, of course, 물론이죠. 바로 수정할게요. 그러면 수정할 때 correct 이렇게 나올까요? I'll clean it up right away. What? Clean?
1: 청소하다.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Buy versus purchase. Buy versus purcha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uy 그리고 purchase입니다. 뜻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buy부터 시작할게요. 네, buy 이거는 buy 하고 단어가 뜻이 아니고 발음이 똑같죠? buy 하고 뭐를 살 때 buy. 네, 발음은 쉽죠?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uy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구입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Buy. I need to buy something. I need to buy my textbooks. I need to buy a new bag. I need to buy a shirt.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단순히 뭐를 사다, 구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kay? So buy means to get an item by paying money. Okay, it's the most general word, and it's the most used word as well.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 sentences.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We want to buy a new car. Are you going to buy it? Buy. 사다. Bu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네, 일단 buy의 과거 형태는 bought이죠.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과일을 좀 샀어.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네, 일반적으로 뭐를 구입한 거죠?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Oh, what'd you buy at the market? 네, 시장에서 뭐를 샀어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우리는 새 자동차를 사고 싶어.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Are you going to buy it? 너는 그것을 살 거야? 여기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를 구입하다, 사다. Buy. Are you going to buy it? 너 그거 살 거야?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buy it? Are you going to buy it? 다음은 purchase로 넘어가요.

할게요. 네, purchase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per 여기에 r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r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purchas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purchase. purchase. 마지막에 chase 이거를 chase라고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chase. chase 약간 i 하고 e 소리예요. purchase. purchase. very good. okay. purchase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고 좀 절차를 갖춘 구입 행위를 purcha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주로 길 때는 좀 더 형식적인 단어예요. 뭐 항상은 안 그렇지만 주로 그래요. 그래서 buy는 아주 짧고 쉽잖아요. 네,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 purchase 라는 단어는 훨씬 더 형식적이고 포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값이 비싼 거 그리고 좀 절차가 갖춘 그런 구입도 purchas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Purchase, 구입하다. Purchas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네. 집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urcha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집을 구입했어. 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말로 사다 혹은 구입하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값이 비싼 거를 구매를 했으니까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우리는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 네, 저희가 전에 buy를 사용해서 we want to buy a new car라고 했잖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car가 좀 값이 비싸고 좀 절차가 있는 그런 구입이라서 purchase라고 썼지만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캐주얼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좀 더 포멀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셔도 돼요. 나는 buy보다 purchase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이렇게 문장 만들어도 돼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꽤 많은 땅을 a great deal of l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A great deal은 뭔가 꽤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여기서도 똑같이 땅의 값이 비싸고 좀 더 형식적인 느낌으로 문장을 말할 때는 buy 보다는 purchase가 적합합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정리해드릴게요. Buy, 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Purchase 같은 경우는 구입하다, 우리나라 말로 구입하다처럼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은 안 그렇지만 좀 값이 비싼 거랑 주로 purcha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Great job, everyone.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s, 혜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에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음주 단속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속하다라든가 음주 단속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단어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음주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말 영어로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방조제란 게 있죠. 그래서 같이 음주운전하는 사람 옆에 그냥 탔는데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얘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단속이란 단어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단속,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동사 하나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돼 있는 동사를 쓰는데요. Crack down. 자, 오늘 이거 꼭 외웁니다. 저랑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 없으면 단속 자체를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Crack down, crack down. 뒤에 힘 줘야 되죠? 구동사니까. 해보세요. Crack down, crack down. 외우세요. Crack down on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됐죠? 들어보세요.
1: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0: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그죠?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을 명사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명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였잖아요. 저 두 개를요. 붙여요. 붙여가지고 힘을 앞에다 줘요. Crack down. 다시요. Crack down. 이거 한번 써볼까요? DUI crack down. DUI가 뭐였어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서 이것도 음주운전이라고 첫 시간에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음주운전에다가 단속을 붙이면 돼요. DUI crack down. DUI crack down. 자, 강세가 왜 앞으로 갔습니까?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가지고 합성이 되면 힘이 앞으로 오고 이건 명사죠. 그러니까 crackdown, crackdown. 들어보세요.
1: DUI crackdown, DUI crackdown.
0: 그 다음에 음주 단속 지점. crackdown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점은 checkpoint 들어보셨죠? checkpoint, DUI checkpoint. 자, 그러면 DUI checkpoint. 이 checkpoint란 거 저는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냐면 자동차 운전 게임 할 때,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경유 지점들이 있죠. 시간 늘어날 때 체크포인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검문소 같은 걸 또 체크포인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DUI 체크포인트라고 하면 음주 운전 체크포인트처럼 들리지만 뭐 DUI crackdown 체크포인트 이렇게 하면 좀 기니까 DUI 체크포인트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도로에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는 그 지점들 있죠. 그걸 체크포인트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음주 단속에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검문소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포인트라고 많이 해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checkpoint. DUI checkpoint.
0: 오케이. 자, 경찰은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한다. 경찰, police. 자, 그다음에 주어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도로에서 streets. Streets. 도로 상에서니까 on the streets. 음주 단속. Crack down on. 동사로 풀어 볼까요? The police

0: 경찰은 너를 꼭 붙여줍니다. The police, 강세 뒤에요. The police cracks down on, 강세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앞에 강세 on the streets, 강세 네 군데. 다시요.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보다 살짝 살짝 힘을 주세요. 들어보세요.
1: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0: Very good. 자, 음주단속을 뭐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음주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뭐 어느 지점에서 음주단속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단속이에요. 자, 불시에, 사전 예고 없이. 영어로 without prior warning. without, 없어요. prior warning. prior가 뭐예요? 사전이란 뜻이에요. 사전 예고 없이 단속들이 이루어집니다. without prior warning. 들어보세요.
1: without prior warning. without prior warning.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오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인공들 같은 단어들 있죠? 음주 단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자가. 그럼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죠. 음주 측정을 영어로 breathalyzer test.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 단어인데요. breath가 익힘이죠. breathalyzer 자체가 음주 측정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터넷에 이 단어 쳐보시면요. 음주 측정기 사진 다 나와요. breathalyzer. 저랑 발음 연습 한 번만 더요. breathalyzer, breathalyzer. 테스트 붙이면 음주 측정입니다. breathalyzer test. 한 번 더. breathalyzer test. 들어보세요.
1: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0: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혈중, blood죠, blood. alcohol, 이건 영어 단어고 농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level 붙이든가 content 붙이면 됩니다. blood alcohol level. 요게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 alcohol content라고 하셔도 돼요. 레벨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보세요.
1: blood alcohol level, blood alcohol level, blood alcohol content, blood alcohol content.
0: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만들어 볼게요. 거부를 뭐라고 하면 되나요? 거부. 전 안 해요. 이거 거부. refuse, refuse. 단어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punished. You can get punished. 처벌받을 수 있다. 뭐뭐 하면 if you refuse 받는 거니까 to take a breathalyzer test. 그죠? 음주 단속 중에 전 안 받아.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러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됐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1: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0: 좋습니다. 자, 다음 방조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승객. 운전자는 driver고 옆에 같이 탄 사람 뭐라 그래요? passenger. passenger. 들어보세요.
1: passenger. passenger.
0: 승객인데 물론 이제 버스 승객도 passenger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동승자를 passenger 말고 부르는 말이 없어요. 처벌을 받다. 처벌. punished. be punished for. 자, 주어가 앞에 나올 거고 passenger가 주어라면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죄. 죄가 여기 나와요. 죄. 뭐 때문에. for 죄. 뭐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방조제 만들 겁니다. 뒤에다가 be punished for. 들어보세요.
1: be punished for. be punished for.
0: 자, 오늘 마지막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방조는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aid and abet. aid and abet. 돕고 내비뒀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aid, 돕고 그냥 무시했다. 돕기도 하고 무시했다. 방조하다. aid and abet. abet. 요 단어 좀 생소하죠? 요거 외워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aid and abet. aid and abet.
0: 동승한 승객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을 누가 했어요? 근데 승객도 처벌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동승한 승객, passenger도 aid and abet 한 것 때문에 punished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Even a passenger, 승객이라 하더라도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for 다음엔 ing. for aiding and abetting, 양쪽 다 ing, a drunk driver. 음주운전자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승객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자, 들어보세요.
1: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

0: abetting a drunk driver.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1: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음주 단속에 관련된 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Crack down on. 중요하죠? Crack down on drunk driving.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보세요.
0: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1: 음주 측정 장치가 있어야 되죠?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들어볼게요.
0: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1: 마지막으로 방조하다. Aid and abet. 강세 뒤에 aid and abet. 들어보세요.
0: Aid and abet. Aid and abet.
1: Wonderful.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용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음식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요리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스테이크나 계란이나 혹은 커피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취향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 바로 How do you like? 무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How do you like? 무엇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문장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Do you like?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무엇 자리에 음식을 물어보면은 Do you like 음식으로 그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를 좋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라고 그 취향을 물어볼 때는요, How를 앞에 넣어주세요. 그래서요, How do you like 무엇? 자, 요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느냐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는 의미로 How do you like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요리는 그쵸? 일반적인 후라이도 있고요. 그걸 반숙해서 하는 후라이도 있고 완숙해서 하는 후라이도 있고 그쵸?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스크램블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your eggs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쵸? cook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란이 요리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라는 의미지만 이 cooked는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like your eggs?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eggs?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스테이크는 그쵸? 레어, 미디움, 웰던 이런 식으로 또 스테이크의

0: 또 구워지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바로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는 your stea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테이크 어떻게 좀 구워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teak?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tea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테이크는 또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어떻게 요리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자, 지금까지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를 좀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 좀 진하게 타드릴까요? 아니면 연하게 타드릴까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질문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커피를 넣어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방금까지는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는 의미에서 뒤에 cook들을 넣었지만 어떻게 좀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뒤에 served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커피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자, 요즘 여러분이 이제 세계의 탕수육에는 찍먹과 부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탕수육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찍먹으로 주세요, 부먹으로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탕수육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weet and sour pork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탕수육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될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해서 탕수육 어떻게 이제 부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해가지고 서빙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에는요, 그 하나의 음식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쵸? 그 음식 어떻게 조리해 드릴까요? 혹은 어떻게 해가지고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음식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을요,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your egg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답변도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I like 음식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계란 요리니까 I like my egg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scrambled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밥만 익혀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unny side up 혹은 뭐 여러분이 over easy 이렇게 해서 반숙으로 좀 주세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my eggs 하고 나서 sunny side up 해가지고 여러분 밥만 익혀서 예쁘게 모양 나온 그 달걀을 바로 sunny side 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I like my 음식 하고 나서 이렇게 상태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또 답변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드럽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I like my coffee 하고 나서 어떻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부드러운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형용사가 바로 mild입니다. 그래서 I like my coffee mil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드럽게 주세요.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like my coffee strong.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my coffee mild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음식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like my 음식 하고 나서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쵸? medium, well done 혹은 뭐 medium, rar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요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 어떻게 조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딱 하루 한 문장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발상을 확 바꿔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그마한 변화도요, 내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it means nothing, right? Everything starts from inside, not from outside.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여러분의 내적인 자신감, 충족감을 바로 맨 처음부터 잡아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뭔데요?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or did you just watch it? 실제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라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부족이다. 뭐뭐 하기에는 내가 부족해.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역부족, 힘력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충분하지 않다. I'm not good enough. 그래서 not good enough to 동작 쓰시면 돼요. 그게 역부족이란 말과 딱 어울립니다. 자, 실제 구호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얘만 달랑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가서 얘를 통해서 써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we're gonna practice more. Okay,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세요? 역부족이야. 내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Not good enough to 동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보시면서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숙제나 뭐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고 실제 외국 사람이 앞에 탐 크루즈가 있다. 예, 아니면 뭐 요즘에는 누굽니까? 영국 배우 중에 셜록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죠? 베네딕트가 앞에 앉아있다. 컴버배치가, 그죠? 자, 그러면 그렇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그걸 다루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여기에 있기에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내가 부족하지?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I'm not good enough to. 그 다음에 동작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얻다가 물론 achieve도 있고요. get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어떨까요? 뭔가를 바라는데, 아, 이거 언감생심 그거를 바라기엔 내가 너무 역부족이야. So I'm not good enough to reach for it. 이게 reach가요, 다다르다, 도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for를 쓰면은요, reach for the moon.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reach가 아니고, reach for the moon. 그러면은, 불가능한 걸 바라는 거잖아요. 달을 따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 reach for i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 말고, I'm not good enough to achieve it. I'm not good enough to get it.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루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다. 다루다가 뭐예요? handle. 아니면 deal with. I'm not good enough to handle it. 간단하죠? 여기에 있기에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수준이 안 맞아. 내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I'm not good enough to be here. 얼마나 쉬워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아유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떤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I'm not good enough to marry her. 그래서 marry her. 이때 with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옛날 노래 보면은 I'm gonna marry her someday. 이거 marry with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건 A와 B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marry A with B 해가지고 주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례 선생님이. 예, 네, 근데 어쨌든 표현은 marry someone 아니면 get married to. 시집가다, 장가가다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역부족이다? 얻기에는. Okay, your turn. 맞습니다. Get it, achieve it, 아니면 I'm not good enough to reach for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난 그걸 다루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Deal with 아니면 your turn. 맞습니다. To handle it. 됐고요. 여기 있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맞지가 않다고. Out of league, out of my league. 그렇잖아요. 그죠? 내 부류가 아니야. 라고 해서 your turn. 그렇죠. I'm not good enough to be here.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내가 안 맞아. 역부족이야. 자, 그래서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I'm not good enough to marry 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니까 사실 둘이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짝 늘려볼게요. Let's practice more.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맨 처음에 봤었을 때, give it a try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I'm not good enough to, 그 다음에 협상을 이끌어내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not good enough, 됐죠? 뭐 하기에는요? 그렇죠. 협상이 영어로 뭐예요? deal, D-E-A-L. 그런데 그 협상에 다다르다 해서 reach a deal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to reach a deal, 누구와? with them. 되게 쉽죠, 알고 보니까. reach란 단어 대신에 strike란 단어 쓰셔도 돼요. S-T-R-I-K-E. 협상을 촥 해내는 거죠, 그죠? strike a deal, strike a deal. So I'm not good enough to reach a deal with them. 자, 이 상황을 처리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I'm not good enough to handle까지는 아까 나왔습니다. This situation 해서 연결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I'm not good enough to handle this situation. Alr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예술가가 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아까 be 나왔었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뭐 하기에는요? To be an artist. To be an artist.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타고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사실은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멋진 예술가가 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만큼 즐기면 능력도 생기더라. 그래서 부담되시면 버리셔도 되고요.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면 이것과 함께 정리합니다. What is that? Try it again.

Are you ready to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아, 내가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야라고 했더니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야, 너 자신을 믿어! 그러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전 세상에는 정말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생각이 드는 천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괴테가 아닐까 싶은데요. 괴테,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철학자이자 정치가라고 합니다. 정말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경력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괴테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문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To think is easy. To act is difficult. To act as one thinks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o think is easy. To act is difficult. To act as one thinks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to think 그리고 to act. To act가 두 번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오늘의 주제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해서 다음 몇 시간 동안 투부정사의 뜻들 간단히 쭉 한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문법적인 용어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쓰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들 이번 시간부터 해서 차근차근 알아갈 텐데 이 투부정사라는 게 투 다음에 요 동사 원형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 지금 V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이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어떤 생김새, 형태 기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뭐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인 용법인지 제가 설명은 드릴 거예요. 말씀은 드릴 거지만 그거 자체를 외우는 게 너무나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투부정사의 생김새와 뜻이니까 요 두 가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요거 생각해보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이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To see the northern light is my lifelong dream. To see, 오늘의 뜻 그대로 활용해서 보기 또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to see the northern lights. The northern lights가 북극광이란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오로라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오로라를 보는 것. 여기까지가 to see the northern lights인 거죠. 오로라를 보는 것이 is인 거예요. 뭐인 겁니까? My lifelong dream. 나의 오랜 꿈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to see the northern light. 요걸 이제 해석하시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요 문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 don't like to eat anything before going to bed. 해석해 볼게요.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To eat anything. 뭐가 됐든지 anything 먹는 것 to eat

요게 지금 투부 정사 사용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해서 해석을 해보면 I don't like to eat anything. 나는 뭐가 됐든지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요? Before going to bed. 아, 침대로 가기 전에,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라는 뜻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 to 부정사가 앞에 문장에서는 주어로 사용됐고 지금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또 쓰였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아, 이게 명사처럼 활용이 될 때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신경을 써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자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To think is easy.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is easy. 쉽다는 거죠.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to act is difficult. 뭐라고 문장이 이어집니까? To act, 행동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라고 해요. 생각하는 건 쉬워. 근데 행동하는 건 어려워.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To act, 행동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As one thinks. 여기서 말하는 one은 숫자 one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람 한 명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은 is 어떻답니까? The most difficult of all.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 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거 쉽지. 행동하는 거? 어려워.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알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쉬워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이건 쉽지 않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주어로 쓰이는 경우 확실히 익히셨을 거예요. 예문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자,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더 기분이 좋으려면 나는 백만장자여야 돼요. 이 예문 자체가 나는 백만장자입니다. 이게 가장 기분이 좋은 거지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 연습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요. 먼저 내 목표, 주어로 삼아주면 되겠죠. My goal, my goal. 자, 내 목표는 in 거죠. My goal is, my goal is. 근데 목표가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되는 것이 내 목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 is 다음에 to become부터 써주시는 거예요. My goal is to become. 내 목표는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 백만장자. A millionaire를 이제 그래서 문장 제일 뒤에 붙여주시게 되는 거죠. To become a millionaire. 백만장자가 되는 것. 요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My goal is to become a millionaire. 한번 더. My goal is to become a millionaire. 좋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내일 두 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어? 여기에는 뭐뭐하기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평소에 우리가 회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자,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I would like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배워요. I would like. 공손한 의미로 실제로는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와 같은 거예요. 나는 원해요.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약하고 싶다는 거. 예약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뭘 예약하고 싶은 건데요. 두 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다음에 to book a table 또는 뭐 I would like to reserve a table 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To book a table, 예약하기 라는 뜻이죠. 나는 예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문장 적힌 거예요. 근데 뭘 예약하는 거예요? 테이블, 몇 명을 위한 겁니까? For two, 두 명을 위한 거죠. 언제요?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문장 완성된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ould like to book a table for two for tomorrow. For two, 두 명을 위한 이란 뜻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모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투부정사 이어갈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순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2: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방금 워크아웃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is this workout the more the better? Yes and no. 이 workout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나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도 하지만 the more the merrier. 뭐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아니면 the quicker the better.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용사를 이제 막 끼워 맞춰도 되니까요. 마음대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So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the party?
2: I don't know, but the more the merrier, right?
1: Not if it gets too crowded.
2: Don't worry, I'm not that popula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So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the party?
0: 그래서 파티에는 몇 명이나 온다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모르겠는데.
1: But the more the merrier, right?
0: 근데 많이 올수록 좋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the more the merrier 사실 굉장히 그거 관용어로도 그냥 많이 딱 쓰이는 표현이어서 the more the merrier, right? 맞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not if it gets too crowded 너무 북적이면 아니지, 그거는 싫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don't worry, 에이 걱정 마 I'm not that popular 나 그렇게 막 인기 많고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popular, 인기가 많다 이런 뜻이죠 so I'm not that popula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o says the easier the better? I love challenging things
2: Like what?
1: Like trying to win someone over The more challenging, the more attempting Absolutely not true. I hate heartbreak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는데요. Who says the easier the better? 오늘의 표현이긴 한데 이따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드릴게요. Who says the easier the better? 쉴수록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
1: I love challenging things.
0: Challenging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좋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like what? 예를 들면 어떤 거? like wha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 like trying to win someone over.
0: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Win someone over. 누군가를 이렇게 상금으로 탄다는 뜻이 아니고요. Win someone over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산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상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the more challenging, the more attempting.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The more challenging, 더 어려울수록 the more attempting, the attempting 조금 더 이렇게 끌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인 거 좀 어려울수록 더 뭔가 끌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bsolutely not true. 그건 완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I hate heartbreaks. 난 너무 싫어. 뭐가? Heartbreaks가. Heartbreaks. 심장이 부러지다. 심장이 깨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난 상처받는 게 정말 싫어. I hate heartbreaks. Heartbreaks.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대화 다 살펴봤고요. The more the merrier, the more blah blah blah. 잘 쓸 수 있겠죠? 마무리할게요. So, yay, for the first time, you guys did an ab workout with me. Very good. Next class, we will be doing the frog to open up our hips, okay? Good job.
1: 오늘 우리 같이 처음으로 복근 운동 해봤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고 자세가 정확해야만 좋은 거 아시죠?
0: 영어 표현은 the more the better 같이 해봤어요.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용사를 너도 쓸 수 있으니까요. 예시문 보면서 연습하시고요. 내일 볼 때까지 우리 곧 만나요.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here in the studio. And everyone, good to see you.
1: Yeah, it's great to see you guys. Maybe not you, but you guys.
0: Yeah, everyone else. 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
0: Daily routine 하면 정해진 일과를 말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1: Yeah.
0: 정해진 일과가 있는 건 도움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블루인스 씨입니다.
0: 네, 블루인스 씨예요. 자,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daily routine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 said,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은 is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o staying,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staying on track. Track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열차의 track 있잖아요.
1: Stay on the train track.
0: 네, train
1: If
0: track.
1: You stay on the track, then you reach your destination,
0: 그렇죠.
1: right? You reach your goal.
0: 네,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로가 track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가 경주하러 가는 것도 또 track이잖아요.
1: Of course.
0: On the race track.
1: Race track.
0: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는 거는 off track이라고 하고 거기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건 on track이라고 하는데 stay on track, 그냥 원래 순조롭게 계획대로 나아가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to 어디를 가는 track이냐면 reaching your goals. goals. 목표를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1: Very tru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Bluenta'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because it keeps you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So what types of routines is she talking about specifically that can help? Let's take a look. Just wanna ignite ya.
1: Are you ready? Go!
2: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I think it helps promote your productivity, helps you stay on target for your goals, and puts your mind at ease because you have built good habits that you keep consistently.
3: 오늘의 핵심 어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concrete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뜻의 consistently 이 두 개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concrete. Consistently. Perfect. Let's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3: 다음으로 편안함이나 쉬움 상태 ease. 우리가 쉬운이라고 할 때 easy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형태라면 ease는 명사 형태인데요. 보통 with ease, 뭐 ease of use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뜻하는 productivity까지 발음 연습해보죠.
0: Next we have ease. And lastly, productivit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luent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I think it helps promote your productivity, helps you stay on target for your goals, and puts your mind at ease because you have built good habits that you keep consistently.
0: That's true. You don't necessarily need to do or plan out hour by hour. However, doing the same things at the same time each day can definitely help make you more productive.
3: 네, 시간대가 달라지더라도 그 순서만 같아도 저는
0: right.
3: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0: For sure.
3: 네,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갔다가 이렇게.
0: Right, and if something switches, it's not good. Like if your workout schedule has to switch with your work schedule.
3: Exactly.
0: It's not a nice feeling.
3: Yeah, it takes a lot of energy to adapt to the new system.
0: For sure.
3: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0: Let's start.
2: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0: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3: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I love daily routines. I love my daily routines. I like the fact that I have daily routines.
0: Oh yeah, you're on a roll.
3: 네,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정말 좋다고 I love having daily routine이라고 했고요. 발음상으로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 I'm not having처럼 들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I'm not having. 왜냐하면 I love having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됐거든요.
0: I love having.
3: 그럴 수 있잖아요. I'm not having. 그런데
0: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3: 네,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love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0: Of course. Next, she say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3: Now, 물론, I don't necessarily mean 꼭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Having a
0: concrete plan. Concrete.
3: 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뭔가 vague한 거,
0: right.
3: 굉장히 모호한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give me something concrete, 딱
0: right.
3: 그냥 계획서 아니면 일정 잡힌 거 가져와
0: oh,
3: 그렇게
0: yeah.
3: 뭐 큰 그림만 너무 그리지 말고
0: yeah,
3: 그럴
0: right.
3: 때
0: something specific, something I can see, touch, like something concrete,
3: 맞아요.
0: more solid.
3: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specific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0: Yes.
3: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for every hour of the day,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계획 짜두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0: Mm-hmm. And what else is she not talking about?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3: 네. Nor를 앞에 썼기 때문에 nor I mean이 아니고 nor do I mean 이렇게
0: yes.
3: 그 순서를 바꿔서 mm-hmm. 많이 써줍니다.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물론 mm-hmm. 요일마다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0: Of course.
3: 그래서 시간을 시간 단위로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다 짜는 것도 아니고
0: mm-hmm.
3: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0: right.
3: 그래도 저는 having daily routines.
0: Having a routine.
3: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좋아요.
0: Let's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0: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3: 어떤 걸 의미하냐면, I just mean 그냥 이런 걸 의미합니다. A general structure, 전반적인 체계,
0: mm-hmm.
3: 구조나 체계를 말해요. That mm-hmm. you can follow
0: consistently throughout the week. Consistently.
3: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0: Mm-hmm.
3: 그래서 consistency라고 consistent 이제 T-L-Y 대신에 C-Y로 쓰면은 이게 꾸준함이라는 명사의
0: mm-hmm.
3: 형태예요. 그래서 consistently는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부사. Throughout your week.
0: Mm-hmm.
3: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꾸준히 따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
0: Mm-hmm.
3: 약간은 바뀌더라도.
0: Yeah, it could be a little bit different, but, you know, having something set, right?
3: Mm-hmm.
0: And she says, next, how it helps,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3: 네, 쉬움, 편안함.
0: Ease, ease.
3: Ease, 그래서 at ease 하면은 아까 with ease 하면 이제 뜻은 설명 안 드렸지만
0: mm-hmm.
3: with ease나 ease of use라고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ith ease는 쉽게,
0: yeah, easily,
3: easily 그 다음에 right. ease of use 하면은 사용의 편안함, 편리함,
0: mm-hmm.
3: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제품 설명할 때
0: mm-hmm.
3: 많이 쓰이는데 at ease는 이제 편안한 상태예요.
0: Yeah, so like your body is kind of relaxed. You're at ease.
3: 네.
0: We actually use it in the military.
3: Exactly.
0: So when they, you know, tell you to stand up straight, at ease,
3: at
0: you
3: ease.
0: Like relax.
3: 그렇죠. 그래서 right. 차렷. 다음에 쉬어 자세가 영어로는 at ease예요.
0: At ease.
3: 그래서
0: yeah.
3: 군인들이 at ease 하면은 아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
0: yeah.
3: 아니고
0: they, 그, can, they don't have to like you know
3: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냥 쉬어 자세
0: yeah.
3: 그거고요. 그래서 which will help you put your mind at ease
0: mm-hmm.
3: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mm-hmm. 될 거예요.
0: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0: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3: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For example, this could be 이럴 수도 있죠. For example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For example, you could 이럴 수도 있고요.
0: Yeah.
3: could가 잘 어울려요.
0: For, yeah, right?
3: 음.
0: example, you could, it could, 음흠. they could.
3: 네. 그냥 can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can은 정말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나타낼 것 같잖아요.
0: Right.
3: could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0: yeah.
3: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0: yeah.
3: 잘 어울리는 것 같고 This 음흠. could be a morning routine,
0: mm-hmm.
3: 아침 루틴일 수도 있어요.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0: mm-hmm.
3: 매일 아침 certain time, 특정 어떤 시간에
0: mm-hmm.
3: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아침 루틴일 수도 있고.
0: Mm-hmm. And then-

0: 있습니다.
1: Okay.
0: 저는 이제 모닝 루틴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마셔요. 이런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You can say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네.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물론 그냥 풀어서 직역한 버전도 가능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마십니다. 할 수 있겠죠.
1: Yeah, but
0: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the first thing I do is
1: have a cup of coffee.
0: Yeah, exactly.
1: Right.
0: 그런데 영어에서는 I start my day with 명사 형태가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1: Yeah, I start my day with a book, even.
0: Yeah, I start my day with a good book. I start my day with EBSE 생활 영어.
1: Oh.
0: 이렇게
1: I like that.
0: 그 명사와 관련된 그 명사와 같이 가는 동사가 생략될 수 있어서 편리해요.
1: Yeah.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하면은 커피를 끌어안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를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마신다는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1: You drink coffee every morning.
0: Yeah.
1: First thing. Mm-hmm. Right. Perfect. One more time.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All right.
1: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하루 일과, 정해진 일과 중에서 도움이 되는 예들을 좀 언급을 해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ind it helpful to make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a daily routine,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I wake up very early and make sure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Yoga, a walk, the gym, reading, a quiet breakfast, and coffee.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Ne, 다시 한번 보면요.
1: Patrick said,
0: I find it helpful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ake 다음에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가 목적어고요.
1: Yeah.
0: 좀 길어요. Make it a daily routine. Mm-hmm. 그러니까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글을 써야 하는 일이나 mm-hmm. research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것을 하는 것을 a daily,
1: daily
0: routine.
1: routine.
0: 정해진 하루 일과 일부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인데 요소가 굉장히 많죠.
1: For sure.
0: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하루에 그게 글을 쓰거나 뭔가를 알아보는 거를 매일 하는데 15분에서 30분밖에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이고요.
1: For sure. And Aiden says,
0: I wake up very early. 저는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make sure 꼭 뭘 하냐면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Mm-hmm. 나만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몇 시간이 있잖아요. Mm-hmm. 그게 나만의 시간이 되게끔 꼭 합니다. Mm-hmm.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 mm-hmm.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하고 reading 독서도 하고 she does a lot of things.
1: Right. Well, she has a few hours.
0: A few hours. A quiet breakfast. 조용히 아침 식사도 하고 and coffee. Mm-hmm. 커피까지.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Boundary라는 것은 경계선을 말하는데
1: yes.
0: 이렇게 구분 선을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1: yes.
0: 말하는 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 Right.
0: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그래서 정해진 일과가 도움이 됩니다.
1: All right. Perfect. Definitely we learned a lot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But our show is over.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0: 긴장.
1: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 파스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0: Walking on the Moon. In 1969, Neil was in charge of a mission to land on the moon. He traveled into space with two other astronauts, Buzz Aldrin and Michael Collins. Neil and Buzz landed on the surface of the moon in a lunar module, and Neil became the first human to set foot on the moon. Neil and Buzz spent 2 hours on the moon collecting rocks and taking photos. 자, 닐 아름스트롱이 왜 유명하냐면은, 네, 여기에서 보면은, he was the first human to step on the moon. 자, 처음으로, 예, 달을 탐험을 해서, 네, 여기 두 시간 동안 있었죠? Alright. 자, 여기에서 he was in charge of a mission. 자, to be in charge of is our third expression of the day. 자, 여기에서는 뭐뭐를 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Neil Armstrong이 담당했고, there were two other astronauts, Buzz Aldrin and Michael Collins. 그래서 이런 유명한, 네,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와, 정말 이 인간이 네, 사람이 이 달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깃발을 딱 꽂았죠. This American flag. So that's why Neil Armstrong is so famous. That's why he's a great explorer.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Down to Earth. Neil could look at the Earth from the moon and cover it with his thumb. It was so far away. But he said that this didn't make him feel like a giant. Instead, he felt very, very small.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watched on television as Neil walked on the moon. When he came back to Earth, he was famous, but he didn't like the attention. He didn't go on any more space missions and instead became a teacher at a university. Neil, second from right, and the other Apollo 11 astronauts meet U.S. President Nixon, far right. 자, 우리 Neil Armstrong 성격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친구들, down to earth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들, down to earth, 우주에, 뭐, 달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down to earth, 지구로 왔죠. 근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wn to earth라는 거는 사람 성격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우리 Neil Armstrong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down to earth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막 뭐 유명한 거 싫어하고 되게 현실적이고 아주 편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 Neil Armstrong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 유명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주로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어떤 대학교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down to earth이라는 이 제목을 여기 쓴 거예요. So we'll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we learned a lot about Neil Armstrong. He's a very down to earth person. 아주 겸손하고 아주 능력도 많은데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네요. Very interesting. All right. So,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Showed me that in the first place.

Follow the frog. Hop, hop, hop, hop. Don't worry. Just follow me.

0: Great.
1: Blowing.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논픽션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픽션 내용도 있는 그런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픽션의 시즌이 왔습니다. 함께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 페이지에는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라는 것은 바로 사실, 창작이 아니라 팩트, 즉 논픽션, 비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바로 우측에, 우측 페이지에는 픽션, 창작 동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가 팩트, 픽션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픽션들을 쫙 모아두면은 이 창작 동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교차로 한번 읽게 되는 그런 특이한 구성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check it out 해볼까요?
1: Lion Manes, Tracy Compoline, illustrated by Anne Haberstroh.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hey learned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They were very much alike.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 stares.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They are not alike anymore.
0: Lion Manes,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는 Fact, 우측에는 Fiction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약간 특이한 책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어린 사자, Cubs, Cubs라고 하면은 곰이나 사자의 새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 새끼들은 spend, 보냅니다. A lot of their time, 그들의 많은 시간들을 뭐 하면서 보내냐면 아, 저도 그러고 싶네요. Playing, 놀면서 보낸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이 playing, 노는 것은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할 때 그들이 노는 것은 이라고 했죠. Their은 원래 그들의 아닙니까? 그들이 노는 것은 자,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들이 노는 것은 helps them, 그들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develop, 만들어내는 것, 개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survival skills, survival이라고 하면 바로 생존이 되겠죠. 생존 스킬들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떤 생존 스킬, 기술들이냐면 such as라는 것은 예를 들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stalking and fighting. 자, 그러면 이런 새끼 사자들이 놀면서 어떤 기술들, 어떤 생존 기술들을 연마해 나가고 만들어내냐 하면 stalking이라는 것은 stalk이라는 것은 우리 사자들이 어떡합니까? 먹이를 잡을 때 몰래 제가 사자예요. 몰래 이렇게 다가가서 확 덮치잖아요.

그래서 스톡이라는 것은 몰래 접근해서 소리 없이 사슴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확 덮쳐야 되겠죠. 그래서 몰래 접근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우리 친구들 딱 들어놓으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만약에 중학생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아, 맞아, 이거 학교에서 듣고 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것입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은 바로 쉽게 다가오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동명사는 바로 예를 들어서 pla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lay는 놀다라는 것이죠. 혹은 뒤에 뭐 스포츠 같은 게 오면은 뭐 운동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play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을 명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사 play 놀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놀기 혹은 노는 것이라고 바꾸기 위해서 playing ing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원래는 동사였는데 무엇이 됐다고요? 이제 명사가 된 것이죠. 무엇을 함으로써 동사에 ing를 붙임으로써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자, 그런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동명사가 있는데, 자, 놀다. 그러면 그걸 동명사로 바꿨습니다. 동사인 play가 있는데 동명사로 바꾸면은 playing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명사인데 과거에는 동사였겠죠. 그러면 이 동명사 playing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를 가지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I play with somebody. 나는 누구랑 논다 할때 앞에 I라는 주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원래 동사는 주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동명사로 바뀌었을지라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를 바로 동명사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그 주어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singing amazed everyone. 자, 노래. 누군가가 노래합니다. 노래, 어떤 노래하는 것이 amazed,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를 놀라게 했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감동을 주고 막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아예 딴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녀. 누군가가, 제 친구인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래하는 것이 바로 sing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 동명사 singing이라는 거예요. singing. singing. 근데 누가 노래하는 건?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다른 사람이 노래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줬다는 거죠. 깜짝 안 놀라게 했는데, 제 친구인 쉬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하는 것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명사 싱잉의 의미상의 주어, 싱잉, 누가 싱잉 하는 건가? 그녀. 그러면 이 그녀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바로 소유격을 적어줍니다. Her singing. 그녀가 노래하는 것. 지금 저기 있는 her은 소유격. 맞죠? her. 그녀가.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이 singing은 누가 하는 singing인가? 바로 그녀가 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둔 것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적어주자라고 약속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아까 전에도 they're playing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문장이죠. 그들이 노는 것은 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노는 것은 helps them. 그 사자들을 도와줍니다. develop survival skills. 생존 스킬들을 개발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m's winning made everyone very happy. 자, 이제 보이시죠? winning이라는 여기에 동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네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팀, 맞죠? 팀이 이기는 거.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을 적어주기 위해서 소유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일 때는 이렇게 apostrophe s를 붙여주면 소유격이 되죠. 그 팀이 이기는 것은 made,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 그러면 이 winning의 주어가 바로 the teams가 되겠죠. 물론 teams는 없어도 됩니다. 의미상 봤을 때 teams를 적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예문 두 가지 보는데요. 약간 또 다른 예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이제 딱 보이시죠? 동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있으면, 아, 이 동명사의 주체,
이 동명사가 누가 하는 것인지 나타내는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I appreciate. 나는 고마워하는.

0: 한다. appreciate이라고 하면 고마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고마워한다. You're helping me wit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너가 나를 도와준 것. 무엇 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도와준 것. 즉, 네가 내한테 도와줬잖아. 네가 나를 도와준 것. 뭐? 프로젝트 가지고 도와준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나는 고마워한다. 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helping 앞에 동명사가 소유격이 쓰여 있으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I appreciate your 제가 소유격만 된다 그랬는데 you도 됩니다. 즉 목적격도 됩니다.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그래서 I appreciate you helping me with the project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의 규칙은 소유격입니다. 원래의 규칙은 소유격을 적어야 되는데 구어체, 즉 사람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글이 아니라 글로 적으면은 살짝 격이 떨어진다.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목적격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유격인데 구어체나 조금 더 비격식적일 때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명사에 주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렇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픽션으로 옵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만들어낸 창작 동화가 팩트와 픽션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데 이제 픽션 부분입니다. 쭉 픽션끼리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도록 할까요?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Laura와 Leo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맞죠? 여기 있죠. 과거 어느 시점인지 나와 있습니다. Since they were young cubs라고 돼 있네요. 언제부터 그들이 어린 곰, 사자 등의 새끼라고 나와 있죠. 어린 새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이후로, since라는 것은 이후로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어린 새끼였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가장 친한 친구여왔다. 언제까지? 현재까지를 의미하죠. They learn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그래서 그들은 learn to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바로 덮치는 걸 배웠고요.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서로 막 덮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뭐 하는 걸 배웠냐면, 으르렁 거리는 것도 배웠고 and hunt together 그리고 함께 사냥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They were very much alike. Alike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닮았다, 매우 비슷하고 매우 뭐 같았다, 매우 같으니까 아주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1: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hey learned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They were very much alike.
0: 그 다음 부분, 팩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사자들의 긴 꼬리들은 help them balance. 사자들이 균형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Balance라는 것은 균형을 잡다가 되겠죠.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lion, 사자는 is the only kind of cat. 아, 사자는 고양이의 유일한 한 종류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a tassel. Tassel이라는 것은 바로 장식술입니다. 바로 털송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꼬리에 보니까 털이 있는데 이게 마치 송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털송이를 at the tip of its tail. 그것의 꼬리에 tip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꼬리의 끝에 이 장식술 같은 것을 달고 있는 유일한 종류의 고양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그래서 Laura는 hasn't seen Leo all summer. 뭐이 여름 내내 Laura는 Leo를 못 봤다가 되겠죠. 아, 여름 내내 본 적이 없다. 계속 못 봐온 것이죠. So 그래서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그래서 그녀는 즉 Laura는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기다릴 수가 라는 의미가 뭐뭐를 하고 싶다 혹은 뭐뭐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어서 리오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이라고 돼 있네요. Ring, ding, dong, the doorbell.

0: 코인종이 chime, chime이라는 것을 울렸습니다. And Laura, 그리고 Laura는 leaps to the door, 문으로 불쩍 뛰어서 점프를 해서 갑니다.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야, 안녕. Roar! 이라고 했겠죠. 사자니까요. 그래서 Leo는 아주 행복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Laura stares. Laura가 빤히 쳐다봅니다. Laura가 쳐다보죠. 뭘 쳐다보고 있냐 하니 지금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Leo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로운 mane. Mane이라는 것은 바로 말이나 사자의 목 주변에 있는 이털, 갈기라고 하죠. 새로운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alike anymore. 이제 이 둘은 Laura와 Leo는 더 이상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닮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리오는 목 주변에 갈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라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 stares.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They are not alike anymo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Survival. Survival. Survival skills are important in nature. Stock. Stock.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Tub. Tub.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ip. Tip. The tip of the pen is broken. Chime. Chime.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되겠죠. 아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를 잘하려면 뭔가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영어로 된 무언가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이 많이 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영어 자료 매체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푹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미국 드라마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권국과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그리고 영어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팝송을 좋아한다면, 영어 책을 좋아한다면, 또 무언가 좋아한다면, 신문을 좋아한다면, 글을 좋아한다면, 노래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상을 좋아한다면 이런 것에 푹 빠져서 하루의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이것들을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의 영어실, 영어에 푹 젖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